우리에게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은 여름철이 되면 어느 농장에서 작품을 썼는데요. 농장 주인은 그를 위해서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농장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도 바로 그곳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틀어박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점심도 거른 채 몰입하며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고요. 급한 볼일이 있을 땐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오랜 시간 작업에 몰수할 수 있었다고 하죠. 더운 날에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는데요. 얇은 린넨 천의 옷을 입고 원고들이 날아가지 않게 벽돌 조각으로 단단히 눌러두고 거의 종일 작업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몰입의 힘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서유라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소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작업하는 모습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농장 주인이 마크 트웨인에게 자신의 농장 한 곳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그곳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쓸 때 그의 일과가 공개돼 있는데요.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몰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작업을 도왔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하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방법 참 낭만적이네요. 이 농장 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 그것도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날 쓴 글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자신의 글을 열심히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요. 가족들도 그 저녁의 공연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거나 농장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죠. 작가들의 몰입하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에 우리 인류에게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에는 몰입의 힘을 생각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도 좋고요.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씩씩하고 시원한 기상으로 부르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입니다. 이 삼수대엽을 노래할 때는 원

훈출장, 무도제적이라고 해서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한 그런 기상으로 부르라라고 이 가곡원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노래 도화 이화는 그런 분위기로 부를 텐데요. 이 곡에서는 우리의 삶이 백세뿐이라 서럽지만 도화 이화 행화와 같은 자연은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자연의 무궁함을 생각하니 씩씩한 기상이 어울릴 듯하죠. 노랫말 보겠습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침하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삼수대엽을 부를 때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 그 내용이 조선 후기의 가집 가곡월류의 가지 풍도 형용조에 나와 있다는 말씀 앞서 해드렸는데요. 원문 출장 무도제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이 그런 기상으로 노래하라고 했는데요. 이 삼수대엽은 여창 가곡에는 없고요. 남창으로만 부르는 음악입니다. 들으신 대로 그와 같은 씩씩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마크 트웨인의 농장 서재가 부럽네요. 아유, 저도 그래요.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 가락은 일의 집중도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이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 가락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시간 후반부에 검은고 산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생방송 감사합니다. 수요일 방송 생방송이라서 기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수요일에 생방송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돕는 음악입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에 초록이 짙어가는 자연 속에서 이 음악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초록빛 햇살과 명주실 질감의 가야금 소리를 마음껏 느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역시 듣기 좋을 듯합니다. 심호흡하시면서 마음 차분해지도록 이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버들이 처음으로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푸르름이 더해져가는 계절에 유초신지곡의 첫 곡 상령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을 귀로 듣는데 눈과 마음이 함께 시원해지네요. 이 음악을 초록빛 자연 속에서 감상하면 음악에 초록빛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배워서 대청마루에 시원하게 앉아서 연주하면 더욱 좋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명예보유자시고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신 분이죠.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헌책방님께서 금요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들어요. 수요일 방송이 생방송이라 그런지 금요일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생각의 향기 벌써부터 기다리시네요. 제가 또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금요일 날도 전해드릴게요. 봄봄님께서 오늘 생방송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수요일 생방송 즐거워하시는 분 많아서 좋습니다. 9820님, 저 오늘 호연직이 필요합니다. 요리조리 미도리입니다 하셨어요. 아, 호연직이 필요하시군요. 이거 지금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매일매일 이런 음악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산책길 함께 하시면 그런 시간 매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용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교방춤의 일종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건무는 여성 무용수가 칼을 들고 추는 춤인데요. 물론 진검은 아니고요. 칼 모양의 무구를 들고 춥니다. 진주의 교방과 권번을 통해서 진주건무가 전승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춤을 출 때는 짝수로 추고요. 무대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춤추는 도구가 무구의 일종인 거미인데요. 춤을 출 때도 칼을 덥석 쥐지 않고요. 희롱하면서 조심스럽게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복식은 전립과 전복, 홍색 전대, 색한삼을 입고 추는데요. 이때 반주 음악은 피리둘, 대금, 해금, 장구, 부계,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합니다.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은 춤을 직접 보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오늘 음악만 들었네요. 진주건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찰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칼이 내는 소리입니다. 칼에 고리 같은 걸 달아서 칼을 돌리면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진주건무를 출 때는 남색 치마, 옥색 바탕에 자주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복의 겉감은 남색 갑사천으로 하고요. 안감은 홍색 감사로 만듭니다. 손에 끼는 한삼은 여섯 빛깔의 색동인데요. 백색, 홍색, 녹색, 분홍색, 황색, 남색 이렇게 여섯 색의 색동의 한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 백미생입니다. 일소 백미생 한 번 웃음에 만 가지 아름다움이 생겨난다는 뜻인데요. 바로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표현이죠. 이 곡은 양귀비와 당현종의 안타까운 사연을 노래했습니다. 노랫말 볼게요. 일소 백미생이 태진이 여질이라. 태진은 양귀비를 말하고요. 여질은 아름다울 여자 바탕 질자를 씁니다. 아름다운 자질이란 말이죠.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촉하였으니 명황은 당현종을 말하고요. 당현종도 그래서 만리거리나 되는 촉당으로 갔지만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서로 하노라. 이 마외방초, 마외땅은 양귀비가 처형당한 곳이죠. 그곳의 방초로 양귀비의 죽음을 못내서로 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고요. 홍종진의 대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소 백미생이 태진이 여지리라.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초 카였느니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서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 백미생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오늘 오프닝 이야기와 관련한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심을 심어준 작가, 문득 마크 트웨인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서재 궁금하죠. 그 휴일 때, 아유 죄송합니다. 휴일 때 농장 어느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책은 또 뭔지도 궁금해지고요. 마크 트웨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람결에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그걸 읽었는데 그게 바로 잔다르크의 전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조사를 샅샅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4살 때에 잔다르크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아쟁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아쟁으로 산조나 시나위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대아쟁을 개량하면서부터입니다. 아쟁으로 무용반주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에서 악기 개량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쟁 시나위와 산조 같은 음악도 이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조아쟁은 대아쟁에 비해서 악기가 좀 짧고요. 줄과 줄의 간격도 더 좁게 만들어져서 빠른 패세지를 연주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울림통 위에는 덮판을 부착해서 더 큰 음량을 낼 수 있습니다.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 시나위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용합니다. 울림통 위에는 덮판을 부착해서 더 큰 음량을 낼 수 있습니다.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 시나위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음의 현을 마찰시킬 때 나는 그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 들을 수 있었죠. 아쟁 시나위 감상하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헌책방님께서 음악에 젖어들며 잘 듣고 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좋아하신다니 저도 좋고요. 들을수록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우리 음악이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권의 풍물을 말하는데요. 경기 충청 지역의 농악가락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가 1978년에 처음 무대화됐을 때의 그 주역의 하나였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배는 여러 지역의 농악과 무속장단을 일찍이 익혀온 분이고요. 사물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타악기의 명인인데요. 동해안 구두막의 꽹과리가락을 농악장단에 접목시키는 작업도 많이 하셨고요. 또 웃다리 농악과 호남 농악을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도 만든 분입니다. 오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웃다리 풍물 듣겠습니다.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0: 오랜만에 김용배의 정규환 쇠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타악기 가락에 몰입하도록 하는 연주입니다. 짝들음도 멋지고요.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꽹과리를 연주한 김용배는 1952년생인데요. 1986년 35살이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좋은 연주 남겨놓아서 다행이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춘향가 중에 사랑가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지 않고요. 배역을 맡아서 부르는 기악 반주가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정권진의 도창이고요.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연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남참 장산 늙은 밤이 달진한 계를 물어다 놓고 이는 다 덥수룩 빠져 먹든 못하고

아동석은 눈물 난 그.

내 같이 기쁜 사랑 삼무신경 달발 그 언니 무산 천봉하늘 사랑 생기와

시대대 85 평 동홍삼 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금나비대대 춘삼월 호시절에 니 꽃송이를 내가 덤쏘

0: 들려서
1: 그러면 주간사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경말치가 되어 파이면 28수 낮이 되면 33천 그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하늘전 하늘건 나를 변양 지세비보 사나이람 김특기 아느냐 자 글자가 되어 캐님여 변해가 똑같이

0: 고려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정담을 해보랴. 우리 한번 업고 놀자.
0: 아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시라고요.
1: 예.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0: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수박 우뽕이 떼떨이고 강릉대청을 따르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뽕다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제치로 아니 으가니 당참에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산타의 아당을 주랴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꽃 작은 희도령선은 데 먹으려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0: 아 매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만 그분하나 앞태를 보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야 누소라 힙소를 보냐 아, 미도 내 사랑아
2: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려먹어다오
3: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2: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청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4: 춘향이 이제는 아주 파급이 되어 남군자로 얻고 놀겠다.

좋을 호자가 절로 나 우여공자께 무란화 삼하 동접이 주로 소상 동접 칠백지 길세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령 허니 청자 노래를 들어라.

0: 무인 물기여 송하영 하영 대소의효영 삼태족경어 백관유정 주화인정 포급서방역 일정을 론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권영이정 양인심정 탑정타가 만일 파리를 들면 복통 절지형 걱정 등이 진정으로 원정허전 그지영자 노래라.
1: 도련님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요.
2: 어디 또 그뿐이겠느냐.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단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으랴. 내 궁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아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궁자 노래를 들어라. 초분 전기 개타구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궁 황자지의 거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간이 좋더란 말이냐. 이리 와.
3: 정권진 명창의 도창이 생생하고요. 김명환의 북장단도 일품이죠. 조상현, 김동의 두 분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곁들여진 소리도 들을만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궁자 노래까지 들으셨는데요. 정권진의 도창,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애,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우다리 풍물에 마음껏 고개춤을 추어봅니다. 업무 중에는 아쟁산조의 정갈함이 좋지만 책상 앞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타악기 연주는 힘을 돋구어주는 맛이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마다 특별한 맛이 다 있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 명인의 음악성 아주 뛰어나서 늘 가슴에 새로운 가락을 품고 있는 분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 만들어진 음악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들려드립니다. 한갑등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한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늘 명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갑득은 나이 10대 때에 백낙주

박준의 검은고 음악에 매료돼서 그 문화에서 검은고 배우기를 희망했는데요. 손이 작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백낙준의 제자 박석기에게 검은고를 배워서 그 문화에서 8년간 배웠습니다. 마침내 일가를 이루셨죠. 이분의 음악성이 워낙 빼어나서 산조를 연주해도 늘 다른 가락을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샘솟는 가락이라 할까요? 같은 장단에서도 수십 가지 다른 가락을 연주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락은 그 제자들이 정리해서 여러 가락이 남아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고 어제까지 보너스 같은 휴일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쯤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마치 한 주가 시작된 듯 산뜻한데요. 이 5월에는 우리가 마음 써야 할 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보내셨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 또 5.18 기념일 등이 계속 다가오겠네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우리만의 멋진 일, 이 5월에도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별빛 아래 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에서 깨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샘물은 보다 맑게 노래하고 연못들은 작은 불꽃을 밝히지요. 산의 모든 정령이 자유롭게 오가고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퐁스 도데의 소설 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면서 수요일을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요 베빙의 연주 알라 듣고 왔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알퐁스 도데의 별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묘사를 보면 누구라도 상상력이 풍부해지곤 하죠. 긴 연휴를 마친 후라서 아직 일하는 작업 환경에 빨리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수요일일 테지만 알퐁스 도데가 묘사한 맑은 풍경처럼 낭만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자, 음악을 듣고 수요일 코너 만나볼까요? 박민희의 비웃어주오.

0: 박민희의 비웃어 주오 함께 듣고 왔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 4월 12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어머님과 또 9832번 쓰시는 분이 함께 듣고 계시다면 참 좋겠네요. 늦었지만 어머님의 생신 축하드립니다.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자주 와주시고 글 남겨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함동규님의 말씀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고 벌써 이렇게 기대감을 보여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겠습니다.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동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네. 개편이 되었고 네. 새로운 진행자로 제가
1: 네. 제가 가장 늦게 만나는 그죠?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 문화시대를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은 네.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이 시간 함께 해주시니까 새로운 청취자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왜 이 시점에 사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먼저 소개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책에 관한 소개의 시간이긴 하지만 네. 책을 단순히 이렇게 리뷰한다기보다는 책이 이 사유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데 제일 도움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라는 말하고 사유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0: 생각엔 드는 생각이 있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1: 네.
0: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편견이라든가
1: 네.
0: 자기도 모르게 전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늘 맞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1: 네, 네.
0: 옳은 생각은 아니고.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객관화해서 점검해보고 또 훈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책만큼 그 하는 생각, 사유를 도와주는 도구는 없는 거 없습니다. 그걸
1: 네.
0: 좀 도와드리는 책들을
1: 시간이다.
0: 좀 소개한다.
1: 네. 네. 처음에 듣는 생각이라고 제가
0: 듣는 생각.
1: 듣는 생각.
0: 네.
1: 생각.
0: 네.
1: 소극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지만 그냥 불쑥 들어오는 생각.
0: 자동적인 생각.
1: 자동적인 생각.
0: 네.
1: 그래서 하는 생각으로
0: 네.
1: 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책과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제 북토크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로 독자들과
0: 네.
1: 만나셨나요?
0: 이게 이제 그 존재하지 않는 콘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1: 네.
0: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북콘서트라고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북콘서트가 아니고
1: 예.
0: 엄밀하게는 제가 이제 사유 콘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명칭을 했어요.
1: 네.
0: 예,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제가 이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한 20대에
1: 네.
0: 하면서 제가 이제 저의 존재 이유를 인간의 사유를 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온 사람 같다.
1: 네.
0: 그렇게 이제 저는 그때 규정을 저를 했거든요.
1: 20대에 벌써 그런 생각
0: 네.
1: 하셨다고요?
0: 네. 그래서 네. 그 사유의 진화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선택한 게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1: 네.
0: 뭐 이런 강의라고 이런 거였는데 어저께 그것을 한번 콘서트 형식으로 펼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1: 네.
0: 그래서 사유를 매개로 한 콘서트. 사유의 서커스
1: 네.
0: 이런 걸 해보겠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사유 콘서트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1: 아니 이거 그럼 기존의 북토크 방식과는 다른가요?
0: 많이 다르죠.
1: 뭐 덤블링도 하시나요? 사유 서커스 정도면.
0: 약간 좀 그런
1: 네.
0: 거를 하는 거예요.
1: 아, 어떻게 하시나요?
0: 뭐 제 책만 소개하고 어떤 책에 대해서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1: 예.
0: 사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규정.
1: 예.
0: 사유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유의 방법. 사유를 촘촘하게 넓게 그다음에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유의 대가들을 소개하고
1: 네.
0: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유의 진화에 기여했는가
1: 네.
0: 이런 걸 보여준다든가
1: 네.
0: 그다음에 제가 쓴 책들도 좀 문학평론가로서의 책도 있지만 독특한 책도 있거든요. 사물의 철학 같은 그런 책 일상의 어떤 시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의 철학 이런 책들도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에서 난 어떤 발성으로 이런 물건을 일상적인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경험하게 되는가 뭐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든가
1: 네.
0: 또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좀 시대적인 넘어서야 되는 어떤 생각의 한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도 여기서 같이 좀 얘기하는
1: 네.
0: 철학과 정치와 문학을 좀 연결시키는
1: 우와.
0: 이런 콘서트였습니다.
1: 자, 지금 철학과 정치와 문학을 연결시키는 네. 사유 콘서트를 어제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이 책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
0: 네,
1: 어떤 책일까요?
0: 아, 이거 뭐 제 책을 가져와서 좀 민망하긴 한데 아니, 가끔씩 저도 장사 좀 해야죠. 지금 남의 책만 맨날. 네. 그래서 초연결학교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1: 네.
0: 출간된 거는 작년에 출간이 됐는데 예, 읽히는 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계엄
1: 네.
0: 뭐 이런 어떤 사태가 있다 보니까 책 표지가 나오는 날 계엄이 일어났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 책의 출간 기념회도 하지 못하고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거든요.
1: 네.
0: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5월이 스승의 날, 어린이날 이런 어떤 게 있어가지고 배움에 대해서 새로운 배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저의 좀 추상적인 생각을 넘어서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한 20년 동안 어떤 경험했었던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문명의 어떤 상황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런 문명적 상황에 대한 저의 좀 문명 관찰자 비평가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교육과 학교를 바라보는 실제로도 제가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했던 저런 새로운 교육 운동을 하기도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아마
0: 그래서.
1: 많은 분들이 우리 함동균 선생님을 문학평론가로 주로 네. 알고 있지만
0: 네.
1: 교육 운동가로 활동하신 것도 꽤 오래되셨고 그 계기가 있으실까요? 교육 운동가라는 게 뭘까요?
0: 교육 운동가는 이제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1: 예.
0: 그러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삶의 시간의 반 정도 이상은 거기에다가 제가 투신을 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0: 인생의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네. 마음도 쓰고 있고 돈도 쓰고 있고 예. 성의도 발휘하고 있고 네. 예, 머리도 많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고.
1: 교육의 변화를 주창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0: 네. 교육의 변화를 이제 주창하는 게 핵심이고 네. 예전에는 한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사회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21세기는 그 비판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고 실제로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그 샘플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비판을 넘어서 대안 제시가
0: 그렇죠.
1: 필요하다는
0: 네.
1: 거죠.
0: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여러 기회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었는데 네. 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이렇게 뭐 분석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문학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1: 맞아요.
0: 지난번에 저기 이번에 봤더니 그 세월호 기억식에서 네.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감했고 저도 거기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실천적으로 사회에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의 개선이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특히 문학과 철학 이렇게 인문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식이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좋은 출판사를 하시면서 작가들하고 특히 문학 작가들하고 되게 친하시게 됐잖아요.
1: 네, 네.
0: 저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뭐 돈 버는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글 쓰는
1: 문인들.
0: 친구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런 친구들 특히 저는 이제 시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시를 쓰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동료들이 한 편의 시를 쓰고 한 권의 시집을 낼 때 요즘은 뭐 짧게 시집 내는 시간이 좀 짧아져서 2년에 한 권, 3년에 한 권도 내지만 저희 선배 세대 때 그런 좋은 작가들은 뭐 7년에 한 권 낸다든가
1: 네.
0: 진은영 선생 같은 경우는 9년 만에 작년에 재작년에 시집이 나왔나요? 그러기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한 편의 시 한 권의 시집을 담기 위해서 말은 짧지만
1: 그렇죠.
0: 엄청난 거기에 독서량이 있고
1: 네.
0: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인간
1: 고민.
0: 성장에 대한 관점 인간의 고통에 대한 천착이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어떤 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1: 그런가요?
0: 네. 예.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저기 수미안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다 교육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글을 쓸 때도 그 쓰는 방식도 참 독특하고 그걸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접했고 저도 그런 글을 써온 사람이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인문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좀 아주 새로운 뭐랄까 아지스럽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방법들, 글쓰기의 방법들, 생각의 방법들을 새로운 시대의 학교에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1: 네, 네.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학교 설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그런 걸 만들려고 시도도 해보고 이런 것들 해왔죠.
1: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교육의 워낙 문제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0: 네.
1: 지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 투입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
0: 네.
1: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뭔가 새롭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새롭게 사유하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제를 해주셨을 때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실까요? 그 원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
0: 예, 보통 그냥 뭉뚱그려서 입시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1: 그렇죠.
0: 얘기는 너무 상투적이고
1: 네.
0: 저는 제가 쓴 이제 그 책이 초연결학교라는 건데 초연결학교라는 그 책의 이 네이밍과 관련해가지고 연결을 화두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책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책이 저 대안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중요한 연결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끊어졌냐면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1: 네.
0: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다음에 시민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과 연결이 끊어진 게 한국 교육이라고 봐요. 최근에 그 이제 여기 국악방송 음악 좋은 음악을 많이 틀어주시는데 그 이민찬 씨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가 이탈리아의 어떤 그 이제 좀 유명한 잡지인가 봐요. 거기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0: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학교 생활한 걸 생각하면 끔찍해가지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되게 화제가 됐죠, 그 인터뷰가.
1: 네.
0: 그런 인터뷰하면 밑에서 저거 뭐 매국노다 뭐 그렇게 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단세포적으로.
1: 그렇죠.
0: 예, 그 아니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민찬 씨의 그 고백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인문학 지금 강의를 하면서 그 로마 시대의 그 현자들의 철학 한국에선 많이 소개되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 스토아 학파의 철학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도 쓰고 있는데 그 스토아 학파의 그 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했던 사람이고 스스로가 정치가이기도 했고 엄청난 그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에 대한 책도 썼고 뭐 근대까지 그 유럽 라틴어 문장의 교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황제를 교육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책은 제법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대부분 대화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돌직구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문즉설. 당신이 배워왔던 공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거를 당신은 어떻게 그걸
1: 증명하게 되냐?
0: 증명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 자신과 친해졌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1: 그러네요.
0: 심플한데. 나는 나 자신과 친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이민찬 씨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공부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애석하게도 학교 공부라는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과 멀어지게
1: 멀어지죠.
0: 만드는 거야. 나 자신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야.
1: 나 자신을 잃게
0: 나
1: 만드죠.
0: 자신을 잃게 만드는 거야. 그 세네카는 내가 해온 공부가 나를 나답게 하는 공부를 했다는 거거든요. 나를 나답게 하는 거니까 억압이 없이 얼마나 그 성장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답이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나 자신과 연결이 끊어진 한국의 교육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정치 철학자 중에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철학자로 소개됐지만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 건 거의 번역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 중에 보면 그 나탈리티, 영어로 얘기하면 나탈리티, 탄생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아, 어린이날인데 이 세상은 어린이의 아이의 탄생 자체로 그 순간에 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1: 획일화된다는 거죠.
0: 왜
1: 단일화되고.
0: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 탄생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 교육이 이제 그렇다고 보고 또 하나는 나와의 연결도 되지 않지만 사회와의 연결도 잘 되지 않아요. 세상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상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교실의 가상성, 교과서의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배움도 의미가 이제 일리는 있는데 세상은 빨리 변하고 훨씬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교과서와 또학그 교사의 가르침으로 다 이렇게 포괄되지 못하는 생생한 배움이라는 게 필요한데
1: 그렇죠.
0: 그런 게 이제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런 연결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또 시민성과의 어떤 연결이 끊어졌다고 봐요. 이제 저는 이 계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하나의 정치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교육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거든요. 가장 공부 잘해가지고 입시 점수 높았던 사람들이
1: 엘리트, 그렇죠.
0: 시민의
1: 소위,
0: 등을 치는 이런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한국적 입시 엘리트 교육의 파산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거든요. 지금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하기 이런 것들 어떤 이제 공동체에 대한 또 공존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타자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 이제 이런 배움을 통한 시험 엘리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일들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겪었었던 재책이 바로 그 계엄 당일날 그 표지가 나와가지고 다 황당히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책인가 갑자기 당황을 해버렸는데
1: 그랬겠네요, 진짜.
0: 그런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이 배움에 대한 어떤 이런 좀 일신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와, 제가 사실 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0: 하고 그 이후에 드릴 질문이 도대체 무엇과 무엇의 초연결이냐를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거기까지 다 대답을 해주셨는데
1: 네,
0: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나 자신과 세상과 또 시대정신과 시민성과 이 모든 것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의 초연결이 되는 교육 그리고 네. 그런 현장인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제가 들어보면 그러면 이걸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교육 방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교육의 어떤 콘텐츠 내용 이것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1: 다 동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예. 동시적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게 세상하고 연결이 끊어졌는데 그 연결이 왜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가 돼야 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네. 연결할 때 무엇과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접점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그 접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는 것도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그걸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실제적으로 그런 현장,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어떤 경험 그런 계기들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커넥터 역할을 미래의 학교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설계 모형이에요.
0: 그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네. 이미 이제 그 시대는 넘어갔죠, 사실.
1: 맞습니다.
0: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음악을 먼저 듣고 갈까요? 아, 그 전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마마님께서 어제 사육 콘서트에 오셨었나 봐요. 만나뵈서 좋았는데 오늘 또 뵈니 좋다고 말씀 주셨고요. CKO 쓰시는 분은 함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빠져든다고 네. 이 시간을 또 이렇게 즐겨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안정아의 학교 가는 길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안정아의 학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아, 백재나님께서 한국의 교육이 획일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3849 쓰시는 분께서는 저도 이윤찬님 학창시절이 힘들었다는 인터뷰 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아주 집중해서 지금 평론가님과 저의 대화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아, 초연결학교 이 책을 중심에 두고 사유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은 그러면은 평론가님이 대안을 제시하신 이 초연결 교육 학교를 위해서는 뭐 그 얼핏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 같은 방식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평론가님은 미래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요즘은 미래학교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교육 현장 안에서 이 실질적으로 이게 담론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정부에도 그런 부서도 있어요. 교육청마다.
0: 그런가요?
1: 예. 근데 예. 저는 이 용어를 좀 일찌감치 미리 좀 빨리 썼죠. 예.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 말을 썼을 때는 미래라는 말에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대부분 미래 딱 하면 뭘 떠오르세요?
0: 미래. 테크놀로지죠.
1: 예. 테크놀로지 예. 떠오르니까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미래 학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중요한 교육 의제로 들어왔을 때도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네네. 무슨 뭐 이렇게 좀
0: 학습 도구들을
1: 기술 설계라든가 네. 뭐 도구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0: 아 그런가요?
1: 예, 왜냐하면 네.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차적인 문제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는가 사실 이제 그게 여기에 핵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안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대안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서 대안학교는 한 30년 됐어요. 1990년대 중반 네. 우리나라에선 간디학교, 이유학교 같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그리고 고등교육과정, 대학과정의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모양의 학교가 파주의 출판단지 파티라고 하는 디자인 대학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 초, 중, 고 단위의 보통교육과정 안에서 대안학교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좀 어떤 한계에 좀 봉착해 있다고 할까. 예.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대체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만한 형태의 파워를 지금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 제도가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모델이나 그 힘이나 사이즈를 가지고 긴장을 전혀 하지 않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할이 있었지만 진짜 이제 파워풀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님이 좀 지났다. 그리고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교육에서는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그게 어느 정도 문제의식도 수용되기도 했거든요.
0: 네네.
1: 제가 미래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이렇게 좀 마이너리티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중심적인 이 메인스트림에 있는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단계로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0: 네.
1: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느냐에 대한 그냥 진짜 시스템에 대한 제안이에요.
0: 네.
1: 제시. 그런 네. 차원에서 미래 학교를 얘기하고 미래 학교는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회에 대한 사회를 이제 준비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한 인격체를 만들었는데
1: 예, 근데 대체적으로 그 미래라고 하는 담론이 근데 기술적인 담론이라든가 산업적인 담론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0: 네네.
1: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기술과 산업만이 인간 삶에 있는 것.

0: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다양한 삶이 인간에게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라는 것도 미래의 교육이 되는 거죠.
1: 자, 근데 여기에 제가 늘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으로서 늘 네. 궁금한 지점 하나가 있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현재 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변화될 수 없는 지점의 하나가 아까 네. 이제 그게 그 원인을 하나로 수렴하는 게 입시 제도 네. 그게 좀 상투적이어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렇게 초연결되는 교육을 하려면 어쨌든 무언가를 향해 가는 그 지향성,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 입시 제도가 먼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그런 걸 철학에서는 보통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예. 포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어로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건너간다. 근데 이제 A를 앞에 붙이면 부정어가 돼요.
1: 네. 그러니까
0: 건너갈 수 없는 다리. 다리가 끊어졌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네.
0: 이제 이런 지점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 입시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1: 늘 거기서 막혀요.
0: 맞아요.
1: 예.
0: 저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전면적으로 완전히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그것을 교정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 네.
0: 그 제도만 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른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냄으로써
1: 예.
0: 늘 이 한국의 입시제도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제도라고 하는 것 교육제도와 학교의 모형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 네.
0: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싸한 모델들이 다원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입시 제도만 자꾸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경쟁할 만한 학교의 모형이라든가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이런 어떤 이 시스템 자체의 독점성이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0: 이제 우리는 이제 입시라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이 고등교육의 모델, 전 세계에서 그 대학의 모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게 되는 기회들이 여러 방식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요. 우리가 한국에서 볼 때는 대학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유니버시티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영어로 유니버시티
1: 네.
0: 그건 사실은 종합대학이고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해요. 대학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런 대학은 한국 대학의 중심이고 사람들은 거기를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구중심 대학에서의 그 교수들은 사실은 티칭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실적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1: 네.
0: 그래서 대학에 보면 연구실적이 높지만 가르치는 능력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은 없는데 연구자만 많은 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뭐 미국 같은 모델이 꼭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대학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진짜 인간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1: 네.
0: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하버드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동부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전부 다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연구중심 대학인데 진짜 그 자녀의 높은 수준의 정말 그걸 교육에 그걸 통해 성장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그 단과대학
1: 네.
0: 인문대학이 중심이 되어 있는 딱 그냥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대학에서 하버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이 있어요.
1: 네.
0: 저희 사촌도 그런 대학 나온 저 친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학교의 모형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건 대학의 모델도 그렇고 중등교육의 과정의 모델도 그래요. 꼭 대안학교라고 하는 걸 학교 바깥에 공교육 외부에다 두지 않다 하더라도 이 교육 공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 다양한 어떤 선택의 가능성을 놓게 되면은 유일하게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입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대학 이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성장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교를 우리 선택하겠다.
1: 네, 네.
0: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런 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1: 그리고
0: 오늘날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은 이 사회의 그 재생산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럽의 대학은 중세 때부터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층위가 있는데 정보, 지식, 지혜가 있어요.

0: 근데 예전에는 이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는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학교밖에 없었던
1: 그렇죠.
0: 거야.
1: 예.
0: 그리고 또 고등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대학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1: 다양한 루트로
0: 다양한 예. 루트로 얻을 수뿐만 아니라 네. 학교가 제일 늦어요. 너무 빨리 변하고.
1: 네.
0: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6년, 4년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빨리 할 수 있는 속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학교에서 대학을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꼭 그걸 통해서만 돼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네.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 학교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학교에서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 학교를 처음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는데 기원전 5세기에 플라톤 같은 사람이 만든 학교도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리케이온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거든요. 플라톤은 철학자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의사의 아들이었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연과학 지식이 많고 물리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설계한 학교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 우리가 라파엘로의 그림도 보면 플라톤은 손을 위를 가리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인데
1: 네.
0: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그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건 정보와 지식이 아니고
1: 그렇죠.
0: 지혜는 세상과의 연결이 없으면 지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생생한 앎에 대한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가 이 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최초의 학교를 설계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1: 네.
0: 근데 한국에서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이 실현돼 본 적이 없죠.
1: 지혜를 목표로 한 적은 예, 없죠.
0: 예.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걸 일종의 오래된 미래의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실현시켜보지 않은 그런 학교의 이상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시점에는 더 필요하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학교를 통해서 얻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것만 보게 되면 학교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어요.
1: 네, 네.
0: AI가 다 금세 알아쳐주는 이런 시대까지 됐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책상에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토론 속에서 또 좁은 공간의 학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어떤 연관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그런 관계 속에 지혜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학교의 역할이 정보와 지식을 가상 공간 안에 이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에이전트의 역할을 교사와 학교가 할 수가 있다.
1: 네.
0: 그런 이제 모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기존에는 이제 요즘에 뭐 서점가를 가보거나 아니면 뭐 아카데미 학교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큰 주제로 해서 굉장히 조금은 지역적인 그런 이야기를
0: 대부분 지역적이에요.
1: 하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교육의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방향과
0: 네.
1: 지금 평론가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방향은 조금 다르다라고 네. 이해해도 되나요?
0: 다른 지점도 있고 그걸 뭐 이용할 수 있는 지점도 있죠. 근데 AI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AI는 챗GPT 정도의 AI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라고 하는 게 이 산업의 환경이라든가 저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그런 튜터를 한 적도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사람들은 이 A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AI를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AI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직도
1: 아직
0: 다 미지수거든요.
1: 못하고 있죠.
0: 예. 예.
1: 근데
0: 예.
1: 이제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 AI 시대에 내가 선망하거나 내가 꿈꾸는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공포감만
0: 네.
1: 너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0: 네. 근데 저 AI라고 하는 게 지금 화두가 되는 건 결국은
1: 예.
0: 미래 사회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질문인데 저는 좀 원론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 체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은 뭘 하는 거냐면 교육은 인간의 사유의 능력을 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AI가 기술적으로 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AI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해준다고 해서 AI가 답을 해주는 거지 내가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0: 내가 네.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저는
1: 네.
0: 여전히 미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초연결학교의 맨 뒤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미래 학교의 그

0: 도시의 네 가지 모습을 제가 풍경을 좀 문학적으로 서술한 게 있는데 네. 그게 테크놀로지가 전혀 없는 학교의 네 개의 그 교실을 제가 거기다 보여줘요.
1: 네, 네.
0: 그래서 뭐 컴퓨터가 전혀 없는 보르스였던 걸 도서관이라든가
1: 예.
0: 책장 넘기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날로그. 또 하나는 학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정신분석을 통한 비평 그런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신분석가의 상담실 같은 것들도 하나의 교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1: 네.
0: 왜냐하면 미래에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이 마음의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좋은 학교들이 지금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교수를 차용하는 것보다 저렇게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주는 어떤 사람들을 학교 안에다가 시스템적으로 도입하는 거.
1: 네.
0: 이런 문제가 학교 변화에 또 중요한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제 책에는 저기 교육과 영성에 대한 얘기까지 심지어 있거든요.
1: 네. 교육과 영성.
0: 예.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1: 예. 네. 아, 예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확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조금 궁금한 지점이 아, 그럼 실제로 이렇게 초연결 교육과 그런 학교가 존재하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0: 네.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그 대학 모델을 가지고 그걸 많이 좀 연구를 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사이즈를 좀 줄이면 이런 게 그 중등 교육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 대학의 모델은 크게 유럽의 대학을 만드는 건 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미국에서 더 20세기에는 미국의 대학이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래 대학이라고 하면 미래 학교라고 하면 미래라는 이런 컨셉을 그 엄청난 그 자본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미국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담론이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모형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일부러라도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거 꼭 변화하는 게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굉장히 인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1: 네.
0: 근데
1: 네.
0: 미국에는 좀 뭐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얼리 어답터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 담론이라는 게 미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1: 네.
0: 근데 미국에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생 대학 같은 것들 중에서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한 20년 동안 히트를 친 대학이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1: 네,
0: 학교인데
1: 네.
0: 이 학교를 보게 되면은
1: 국내에도 뭐 기사로 많이 소개가 됐었던 걸 기억해요.
0: 국내에도 많이 소개가 예. 됐고 국내에 심지어는 캠퍼스가 있어요.
1: 아.
0: 예, 그 이태원의 해방촌에 그래서. 이 학교는 학교의 운영 모델이 세상을 그냥 사회를
1: 예.
0: 사회를 교실로 만드는 학교예요. 이 학교의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학교를 처음 만든 사람도 이제 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 사업가였는데 종래에 그 학교 모델을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거기서 본질을 딱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 뭐냐면 지금 있는 학교는 그 학습자, 학생이란 말도 요즘 잘 쓰지 않아요. 학습자.
1: 네. 네
0: 근데 배우는 사람이죠.
1: 네. 네
0: 근데 배우는 이 학습자가 학습자의 그 사고 능력과 그다음에 그 지적 능력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실질적인 그런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네.
0: 대부분 건물을 운영하는 데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하면 보통 운동장이 있냐? 뭐 건물이 몇 개냐 이렇게
1: 그렇죠.
0: 캠퍼스 개념을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다 엄청난 유지 비용인데 등록금을 내면 사실 거기다 다 들어가거든요 돈이. 엄청난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1: 그렇죠.
0: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는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건물이 없는 학교를 생각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럼 어디다가 하느냐. 사회에다가 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7개의 주요 도시 그 중에 한국도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네.
0: 인도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뭐 그 헤드쿼터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저도 거기도 헤드쿼터도 가봤는데 전 세계 7개 도시를 매 학기마다 이동하면서 그 지역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첨예한 어떤 문제적 상황이나 도시의 맥락
1: 네.
0: 예를 들면 베를린에 있으면 베를린이라고 하는 건 세계 전쟁을 겪었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한 어떤 경제력을 갖게 된 나라다. 그 나라의 맥락 속에서 뭘 해야 된다. 뭐 인도에 가면 인도의 어떤 도시에 가면 그 인도라고 하는 곳에서 인구가 가장 아시아에서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나 뭐 이런 어떤 인종적인 지금 뭐야 그 종교적 갈등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 맞는 것들을 그곳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0: 연결시킨 거고 사회를 학교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연결 학교라는 게 모토가 세상을 품은 학교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세상으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사회 자체를 학교로 만드는 그런 사회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네. 저는 그걸 러닝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하거든요.
1: 러닝 소사이어티.
0: 예, 학습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초연결 학교의 가장 큰 비전은 사회 전체를 학교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 디자인하는 거, 사회 디자인하는 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비전이에요.
1: 네. 아, 실제로도 초연결 학교를 디자인하기도 하셨고,
0: 네, 네. 맞아요.
1: 하면서 이제 뭐 어떤 발전 방향도 보셨을 거고, 가능성도 보셨을 거고,
0: 네.
1: 한계도 보셨을 거고, 그 이야기 짧게 함께 들려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이어서 아까 이제 그 영성적인 행위로 학습을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영성이라 하면 이런 단어는 종교와 관련이 되어 네. 있는 것인데 도대체 교육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0: 네, 제가 이제 그 교육 운동가로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에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또 기업에서도 이제 어떤 새로운 사유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1: 네.
0: 그런 걸 이제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이제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걸 종합해가지고 학교를 실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0: 예, 네, 그런 시도를 해서 15학기까지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걸 학교를 열지를 못했어요.
1: 예.
0: 네, 그래서 좀 우여곡절이 제 인생에 생기기도 하고 제주도에 날아가 책방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생기게 된 건데
1: 네.
0: 어쨌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아이디어는 지금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가 인천교육청에서 그 혁신학교가 120몇 개가 되는데 그 학교의 새로운 미래학교로서 혁신학교 묘대를 만드는 그런 일들에 지금 그걸 제가 돕고 있기도 하고
1: 네네.
0: 이런 거 이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종교의 관점에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종교가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는 것을 독점해 온 것이지 영성이 종교의 것만은
1: 아니다.
0: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종교적인 사회의 도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영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연결에 대한 감각,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한 감각, 인간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 또 인간 넘어서 다른 어떤 생명체와 여러 가지 존재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 연결이 전부 다 확장이 되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네.
0: 전체로서 존재하고 전체의 일부로 연결돼 있구나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1: 네, 네.
0: 그게 하나의 신에 대한 관념으로 나오기도 하고 철학자에게는 진리에 대한 관념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리스펙하고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보편성에 대한 각이 그런 전체에 대한 그런 감각인데 이 영성은 확장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고향을 통해 가지고 내 존재가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되는 감각이기도 하거든요. 종교를 통해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 사회 제도 속에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훈련시킨 것이 바로 학교라는 제도예요, 사실은.
1: 네, 네.
0: 예. 그런데 우리가 학교라는 제도가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에서는 이런 뭐 기독교라든가 종교에 대한 것이 들어오기 전부터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런 것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의 행위로만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1: 네네.
0: 네. 우리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사회에서 오히려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어떤 감각들 그 속에서 파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또 불안해져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그 안에서 또 예. 마음이 실제로 병들기도 하고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는 건데 치유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개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질적으로 이제 진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죠. 건강하게 되는.
1: 네.
0: 학교가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 이야기 막 더 듣고 싶은데
0: 네.
1: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1: 이제 또 3주 뒤에 저희가 뵙거든요.
0: 네.
1: 자, 오늘은 초연결 학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 시간에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5월 여전히 이제 다음 주도 5월일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 성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해 본 문학. 예.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고전을
1: 네.
0: 저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함동균이 읽는 데미안.

0: 데미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함동균 평론가님의 초연결 학교를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KYUNG 경님, 이 시대는 서울대가 무색해진 시대입니다. 초연결 학교 속히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헌책방님께서는 저도 학업 성취 욕구가 높았던 학창 시절이 후회돼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학생의 주체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학생도 시민이며 온전한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각성과 또 인정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동균 평론가님의 책 초연결학교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니아의 어텐션 들으시면서 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어서인지 곳곳에 카네이션 꽃들이 보이던데요. 선물 하나 고르는 것도 보통 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죠. 유행을 따르자니 성의가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개성을 찾자니 취향에 맞을까 고민도 되고요. 하지만 선물 고르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세심한 관찰과 마음 씀씀이에요. 평소에 이분이 어떤 색을 좋아했더라? 아, 요즘 어디가 살짝 불편하다고 하셨지?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상을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결국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The Moment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선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버이날 선물 때문에 인터넷 창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고요. 건강식품을 할까? 아니면 역시 현금이 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소한 투정들이요. 그걸 딱 기억해 놨다가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넬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요. 상대방이 어? 이거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놀라면서 웃어줄 때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요.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많이 생각하는지, 그런 고마움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은사님 선물도 마찬가지죠. 자, 이번 5월에는요. 그분들의 일상을 아주 잠시만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로도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전해드릴게요.

반쯤 핀 꽃의 노래와 연주로 반쯤 핀 꽃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일부에서는 변함없이 좋은 글 만나봐야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염혜순의 아버지의 고무신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하얀 고무신처럼 결백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투명한 사랑을 담담하고도 애절하게 그려낸 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돼 있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밥 빌러 가는 대목을 박송이 명창의 소리, 박근영의 북,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이 어우러진 소리로 들어볼게요.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첼로의 그윽한 저음과 애잔한 해금, 영롱한 가야금의 선율이 어우러져서 위로와 마음의 안식을 그려주는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7분여의 호흡으로 감상하실 텐데요. 최유리의 해금, 이연화의 25현 가야금, 강신은의 첼로 연주로 그대를 위한 기도 전해드려요.

그대를 위한 기도 전해드렸어요. 최유리의 해금, 이연화의 25현 가야금, 강신은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홍 플레이어가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받게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사랑과 이별의 정한이 담긴 사설에 선율을 붙여 노래한 소리 전해드릴 텐데요. 김소희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개고리 타령 만나보시죠.

보았으며 지금도 진멋질 풍요나마 장안에 가득 찼은지 어찌

남도 잡가 개고리 타령 듣고 오셨어요. 김소희, 박귀희, 안향년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아버지의 고무신은 하얀 배였다. 아버지는 하얀 배를 타고 저녁마다 대돌 위로 올라서시며 큰 기침을 하셨다. 길어다 쓰는 물을 솥에 데워 노대야에 담아 아버지 방 앞에 이르면 아버지는 난폿불을 들고 나와 세수를 하셨다. 그리곤 그 물에 발을 씻은 후 걸레로 손수 고무신을 닦으셨다. 아버지에게는 고무신 외에도 다른 신발이 몇 개 더 있었다. 까맣고 반짝이는 가죽구두, 하얀 정구화, 그리고 사무실에서 신는 슬리퍼. 그러나 그것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집으로 오는 시간이면 아버지는 마치 돌아오는 배를 타야 하듯이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다. 하얀 고무신은

아버지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고무신처럼 우리 앞에서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아버지에게는 식구들은 모두 학생이었다. 그런 아버지 잔소리가 우리는 지겨웠다.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 이유로 실컷 혼이 나고 울다가 잠든 날? 아마도 그날 이후였던 것 같다. 얼굴을 만지는 손길에 잠이 깨어 실눈으로 보던 따스한 아버지 눈빛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살게 된 것은 그 눈빛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어디서나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내 결혼식 날. 뇌졸중으로 불편해진 몸으로는 신부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다고. 작은아버지 손에 나를 맡기고 고개를 숙이시던 아버지. 오른쪽 몸을 못 쓰시면서부터는 하얀 배는 더 이상 아버지를 태우고 다니질 못했다. 오히려 불편한 다리에 힘겹게 매달려 벗어질 듯 벗어질 듯 아버지 뒤를 따라다녔다. 새 고무신이 사가갈 무렵 아버지는 떠나셨다. 발이 나는 날 26 맞상제인 나는 남겨진 어린 동생들과 젊은 엄마를 보며 아버지 영정 앞에 허물어져 내렸다. 향로와 저승 노잣돈이 놓인 제사상 앞에 엎드려 우는 내 눈에는 고무신 한 켤레가 밀려 들어왔다. 주인이 없어진 하얀 고무신을 안고 눈을 감았을 때 나는 환상처럼 구름이 뭉실대는 봄 하늘로 아버지가 가시는 게 보였다. 구름이 되신 듯 가벼운 몸으로 웃으며 손을 흔드시더니 자꾸 투명해져서 하늘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삶을 내려놓은 아버지의 자리엔 고무신 한 켤레만 빈 배가 되어 흔들리고

어릴 적 추억 듣고 오셨는데요. 월천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염혜순의 아버지의 고무신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하얀 고무신처럼 평생을 흐트러짐 없이 사셨던 아버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에게 집안 식구들은 늘 가르쳐야 할 학생이었고 그 서슬퍼런 엄격함이 때로는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지만요. 실컷 혼이 나고 잠든 밤, 몰래 얼굴을 어루만지던 그 아버지의 따스한 눈빛을 비밀처럼 간직하게 된 순간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눈빛은 자식의 삶을 당당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이 되어줬다고 하죠. 한때는 위엄 있게 항해하던 고무신 배는 뇌졸중으로 불편해진 뒤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배가 되고요. 나중에는 주인을 잃고 빈 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 각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겹쳐져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죠. 오늘 이 글을 쓴 염혜순 작가는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요. 2014년 한국수필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한 이후 정갈하고 따뜻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독자들과도 소통을 해오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글, 염혜순의 수필, 아버지의 고무신 만나봤어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에 마음 아파하는 효에 대한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어버이 살아실제 만나보시죠. 강효주의 노래 문신원의 건반 연주예요.

강효주의 노래, 문신원의 건반 연주로 어버이 살아실제 전해드렸어요. 음악 들으니까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이번에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에요. 놀이터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첫 곡으로 상좌 다툼 전해드렸는데요. 최재구의 노래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2부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수요일 2부 순서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밥 빌러 가는 대목을 박송이 명창의 소리, 박근영의 북,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이 어우러진 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쥐들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고양이가 나타나서 위기에 빠진 쥐들이 고양이와 맞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는 연주곡. 상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구분여의 긴 호흡인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허윤정의 아쟁, 강은일의 해금, 유경화의 장구 연주입니다.

고양이와 쥐 전해드렸어요. 이지영의 가야금, 이용구의 대금, 허윤정의 아쟁, 강은일의 해금, 유경화의 장구 연주였어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본 적 있으세요? 그곳에 보면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맑은 눈동자가 있어요. 특별히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산책을 나가는 상황도 아닌데 나를 정말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면 아,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게 전해지곤 하죠. 세상에 사랑은 가끔 조건이 붙기도 하고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슬플 때는 가만히 다가와서 곁을 내어주고요. 내가 기쁠 때는 누구보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주는 존재. 나를 빤히 바라보는 작은 천사가 있다면 그 보드라운 머리를 한번 더 쓰다듬어 주시면 어떨까요?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요. 이수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을 달리다 듣고 올게요.

이수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초원을 달리다 전해드렸어요. 밖에 나가면 막 신나서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자, 이번에는 개야 개야 짖지 마라 전해드릴 텐데요. 아리수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대목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한 효심을 다룬 심청가. 그 가운데서도 어린 청이의 애처로운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이에요.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 직접 밥 동량에 나서는 심청이 밥 빌러 가는 대목입니다. 박송희의 깊은 소리에 박근영의 북,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이 어우러진 풍성한 선율로 감상해 볼 텐데요.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시죠.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동량 저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온 심청. 어느덧 훌쩍 자란 청이가 하루는 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셔요. 제가 나가 밥을 빌어다 공양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신봉사는 내 아무리 가난한들 무남동녀 너를 어찌 밥 빌러 보내겠느냐며 말려보지만 청이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말 못하는 까마귀도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그만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가 나갔다가 병이라도 날까 걱정하는 마음을 전하죠. 결국 허락을 얻어낸 심청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헌 바지에 낡은 치마, 깃도 없는 저고리를 걸치고 바람 부는 마을길을 나섭니다.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돌아가신 후 앞 못 보는 우리 부친이 저를 안고 다니며 동량전 먹여 길러주셨으나 이제 기운 없으신 부친을 모실 길 없어 밥을 빌러왔습니다. 한 술씩만 덜어주시면 추운 방 우리 부친 공양하겠나이다. 애처롭게 비는 청이의 사연에 동네 부인들도 눈물을 훔치며 밥과 반찬을 넉넉히 내어줍니다. 배고플 텐데 여기서 먹고 가라는 따뜻한 권유에도 청이는 추운 방에서 기다릴 아버지가 눈에 밟혀 저 혼자 먹을 수 없다며 밥을 가슴에 품고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올리며 아버지, 시장하시죠. 여기 흰밥도 있고 팥밥도 있고 맛난 자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챙기는 청이. 신봉사는 딸의 찬 손을 입에 넣고 후후 불며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네가 이 고생이 웬일이냐 이렇게 통곡합니다. 가난조차 가리지 못한 그 지극한 효심의 현장. 구부녀의 그 소리를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밥 빌러 가는 대목으로 만나보시죠.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이 어우러진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마옵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 하오리다. 정아, 내 아무리 공공원들 무남 동료 너한 나를 밥을 빌러 보낸단 말이 될 말이냐? 어라 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살운한 심청이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야, 오늘은 아무데도 가시지

큰 자식 집에 두고 아버지가 밥을 빌면 남이 욕도

왕이 날까 여운여운이 그런 말씀 얼마 없어서. 정아, 너 지금 하는 말 어디서 들었느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왔느냐?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에이? 심청기 거동포.

쳐 나갈 정에 온산에 미치고 건도 마을

잠이나 자나 쓰나 아무

관원 헌

시장을 아끼지 않고 잊으면 혹은 먹고 가라. 심청이 여자 오듯 치운 방 우리 부친 나누기만 기다리니 저 혼자만 목사니까 부친 저러가 먹고 내다 한두 집이 좋건지라 밥비로 손에 들고 집

내가 조금 비쳤더니 발소리

들어온다. 운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춥긴들 아니고며 시장긴들 아니까 더운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저것은 밥밥이오 미역튀가 갈치자반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허리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참게 잡수시오. 신봉사 기가 막혀 딸의 손을 부여다 입에 대고 훅훅 불며 아이고 내 딸 춥다 불지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지 경이 웬일이냐.

0: 정신을 위로하고 진지를 잡수시게 한 후 세월이 여류하여 신청 나이 발서 15세가 되었구나.
1: 박송이 명창의 단아하면서도 깊은 소리로 심청이 밥빌러 가는 대목 들어봤어요. 어린 청이가 동냥을 나선 모습.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판소리 심청가는 전반부의 지극한 효심과 후반부의 극적인 환생, 그리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까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을 가장 장엄하게 풀어낸 바탕이에요. 오늘 들으신 이 대목은 심청이 인당수의 몸을 던지기 전 가장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심청가의 줄거리는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단순하지만요. 그 속에 흐르는 소리는 결코 단순하지 않죠. 동냥저주로 자라난 아이가 이제는 거꾸로 아버지를 위해 밥을 빌려다니는 이 역설적인 설정이 청취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두드리기 때문이에요. 어린 딸에게 밥을 빌려다니는

들어오게 한 아버지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는다면서 자신을 탓하고요. 딸은 오히려 까마귀도 어미를 봉양할 줄 안다면서 아버지를 위로하는데요. 이후에 심청이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게 되는 비극적인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서사적 복선이기도 해요. 결핍을 사랑으로 채우려는 이들의 고결한 분투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심청이 밥 빌러 가는 대목, 박송이 명창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 백인영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해봤습니다. 시점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만나보시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 쿵 저기서 여기서 쿵 쿵 쿵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 쿵 저기서 여기서 쿵 쿵 쿵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여기서 저기서 쿵쿵

시점의 노래와 연주로 아이고 아이고 전해드렸는데요. 맹인잔치에 모여있는 모습을 그린 곡이었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 김민정의 해금 연주 만나볼 텐데요. 별이 품은 정원 끝곡으로 전해드려요.

이제는 시원한 음식이 절로 생각나는 계절이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역시 냉면 아닐까요? 냉면의 매력하면 뭐니뭐니 해도 그 명쾌함에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 없이 육수 한 사발 들이켜면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그 기분이요. 살아가는 일도 때로는 이 냉면 육수처럼 시원하고 명쾌했으면 싶을 때가 있죠. 꼬여있던 고민들도 가느다란 면발 풀리듯 스르르 풀려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오후가 얼음 동동 띄운 육수처럼 청량하고 또 개운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대구 시립국악단의 화요 국악무대 청초가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화요 국악무대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상설 공연으로 매회 다양한 주제를 통해 국악의 여러 매력을 소개하는 무대인데요.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보다 가까운 호흡으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제는 청초,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선물 같은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산조합주를 시작으로 임해방류 살풀이, 대금과 피아노를 위한 신화위, 서도민요 기나리와 자지나리, 그리고 크로스오버 국악 눈물꽃 지다를 포함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 시립국악단 화요 국악무대 청초, 5월 1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의 선율 위에 춤이 더해지면 또 어떤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이 5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요,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의 산조 선율에 현대적인 춤 언어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무대인데요. 산조가 지닌 섬세한 흐름과 감정을 춤으로 시각화해 또 다른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윤여숙 무용단은 지역의 정체성과 부산춤의 매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아낸 안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체인데요. 무대엔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동래고무 보유자 김온경, 전승교육사 윤여숙을 중심으로 무용단 단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춤의 깊이를 전합니다. 또 음악은 김경수 음악감독과 가야금 연주자 김지영 등이 함께해서요, 산조의 결을 더욱 섬세하게 살려낼 예정이고요. 공연은 산조의 흐름에 따라 다스름부터 진양조, 중몰이, 자진몰이, 그리고 휘몰이와 잔양까지 장단의 변화 속에서 춤과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5월의 싱그러운 계절 속에서 산조의 선율과 춤이 함께 피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도 참 인상적인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전통의 음악과 몸짓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리 산조, 또 다른 무격에서 직접 느껴보세요. 즉흥과 호흡,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의 흐름, 신화위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의 경기 신화위 정기연주회가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열립니다. 경기 신화위 보존회는요, 서울 경기 지역의 전통 신화위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명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은 피리의 이종대, 이용탁, 오세진, 대금 김방현과 문영희, 해금 홍홍미, 김정림, 그리고 타계 신찬선, 최성묵, 무용의 양승미, 연봉리, 오유진을 비롯해 다양한 연주자와 무용수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데요. 대풍류를 시작으로 태평무, 취타풍류, 살풀이, 그리고 경기 시나위와 판꾸까지 전통 음악과 춤, 연희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나위 특유의 즉흥성과 부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조화, 혼돈 속의 질서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깊이 있는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시나위 보존회의 경기 시나위 정기 연주회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국악계에 의미 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아 국악 발전과 지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공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추천 접수는 5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시상식은 6월 5일 국악의 날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기상청 통계로는 지난 4월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더웠다던데, 야 이거 벌써부터 이러면은 5월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걱정이 좀 되죠.
2: 네.
1: 연휴 끝에 다시 시작한 일상입니다. 수요일 오후의 컨디션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 네. 피곤하시겠죠.
1: 그렇죠. 예. 피곤은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쌓은 좋은 추억과 또 에너지로 끌어올려 봐야겠죠.
2: 어떻게 끌어올려요? 끓여올려요?
1: 끓여서 올려.
2: 아, 끓여서 올려. 수증기다.
1: 끌어올려야지.
2: 아, 그래요?
1: 그럼요.
2: 자, 날이 더워서 아마 다들 평소보다 약간은 더 무겁게 피로감이 몰려올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럴 때 커피보다는 시원한 물이 몸과 마음에 더 좋은 거 다들 아시죠?
1: 그렇습니다. 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나른함이 몰려오는 이 시간 여러분들 곁에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가 함께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6일 수요일이고요. 들소리의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또 아이들은 학교로 갔고요. 또 어른들은 일터로 돌아갔지만은 네. 이 추억만 가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또 피로도 가득 쌓였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다시 툴툴 털어내야죠.
0: 네. 그렇습니다. 피로는 털어내고 추억은 또 잘 정리해서 간직하는 게 중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연휴 동안 어떤 또 좋은 추억들을 만드셨는지 연휴 동안 가장 좋았던 순간들은 무엇인지
1: 맞아요.
0: 오늘 문자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여러분들 연휴 동안 뭐 하셨는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추억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야,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싶었었거든요.
0: 네.
1: 어떻게 지내셨는지 문자 기다리면서 자, 바투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0: 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1: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원장연 회의의 많은 분들의 연주로 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 긴 연휴 동안 뭘 하셨는지, 어떤 추억, 가장 좋았던 순간들 언제였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일단은 김영기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으셨네요. 바투의 상사대 함께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생신 축하드립니다.
1: 5월 6일이 생신이신가봐요. 아니 음력으로 세시는 걸 수도 있고.
0: 네. 네. 오늘 김영기님 탄신일이었군요.
1: 아,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명숙님께서는 광주 날씨 너무 좋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하셨어요. 요즘 근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0: 절정에 절정.
1: 주말에 약간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네. 그리고 났더니 어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0: 맑고 깨끗하고
1: 찬란하더라고요. 네,
0: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나들이하기 좋은 연휴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귀여우님께서 즐거운 연휴였었는데 아이들에게 이 노력 봉사하느라고 정말 힘들기도 했습니다.
1: 그렇죠.
0: 오늘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어버이날 아이들에게 안마 받기 기대해도 될까요?
1: 안마받기. 그 정도는 아이들이 해주지 않을까요?
0: 그쵸. 뭐 네. 그냥 살살 한 5분 하고 이제 예. 됐지? 뭐 이러겠지. 그게 어디야 뭐. 네.
1: 197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동네네 가족이 동생네 가족이 같이 여행 같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미리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세요 하셨어요.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셨군요. 너무 잘하셨네요.
0: 아마 주말에 식당들도 제법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네. 잘하셨네요. 꼭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스케줄이 좀 안 맞으면 미리 좀 땡겨서 하는 거 그게 더 좋죠.
1: 좋은 네. 날은 다 모일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5314님께서 연휴 동안 사돈끼리 꽃 구경도 하고요. 사돈끼리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식사하면서 자식들 흉도 보면서 지냈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아, 꿀맛이었겠네요.
1: 그 맛이죠. 사돈끼리 친해지려면 고래야 돼요.
0: 그럼.
1: 약간 우리 아들은 뭐가 잘했고 뭘 막 이런 거 말고
0: 자랑보다는
1: 우리 애가 좀 부족해요.
0: 부족한데.
1: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0: 그렇지. 네. 안주거리 소위 말해서.
1: 그렇죠. 애가 성격이 안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잘하셨고요. 5784님. 이사한 지 5개월 만에 셀프 커튼 달고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서 남편이 팔 걷어붙이고 만난 거 해줘서 식구들이 같이 만나게 먹었습니다.
0: 야.
1: 같이 밥 먹을 일이 없어서 식탁을 벽 쪽에 붙였다가 다 같이 쓸 수 있게 방향을 바꿨더니 훨씬 좋았어요. 오늘은 에어컨 설치 완료했더니 이제야 정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0: 이사를 일단 하셨군요.
1: 5개월 되셨어요.
0: 그러면 이제 슬슬 좀 마무리 되어 갈 때인 것 같습니다.
1: 정리가 조금씩 되는
0: 그쵸?
1: 타이밍이죠.
0: 에어컨까지 이제 자리를 봐서 이제 딱 설치 완료했으니까 네. 네, 이제 마무리가 되셨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일단
1: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네.
1: 이사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어마어마하죠.
1: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럼.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이사는 진짜 되도록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0: 사실 뭐 포장 이사 100% 안 되죠.
1: 안 되죠.
0: 안 돼.
1: 이제 내가 쓸 집이고 내가 살

0: 정말 물건은 내가 배치할 수밖에 없죠.
1: 큰 뭐 가구나 좀 이렇게 하지. 나머지는 아우 상상하고 싶지도 않죠, 진짜.
0: 아 최고는 책이더라고요, 책. 책 한번 이거 진짜 제대로 진열하고 옮기려면 그치. 허리 끊어지더라고.
1: CD 저희 집은 CD 장이 있어요.
0: 아하.
1: 그 일이야.
0: 이야. 너무 좋으시겠다.
1: 아, 내 거는 아닌데. 예. 어쨌든 아내 거니까.
0: 우리 물건이니까.
1: 우리 물건이니까. 예. 또 CD 케이스 깨지면 또 안 되니까.
0: 안 되죠.
1: 정말 진짜 귀한 어떤 보물단지 하듯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또 해놔야지.
0: 형수님 물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앨범도 그렇고 책도 많으시다고.
1: 거의 99%가 다 내 책.
0: 아, 상원 씨 책은 없어요?
1: 네 있어요. 뭐 운전면허증 그 책.
0: 운전면허증.
1: 뭐 있고 막 있는데. 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0: 이사 가지 마셔야겠네요, 상원 씨.
1: 못 가요, 못 가.
0: 잔소리꾼님께서 SNS에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와 애들 다 커서 군대에 있는 게 다행이구나 했네요. 애들 어렸으면 어디에 갔을 거고 그럼 또 SNS 사진 속에 내가 있었을 텐데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싫으네요 하셨어요.
1: 아 진짜 어린이날인데 부모들 표정은 안 좋아.
0: 힘들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용인랜드 있잖아요. 그 실시간 올라온 거 영상 보셨어요?
1: 못 봤어요, 못 봤어. 어마어마했겠지 뭐.
0: 그냥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주차장이야. 와.
1: 줄 수다 끝난다니까.
0: 살벌하더라고, 살벌해.
1: 뭐 하나 타려고 해도 한 두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0: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내가 주차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애 데리고.
1: 의미가 없어, 의미가.
0: 그런 경우들. 아빠는 이제 그 차 안에서 계속. 아, 이거 쉬운 일 아니.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그 인파 속을 뚫고. 그치.
1: 애기 잃어버릴까봐 또 예. 그 챙겨야지.
0: 애 하나라도 태우겠다고 또 그 줄 서고.
1: 에이,
0: 자, 애는 또 가만히 있어. 아, 나 뭐 먹고 싶다고 얘기해. 또 그거 사러 또 갔다 와야 돼.
1: 자, 밝게 갑니다 우리.
0: 아, 그래야 되죠.
1: 밝게 갑니다.
0: 군대가 좋은 데였어.
1: 에이, 군대가 좋죠. 자, 이 타이밍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미나 외의 많은 분들의 노래 연주로. 예예예 듣고 오겠습니다.

0: 정민아 외 여러분의 노래 연주로 예예예 듣고 왔습니다.
1: 네. 5784님께서 2층 복층 구조 주택에서 이사를 이렇게 오면서 책이랄지 음반 이런 거 많이 나눔을 했습니다. 책 음악 좋아하신 분들 만나서 즐거웠답니다 하시면서.
0: 그쵸? 이것도 방법이네요.
1: 조금 덜어내야 네. 또 채울 수 있으니까.
0: 솎아내야 돼요.
1: 그렇죠. 잔소리꾼님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 이삿짐 그거를 제가 한 반년 정도 했었었는데 이삿짐 센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1번이 책이래요.
0: 역시나.
1: 2번이 항아리.
0: 아 깨질 수도 있어서.
1: 네, 등치도 크고 무겁고.
0: 그렇네.
1: 3번 화초.
0: 화초. 이파리 꺾였어요.
1: 화초.
0: 이런 민원들 받을 수 있으니까.
1: 너무 공감되네요.
0: 아, 꽃 떨어졌잖아요. 어떡해요? 이런 얘기들.
1: 잘하네.
0: 뭐지?
1: 잘하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예.
1: 6311님께서 긴 연휴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0: 어허.
1: 좋은 추억 담고 집에 와서 김치하고 밥 먹었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하시면서.
0: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결론은 한국이 좋아요.
1: 어디 가셨을까? 근데 요즘 또 그 네. 유료 할증료?
0: 맞아요.
1: 그거 비싸가지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다녀오셨네.
0: 그리고 해외를 다녀오면
1: 네.
0: 한국이 왜 또 좋은지도 다르게 보여요.
1: 아무래도 또 네. 익숙하고 뭐 또 집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 불편하던 것들이 집에 오면 이렇게 수월한 거였어.
1: 시스템이 근데 또 잘 돼 있고.
0: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1: 그러게.
0: 먹거리가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갔다 오면 보이더라고요.
1: 네. 잘하셨습니다.
0: 2948님. 분가한 아들 둘이 돌아가면 찾아와서 선물 주고 식사했답니다.
1: 아, 돌아가면서?
0: 돌아가면서 잘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하기만 해요 하셨어요.
1: 잘 키우셨네.
0: 잘 키우신 거예요.
1: 좋은 시간 보내셨네.
0: 맞아요. 자녀가 많으면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사하나이팔님께서 젊은 날 맞벌이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양가 부모님들과 아이 키우기 바빠가지고 가정의 달 5월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 모두 돌아가시고 딸 아이도 조카들도 모두 다 결혼을 하고 멀찍하게 살고 있으니 이제는 그 북적거리던 시절이 오히려 그리워지네요.
0: 그러니까
1: 역시 함께 어울려 북적거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참 어렸을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집이 큰 집이 돼서 다 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추억이 지금도 막 떠오르고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하고
0: 네.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요.
1: 그러니까
0: 북적거릴 때는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1: 모르지.
0: 지나놓고 보면 아 그때가 참 좋은 거였구나 그래, 이런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 거
1: 가족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0: 맞아요. 박하사탕님께서도 역시 나가보면 애국자가 됩니다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1: 맞아, 맞아. 네. 소위 말해 선진국? 뭐 그런데도 글쎄요. 좀 1, 2주 넘어가면 네. 살짝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있던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1: 맞아, 맞아.
0: 확실히. 9274님 아들 며느리 맞벌이 출근하고 손주 돌봐주느라고 정말 힘들었지만 마음은 기뻤어요.
1: 아이고 고생하셨네.
0: 고생하셨어요.
1: 제일 고생하셨네.
0: 아이고
1: 아기를 케어한다는 게 이게 네. 보통 응? 신경 쓰는 게 아닌데.
0: 그러니까.

0: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라 님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왔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핵심이네.
1: 이 말 안에 다 있죠.
0: 힘들어요.
1: 그렇죠. 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0: 그러게. 아이고
1: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지나놓고 보면 또 추억이 될 거예요.
0: 네.
1: 3033님 연휴 동안 배달 음식으로 먹방하고 놀았답니다.
0: 잘하셨네. 잘하셨네.
1: 최고 부럽습니다.
0: 아니 어디 야. 가는 것도 좋은데 네. 사실 사람들 인파에
1: 예.
0: 휩쓸리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죠.
1: 이럴 때는 다들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배달 음식도 빨리 옵니다.
0: 네, 맞아.
1: 한 집 배달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빨리 와요. 그냥 누운 상태로 딱 있다가 띵동 울리면 놓고 가주세요.
0: 맞아 맞아 맞아.
1: 놓고 가시잖아. 먹고 싶을 때 가서 딱 먹고. 맞아. 얼마나 좋아요.
0: 1607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곳은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 없는 곳을 골라서 온천에 다녀왔어요.
1: 야.
0: 온천에서 먹고 놀고 자고 정말 푹 쉬었습니다. 딱 좋았었는데 집에 오니까 빨래가 한가득이네요 하시면서 빨래 그래도 휴식 취하셨으니까
1: 네.
0: 뭐 그거야 뭐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니까
1: 그렇죠. 한 방에 그냥 몰아넣고
0: 네.
1: 버튼 누르시고요. 잘하셨네요.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다 자기 식대로
1: 네.
0: 본인의 스타일대로 네. 뭔가 시간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이번
1: 그러게요.
0: 연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덥지도
0: 춥지도 않고 날씨도 적당히 좋아가지고
1: 정말 좋았어요.
0: 사람이 없는 곳 잘 찾아서 쉬었다면 이번 연휴는 정말 100점짜리가 아니었을까
1: 맞아요.
0: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이 문자까지만 볼까요? 네. 4608님
0: 네.
1: 진짜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마냥 쉬었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외식하고 그랬는데 돈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만족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만 모르죠.
0: 모르죠. 네. 네, 미뤄야죠.
1: 미래일은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0: 공부는 좀 나중에 하는 거죠.
1: 네, 약속도 어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근데 어떤 공부이실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아이들 공부.
0: 아이들.
1: 네. 근데 어쨌든 너무 좋다. 가족 단위로 그냥 허리끈 풀고 집안에서 그냥 무조건 쉬는 거야.
0: 맞아.
1: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괜찮은 것 같아요.
1: 꼭 밖에 막 나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0: 자기 스타일대로.
1: 예, 예.
0: 맞아. 집에 있는 게 좋으면.
1: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또 각자 모이고. 또 각자 방에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이것도 좋은 것 같고요.
0: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RC9의 벙글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알시구의 벙글 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 수요일 2부 국악 신인 발굴 쇼 날 좀 보소 끼 좀 보소 끼룩끼룩 시간인데요.
0: 자, 오늘 만나볼 신인 끼쟁이는요. 바로 양금 명인 유누나 씨에게 고등학교부터 전공까지 함께한 네, 1호 제자이십니다.
1: 1호래요?
0: 1호.
1: 오호.
0: 임은별 양금 연주자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은별 씨랑 네. 유누나 씨랑 약간 이미지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0: 아무튼. 네. 맞아 맞아. 그런 그 연주할 때 네. 그 발산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예. 초집중하고 약간 그런 것들. 네.
1: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2부에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끼로 매력 발산해 주실지 끼로끼로. 자, 국악방송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세요.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 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야.
3: 가슴을 댄 것처럼
4: 언제나 날씨 좋아! 얼마나 좋아!
5: 대기라 그렇게 좋아?
4: 언녀라 얼마나 좋아!
5: 아 그래? 아이고야 그러면 잠깐만 우리도 기분 좋게 올해 모내기 준비를 해볼까? 지난 4월 21일 충북 음성군을 시작으로 5월까지는 다들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4: 모내기 좋아. 얼마나 좋아. 가을에 가을 웃지 마. 가을에 풍년 들면 얼마나 좋아.
5: 그렇지. 풍년이 들려면 모내기가 시작이란 건 알지? 대길아?
4: 언녀나 나 대길이야. 모내기는 이양법이라고.

0: 하기도 하는데 모판 즉 모짜르에서 싹을 틔운 모를 논에 심는 농작법으로 모내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논농사의 시작이야.
1: 그렇지. 모내기는 못줄을 맞춰서 예쁘게 해줘야 하는 것도 알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모내기 할때 노동요를 부르셨대잖아.
0: 모판에서 논으로 옮기는데 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옛날엔 많은 사람이 같이 했고 새참 먹고 그랬지. 새참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하지만 80년대부터는 이양기가 보급돼서 얼마나 좋아.
1: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제 모내기를 해볼까? 대기라, 얼른 이양기 운전 잡어.
0: 근데 언녀나, 이양기는 처음이라 나 못해. 나 못해. 얼마나 좋아. 알로에 좋아.

0: 박기희, 박초월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듣고 왔고요. 아, 새로운 캐릭터 때문에 지금 내용 전달이 지금 조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1: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1: 알쓸신 K에서는 모내기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0: 네.
1: 지난 4월 21일 충북 음성군의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모내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0: 그렇습니다.
1: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서는 5월 20일에 전통 모내기 체험 행사가 또 있어요.
0: 네네.
1: 모내기를 한 뒤에 며칠이 지나면 씨뿌리가 이제 나오겠죠.
0: 네.
1: 그러면 그 모가 착근하게 되면서 이제 모내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 그렇습니다.
1: 이 모내기와 함께 가을의 풍년을 또 한번 기원해 봐야겠죠.
0: 네. 저희가 이제 개편 이후에 새로운 캐릭터들을 지금 계속 찾아 나서고 있는데 요거는
1: 네.
0: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면
1: 네.
0: 정착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정착이요?
0: 괜찮지 않을까?
1: 정착이요?
0: 아, 조금만 다듬으면
1: 지금 끝나자마자 고개를 못 들었어요.
0: 그래? 아니 될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아. 이걸로 잘 한번 잡아봅시다. 잘할 것 같아.
1: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긴 하셨습니다.
0: 조금씩 네. 진화.
2: 얼마나 좋아.
0: 업그레이드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알타리 좋아.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0: 이걸로 좋습니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함께 가시죠.
0: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전통무예인 이것을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 함양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보존 전승되고 있는 전통무예인데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약간 이게 무예인데 어떻게 보면 춤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능청거리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오는 그 유연성 그리고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그 통제력 힘으로 공격보다는 방어 기술을 더 많이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 무예인데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 한국의 전통 무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견으로 끝납니다. 견.
0: 이미 뭐 정답이 올라오네. 이거 네. 주관식으로 했어도 이거 맞추셨을
1: 그러니까요.
0: 것 같아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목불인견, 2번 택견, 3번 편견. 너무 쉽지요.
1: 너무 쉽죠.
0: 전통 무예.
1: 네.
0: 네, 무예. 그 기합으로 가면
1: 그렇죠.
0: 금방
1: 끝납니다. 그걸로
0: 끝나죠.
1: 가면. 어차피 태권도 업

0: 잖아요, 그죠?
1: 네네.
0: 거기에 태권도 없고 전통 무예인데 이걸 할 때 어떤 소리가 나죠?
1: 잉크.
0: 그렇죠.
1: 잉크.
0: 그렇죠. 네. 아, 그렇게 한다고?
1: 잉크.
0: 아, 약간 조롱 같은데.
1: 대게리가 하면 어떻게 될까?
2: 잉크.
1: 잉크.
2: 얼마나 좋아? 잉크. 얼마나 좋아?
1: 네, 그렇게.
0: 저는 이걸 대학 시절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배워봤어요.
1: 아, 배웠어요?
0: 네.
1: 와.
0: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 무예 안에 인문학이 있다.
1: 인문학.
0: 예.
1: 네.
0: 전 그걸 발견했거든요.
1: 네, 뭔가요?
0: 그러니까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네.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라.
0: 예, 상대의 힘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네. 아프지 않게 그 사람도 제압은 되는데 다치지 않게.
1: 다치지 않게.
0: 저는 그 철학이 너무 멋진 거예요.
2: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0: 그래서 안 그래도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참 좋겠다라는 그치.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드디어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전청
1: 잘하신 것 같네요.
0: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1: 자, 목불인견, 택견, 편견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에크, 에크 하죠. 그리고 실제로 배울 때도 약간 춤처럼 배워요. 아, 장단에 그래. 맞춰서.
1: 아, 그래요?
0: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뭐 1:1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와,
1: 달라.
0: 예. 저 그 가슴이 떨려요. 그 눈앞에서 보면
1: 짜릿해.
0: 어떻게 이게 되지?
1: 야.
0: 그 유연함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하여간 놀랍습니다.
1: 이거 되게 고수 중에 한 분은 이 손등을 네. 연마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더만. 손등을.
0: 예예.
1: 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하시고.
0: 이게 만약에 태권도 학원이나 뭐 복싱 학원 네. 이런 것들처럼 이거 학원도 좀 보급화되면 좋겠다.
1: 그렇죠.
0: 예,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호신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1: 그치.
0: 그리고 이게 진짜 약간 춤 같기도 해가지고
1: 네.
0: 스트레스 완화에도 진짜 좋고 자, 하여간 뭘까요? 자, 우리 전통 무예 목불인견, 택견, 편견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 정답은 2번이었죠. 택견이 정답이 네. 되겠습니다.
0: 1646님께서도 보기에는 뭔가 택견이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그 힘이 없는 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에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1: 아, 전 이거 충주교육지원청 잘하신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9554님 택견 아시면서 우리 큰아들도 어렸을 때 배웠었어요 아~ 하셨는데 진짜 좋아요.
1: 잘하셨네.
0: 배우기에도. 저도 근처에 학원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고
1: 네.
0: 아이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1: 네네.
0: 네. 네. 자, 이제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하겠습니다. 6777님께 드릴게요.
1: 네, 축하드립니다.
0: 떡 선물입니다.
1: 떡 맛있게 드십시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유산균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갑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복궁 야간 관람을 운영하는데요. 야간 관람을 앞두고 지난 5월 4일부터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야간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드립니다. 오늘 알쓸신K에서는 모내기 이야기를 했죠. 조선시대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는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 경작지에서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농사를 솔선수범한 이것 의식이 있었어요. 어디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조선시대 임금이 직접 농사를 짓는 의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종묘대제, 2번 묘현례, 3번 친경례.
0: 네.
1: 자, 임금님이 직접 궁 안에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의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사실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1: 있죠.
0: 예.
1: 네.
0: 궁궐 안에
1: 네.
0: 경작지
1: 네.
0: 그래서 모내기부터 이제 수확까지를 임금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1: 직접.
0: 직접 하는 거예요.
1: 농사를.
0: 그렇죠.
1: 네.
0: 누구

0: 이렇게 대신에 이게 아니라 히히 그죠? 임금이 히히 직접 하시는 거죠.
1: 애쓴다 애써 진짜. 오, 네. 이렇게 밖에는
0: 이 정도 힌트 더 있을까요?
1: 아, 자 종묘 대제 묘현례 친경례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0: 9171님께서 얼마나 좋아 이거 뭔가 모자란 듯한데 잘하시네요.
1: 이거 괜찮더라고. 잘만 우리가 다듬으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0: 이게 저희 특징이에요. 완벽하게 잘하지 않고 네. 어?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약간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는 게 저희 특징입니다.
1: 네. 자
0: 히트 멍하게 있다가 언연이 때문에 정신 차렸습니다. 4128님 네, 어서 오시고요.
1: 네.
0: 아 8093님이었네요. 반갑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1: 뭐요?
0: 충성.
1: 아
0: 의미는 완전 다른데
1: 그것밖에 없다.
0: 그쵸. 단결.
1: 어. 그치.
0: 예. 네.
1: 그거.
0: 그걸로 갑시다.
1: 예. 네, 네. 그것밖에는 없네요.
0: 그쵸.
1: 예. 네.
0: 어떻게 조합해도 사실 힌트가 어려워요.
1: 그러네요. 자, 정답을 발표해도 될까요?
0: 네.
1: 자, 종묘대제 묘현례 친경례 중에 임금님이 직접 궁 안에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의식 요걸 맞춰주시면 되는데
0: 네.
1: 정답은 3번 친경례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친경례.
0: 조선시대 때는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국가산업이 바로 농경 아니었겠습니까?
1: 농사죠, 농사.
0: 네, 농사다 보니까 또 임금이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종묘대제는 이제 신주를 모시고 있는 그 종묘에 재례의식을 하는 걸 네. 종묘대제라 그러고
1: 네.
0: 묘현례는 종묘에서 이제 인사드리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제 유산균의 유산균 선물 주인공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유산균은 8213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합니다.
0: 아, 묘현례 이제 종묘에서 인사하는 의식인데 왕실을 대표하는 여성이 왕비나 세자빈이 인사드리는 의식이에요.
1: 자 1부 끝고 장명서 두 번째 달의 음악이죠. 진찬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2026 봄 궁중문화축전이 언제 끝났지?
1: 5월 3일 지난 일요일에 끝났지. 근데 징검다리 휴일과 어린이날까지 경복궁부터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까지 관광객이 엄청 많았다잖아.
0: 맞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궁을 찾았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우리 전통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들을 따온 K굿즈에 반했다네.
1: 전통 문양이 새겨진 키보드 덮개부터 응원봉, 매듭까지 전통의 역습이라고 할 정도로 K굿즈를 향한 관심이 뜨거웠대요.
0: 국가 무형유산 전승자와 소상공인들이 함께한 이 참여한 K헤리티지 마켓에서 전통 기반 문화상품을 판매했다는데 명인들이 만든 K굿즈니 이거 얼마나 멋지겠냐고.
1: 그렇지. 전통의 반전, 새로운 전통의 발견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어지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6일 수요일 2부 출발합니다. 공명의 연주로 구름 위로 듣고 왔어요.
1: 요즘 어린이들 뭐 청소년들 사이에 그 가방에 달고 다니는 키링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그거랄지 키보드 덮개 뭐 키캡 이게 엄청 유행인데 바로 그 키링과 키캡도 전통 문양을 활용한 K굿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0: 맞아요.
1: 네.
0: 아이들 사이에서 키링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1: 유행이죠.
0: 저희 아들도 막 주렁주렁 여러 개를 막 달고 다니거든요.
1: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0: 절대 안 하는데 아이들끼리는 하더라고요.
1: 표현에 그런 게 있으니까.
0: 근데 이제 난 유니크한 거 나만의 어떤 느낌이 들어간 게 좋아 하는 분들은 진짜 이런 전통 문양의 K굿즈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5월 3일에 궁중문화축전이 마무리됐지만 연휴에도 관람객들이 진짜 많았대요. 우리 궁부터 해가지고 우리 궁에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그만큼 K굿즈 열풍이 또 뜨거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에 궁중문화축전에서 판매한 궁궐 응원봉이라는 것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K굿즈라고 하고요. 이 나라의 경사나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해

0: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렇죠. 진짜 네. 몰라 또 사람들이 또 개발을 맞아요. 해버릴지.
0: 맞아요. 그럼 모자부터 부채, 우리 전통 복주머니, 보자기, 뭐 머리끈인 댕기 같은 것도 진짜 인기 K굿즈라고 하고요. 앞으로 뭐 진짜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
1: 그죠. 무궁무진하죠.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0: 맞아요.
1: 시작.
0: 그만큼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전방위적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덕수.
0: 앞으로 뭐 진짜 끝없이 나올 것 같은데.
1: 그죠. 무궁무진하죠. 네. 이제 시작이죠. 이제
0: 맞아요.
1: 시작.
0: 그만큼 우리가 전통이라는 걸 전방위적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덕수궁 앞에서 그 앞에서 막 공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어제. 국악 그 창작 국악 하신 분들
0: 네.
1: 어제 앞에서 막 공연도 하시고
0: 버스킹 같은 거.
1: 예. 공연 뭐 관광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아무튼 좋았습니다.
0: 우리 전통 자체가 지금 많은 인기 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1: 네.
0: 전통 음악으로도 잘 연결이 돼서 이 열기가 시들지 않고
1: 네.
0: 쭉 확산돼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이제 끼를 좀 봐야지요.
0: 그 확산을 이끌 뿐이에요. 그죠?
1: 사실상 선두주자라고
0: 그렇죠?
1: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자 어떤 오늘 끼쟁이를 만날지 지금 함께 하시죠.
2: 날 좀 벗어
3: 끼 좀 벗어 끼룬
2: 끼룬
3: 자 오늘의 신인 끼쟁이는 말이죠 자칭 5분짜리 집중력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친구 따라 양금을 만난 이후에 지금은 무려 4시간까지 집중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이상은 안 되나 봅니다. 4시간까지인 것 같아요. 자, 양금 신인 연주자 임은별 씨 오늘 끼룩끼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임은별. 양금 연주자 임은별입니다.
1: 반짝반짝 임은별. 이거 음악 좋은데요, 진짜. 오늘 끼룩끼룩 바투의 상사대야 첫 출연이세요.
4: 네.
1: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긴장되십니까?
4: 네, 방금 약을 먹고.
0: 무슨 약이야?
1: 그 신이 안정제처럼.
4: 네, 잠깐 심장 멈추는 것처럼. 네.
1: 긴장되세요?
4: 너무 긴장돼요.
1: 그래요? 표정은 되게 밝으신데.
0: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4: 네.
0: 아 그래요?
4: 제 첫 소원이었거든요.
1: 소원이요?
4: 네, 소원이었는데. 네.
1: 바투? 네. 네, 나오는 거요?
4: 네. 그래서 작가님도 되게 놀라셨어요.
0: 그래요?
4: 네.
0: 아, 바투의 상사대야 존재를 알고 계셨네요?
4: 네, 그게 소원이었어요.
1: 진짜요? 네. 왜? 네. 왜요? 왜?
4: 한번 출세해 보고 싶어서.
0: 제가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1: 아니 보니까 또 네. 우리 임은별 연주자님이
4: 네.
1: 양금 연주자이시죠?
4: 네.
1: 윤은하 선생님의
4: 네.
1: 제자분이시네요.
4: 네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양금을 배우기 시작했고
0: 네.
4: 선생님이 여기 많이 출연하셔서 제 맞아요. 소원이기도 했어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4: 네.
1: 아무튼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4: 반갑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칭
4: 네.
1: 5분짜리 집중력의 소유자다.
4: 네.
1: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4: 네.
1: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4시간이면
4: 네.
1: 절대 짧은 거 아닌데
4: 네.
1: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양금 덕분인 건가요? 그러면?
4: 네. 무조건 양금 덕분이었어요.
0: 왜냐면 양금은 줄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4: 네.
0: 조금만 집중력이 그냥 흐트러져도 다른 음정을 쳐버리잖아요.
4: 맞아요.
0: 그죠?
4: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너무 집중력이 짧으니까 항상 이 손으로 딱딱 소리 내면서 정신 차려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0: 네,
4: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을 때는
0: 예.
4: 좀 자고 와라
0: 그러니까
4: 자고 와서 하고 계속 이제 악기 앞에 앉아있는 연습을 먼저 시키셨어요 오랫동안 네.
0: 연주보다는 네. 자세
4: 네 자세 앉아있으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치게 된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가끔 불 끄고 자리를 못 외우니까 불 끄고 약간 한석봉 엄마처럼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1: 원래 그러셨구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4: 네, 그걸 좀 믿고 있어요. 살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1: 살 얘기 제 앞에서 살 얘기하지 않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언제부터 양금을 배우신 거예요?
1: 저는 원래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야금을 이제 방과후로 시작을 했었는데.
2: 아, 방과후?
1: 네. 네. 다 이제 다 방과후로 거의 시작을 하더라고요.
2: 네, 그쵸, 그쵸.
1: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피아노 전공을 하셨어가지고.
3: 어머님이?
1: 네.
3: 피아니스트셨어요?
1: 네.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하시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피아노 대회도 많이 나가고, 네,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 음악이랑도 가까웠고.
3: 그러네요.
1: 네. 또 어머니께서 이제 그 방과후 종이를 보시더니 나는 서양 음악을 하니까 네. 너는 국악에 대해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0: 아~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네. 보통은 이제 내가 피아노니까 네. 피아노를 배워봐라. 네.
2: 양악으로 가는데.
1: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취미가 꼭 하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음악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
0: 가야금 좋아. 전공까지 가신 거예요?
1: 네. 그래서 어허. 고등학교를 이제 예고를 갔는데 이제 아, 가야금으로? 네. 가야금으로 갔어요.
3: 잘하셨네.
0: 그 게다가 또 그 예고가 네. 아주 좋은 학교던데요.
1: 네,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아, 우리 후배입니다, 제가.
3: 김봉 아니 뭐 커피라도 하나 사셨어요?
0: 아, 오늘 알았어. 방금 알았어. 방금.
1: 방금
0: 아,
1: 그래.
0: 예, 네, 미리 알았으면 좋았는데.
3: 그러면 사실은 네. 가야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1: 네.
3: 경쟁률이 좀 세잖아요.
1: 네.
3: 사실은 다른 전공에 비해서 살짝 네. 더 센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셨으면
1: 네.
3: 가야금 전공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전공을 어떻게 하다가 바꾸시게 된 거예요?
1: 그때 양금 전공인 친구가 있었어요.
3: 네.
1: 지금
3: 네.
1: 네,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3: 아.
1: 친구 따라서 이제 레슨실에 갔다가 윤은아 선생님께서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 8시간 동안 네. 친구랑 네. 수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0: 정말 수업을 8시간 네. 한다고? 네.
3: 한 명을 8시간이요?
1: 쉬는 시간 없이 한 명이랑 앞에서 1대1로.
3: 그거는 네. 좀 심하지 않나?
1: 아니 학대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이제 네, 서로가 이끌려서.
0: 예, 예. 서로가 네. 이제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네, 네, 네. 이해관계에 맞아서 네. 한 건데 그게 가능한가?
1: 그만큼 집중을 했고 그 시간이 지난 와. 줄 몰랐었어요.
3: 8시간이요?
1: 네, 제 지나고
0: 아, 네. 자, 지금부터 8시간 레슨하자. 이게 아니라
1: 아니고,
0: 필요한 걸 하다 네. 보니까 뭐야 벌써 네. 8시간이 네. 지난 거야?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사람이니까 서울 구경을 하고 싶은데
3: 예.
1: 그래서 눈치 보다가 약간 쉴 것 같을 때 야, 나가자 했는데 아 얼마 안 했잖아 했는데 8시간이
3: 와.
1: 지난 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3: 예. 그 친구분도 네.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0: 그 친구분은 지금 양금하고
1: 네,
0: 있어요?
1: 네. 양금하고 아. 있습니다. 양금이랑 타악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네, 네.
0: 어떤 분인지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 주시면
1: 조재은이라고
3: 조재은
0: 네.
3: 씨.
0: 조재은 씨.
3: 네. 조재은 씨.
0: 그랬다가요?
1: 네. 그리고 이제
3: 8시간 했어.
1: 네, 했어요. 네.
0: 그거 한 거는 이제 친구 조재은 씨가 한 네. 거지. 근데, 내가 한 건 아니잖아.
1: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집중력이 예. 짧고.
0: 아, 5분짜리.
1: 네, 흥미가 있었던.
3: 흥미가 있어야지
1: 네,
3: 되는
1: 맞아요.
3: 건데.
1: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내려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가야금 안 해. 나 양금 할 거야.
3: 와,
1: 이렇게
3: 얘기하면 엄마들 돌거든.
1: 맞아요.
3: 미치죠?
1: 맞아요.
3: 아니 우리 딸이
0: 기껏 시켜놨더니
3: 도대체
0: 갑자기
3: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럴까?
1: 똑같은 대사를 하셨어요.
0: 그쵸? 네. 게다가 지금이야 양금 전공자들이 많죠.
1: 맞아요.
0: 당시에는 거의
1: 없었어요.
0: 이걸 전공으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 네. 친구 빼고 한 명도 없었어요.
3: 그래가지고 맞아요. 엄마한테 이제 얘기했어. 그랬더니
1: 네. 어머니께서는 일단 아까처럼 이제 말씀하신 거 똑같이 하시고
0: 예?
1: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0: 그래도 마음 많이 내셨다.
1: 네. 예. 그래서 저는 바꿨던 가장 큰 이유가
0: 네.
1: 선생님이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3: 열정적으로
1: 예, 끌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
0: 저도 이제 레슨을 네. 그 지금은 안 하지만 한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1: 네.
0: 진짜 한 4시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3: 진짜?
0: 내 몸 안에 기가 없어요.
1: 맞아요.
0: 내 기가 싹 빨려나가서
1: 맞아요.
0: 한 6시간 하잖아요. 알아눕게 됩니다. 진짜로. 윤은아 씨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1: 네, 맞아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3: 아무튼 그 열정이
1: 네.
3: 좋았었군요.
0: 그래서
1: 네.
0: 윤은아 선생님한테 가야지
1: 네.
0: 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1: 네.
3: 그러면 친구도 가고 은별 씨도 갔어.
1: 네. 친구 따라 같이 간 거죠.
3: 그러면 아, 두 명이 제자를 놓고 또 네. 8시간씩 하는 거예요?
1: 네, 매일 이제 왜냐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꿨으니까
3: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1: 입시가 얼마 안 남아서
0: 네.
1: 계속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0: 아. 그

0: 당시 양금 전공으로 뽑는 대학이 있었나요, 많이?
1: 원래 서류상 한 군데도 없었고.
2: 그쵸. 네. 보통은 뭐 가야금으로 들어 네. 가야금 연주자들이 부전공으로
1: 네. 맞아요.
2: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1: 네.
2: 저는.
1: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는 날 저희는 네. 당연히 이제 선생님이 중앙대를 졸업을 하셨으니까 네. 어, 양금 되지 않을까? 그 너무 이제 준비를 좀 덜 한 거긴 한데 네.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
2: 양금 연주자만.
1: 예. 네. 아, 양금 파트 아예 없고 없다. 원서도 이제 안 받는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실에 혼자 가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전화를 해서 양금 전공인데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대학교 중에서 이제 명지대학교를 양금 전공으로 가게 됐습니다.
2: 네.
0: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금 전공을 뽑는 대학들이 좀 많아졌나요?
1: 어, 대학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2: 대학원뿐은
1: 네.
2: 아니고.
1: 네.
0: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그간에.
1: 네. 맞아요. 오. 정말 힘들었어요.
0: 맞아요. 가야금과 양금은 사실 다른 악기거든요.
1: 네.
0: 주법도 다르고.
1: 맞아요.
0: 게다가 양금은 또 지 양금만이 줄 수 있는 그 매력이 네. 있는 전통 악기라서 네. 요즘에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1: 네. 거의 100명 넘어갔습니다.
0: 양금 연주자만 네. 100명이 넘습니까?
1: 네.
2: 많다.
1: 와. 네.
2: 괜찮다. 그 정도면.
1: 맞아요.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문별 님의 라이브 연주가 기대가 되거든요.
1: 네.
0: 유누나 씨도 여기 와서 이 자리였어요.
1: 네. 네.
0: 이 자리에서 라이브 연주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1: 네, 공부하고 왔습니다.
2: 그래요.
0: 모니터링 하신 네. 것 같고.
2: 몇 시간 했어요?
1: 저 두 시간?
2: 아, 짧네요.
1: 아, 쇼츠만 두 시간?
0: 네?
1: 쇼츠만 두 시간?
2: 오.
0: 쇼츠로 두 시간이 몇 번 짧게
2: 했네요. 짧게. 네,
1: 어떤 각도가 좀 괜찮게 나올까.
2: 아, 카메라 네. 자체 네. 테스트도 했었어요.
1: 맞아요.
2: 아, 그래.
1: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0: 아, 네. 네. 중요하죠.
2: 오늘 그러면 어떤 연주 해주십니까?
1: 어, 오늘 양금 시나이에서 이제 자진모리 휘모리 준비했습니다.
0: 아, 양금 시나이. 네.
2: 기대가 됩니다.
0: 어, 너무 좋습니다.
2: 자,
0: 양금
2: 먼저.
0: 시나이가 이게 유누나 선생님이 만드신
1: 네,
0: 시나이 얘기하는 거죠?
1: 네, 네 맞습니다.
0: 어, 좋아요, 좋아요.
2: 기대가 됩니다.
0: 네.
2: 자리해 주시고
1: 네.
2: 저희가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네.
0: 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아니, 아니.
0: 아, 평가 오셨어요?
2: 아니, 평가가 아니라 듣겠다고.
0: 아, 네. 듣겠다.
2: 리슨 하겠다. 네. 이런 거죠.
0: 알겠습니다.
2: 야, 8시간이 나는 그
0: 못해요.
2: 난 안 못해. 배웠을 것 같아.
0: 저도 어 여기는 있을 자리가 아니다.
2: 아, 대단하시네.
0: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2: 네. 준비되셨어요?
1: 네.
2: 알겠습니다.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별 씨의 양금 시나이 듣겠습니다.

0: 어마어마하시다.
1: 카리스마, 카리스마. 와, 잘해 주시죠. 이야. 아, 지금 뭐, 너무 사랑해요. 뭐, 멋져요. 예, 양금 여신 은별쌤.
2: 네, 지원우 씨. 김채원님?
1: 뭐, 아~ 이렇게 남기셨고. 그레라 님도 윤은아님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셨고.
2: 감사합니다.
1: 5917 님도 신납니다. 윤은아 선생님처럼 다이나믹하게 연주하시네요. 그런 감사합니다. 동작도 배우시나요? 그러네.
2: 네.
1: 액션도 좀 배우나요?
2: 네, 저는 선생님이랑 거울 앞에 앉아서 같이 좀 심오한 표정을 지어봐 했을 때 눈썹을 어떻게 찌푸릴지, 그게 필지 구부릴지, 그리고 입을 조금 벌릴지 아니면 입을 다물지 다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어울리는 표정들을 많이 캐치를 해주셨고,
1: 그런 것까지.
2: 네, 몸의 리듬도 하려고 같이 힙합 그 노래 틀고 같이 힙합 이렇게 리듬하는 걸 같이 했었어요.
0: 아, 그렇게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8시간 하겠다.
2: 네, 맞아요.
1: 근데 또 배우는 입장에서는 몰랐던 걸 계속 알려주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정말 재미있어요.
1: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 네.
1: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2: 맞아요. 그리고 막 아이돌 이제 표정 직캠 같은 거 보내주시면서 네. 한번 초단위로 너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표정들을 캐치해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연주를 했을 때 확실히 양금은 판이 보이기보다 관객들이 보기에 저의 형태를 보잖아요.
1: 그쵸, 에너지를 보니까.
2: 네, 그래서 몸짓이랑 표정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 그것도 연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것 같고.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은 피아노 전공을 하셨잖아요.
2: 네.
1: 근데 또 따님은, 그러니까 은별님은 이 양금을 하신다면
2: 네.
1: 비슷한 악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2: 맞아요. 네, 맞아요.
1: 결국에는 금속줄을 피아노도 해머링을 쳐가지고 네. 연주를 하는 거고
2: 맞아요.
1: 양금도 금속줄을 직접 스틱으로 치는 거니까
2: 네.
1: 그런 형태도 너무 비슷한 거
2: 맞아요.
1: 같고.
2: 시초인 악기여가지고
1: 맞아요. 어머니는 네. 은별님의 이 양금 네. 연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 어머니는...
1: 어떻다고 하세요?
2: 어머니는 항상 제가 1등이죠.
3: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네, 그죠? 너무... 맞아요. 우리 딸이 최고지.
2: 꼭 성공해야 돼요. 너무 주변에 자랑을 너무 하셔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네.
1: 뭐라고 구체적으로 자랑하던가요?
2: 우리 딸이야 하면서 맨날 유튜브 보내고.
0: 그 말씀으로 다 했다. 이거 우리 딸이야.
2: 딸이야.
0: 이걸로 끝이네요.
2: 딸이야.
0: 어.
3: 근데 이제 전문가가 네. 아니어도
2: 네.
3: 학부모님들
2: 네.
3: 부모님들은 사실 더 디테일하게 찝어내기도 네. 하거든요.
2: 아, 맞아요.
3: 네. 혹시 이제 두 분이 엄마와 얘기 나눌 때도
2: 네.
3: 뭐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 양금할 더 이렇게 한번 해봐.
0: 피아노도 막
3: 네.
0: 막 가잖아요. 막
2: 맞아요.
0: 액션.
3: 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좀 나눌 것 같기도 해요.
2: 일단 좀 몸짓을 네. 제가 조금 처음에 배웠을 때는 너무 뚝딱이라 이제 어머니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보는 사람이 편하다.
3: 네.
2: 지금은 너무 숨차 보이고
3: 네.
2: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해주시더라고요.
3: 그래서 저는 오늘 보는데 윤은아 씨랑 겹쳐 보이면서도
2: 네.
3: 뭔가 또 윤은아 씨한테 없는

0: 그런 뭐 부드러움?
1: 맞아.
0: 이미 좀 느껴졌거든요.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부드럽기만 하려나 했더니 나중에 막 또 에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또 감추고 있었더라고. 아, 그런 어떤 레벨 조절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은 사실 다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네. 어떤 고민 지점일 것 같긴 한데 네. 스승님처럼 잘한다 네. 라는 말이 네. 사실 굉장히 극찬이면서도
2: 맞아요.
0: 내가 이제 자립해서 아티스트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2: 맞아요.
0: 그게 또 족쇄이기도 하거든요.
2: 맞습니다.
0: 그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고민을 되게 긴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처음에 시작이 입시다 보니까 시험의 연속이었고 그쵸. 졸업할 때까지도 시험이었다 보니까 제 스킬을 더 늘리기보다는 빨리빨리 똑같이 따라해야 이제 잘할 수 있다.
0: 그쵸.
2: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0: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2: 네.
1: 답습만 하는 거죠. 네. 그때는.
2: 그래서 한번 시험을 봤는데 딱 그 심사 보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네. 선생님이랑 똑같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야 나를 공격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0: 그렇게 생각하시죠.
2: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양금 전공으로 또 들어가게 됐고 네.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저의 연주 스타일은 선생님처럼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 연주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리스트를 보면 네. 좀 서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갈래에서 너무 고민이 된다. 네. 또 한 방향을 가자니 또 한 방향이 아쉽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다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는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네. 많은 걸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공연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너가 하고 싶은 첫 시작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1: 새로운 네. 어떤 장르가 나왔죠.
0: 네. 이번 공연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공연이에요. 그죠?
2: 네.
0: 어떤 공연이에요?
2: 차향음악이라는 공연인데요.
1: 차향음악?
2: 네.
1: 차향음악? 차향음악이 뭡니까?
2: 이름 그대로 녹차, 향기. 네, 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0: 안 그래도 오늘 은별 씨가 오실 때 또 양손 가득 네. 차를 가져오셨어요.
2: 네.
1: 어떻게 하다가 차향음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2: 사실 외가가 이제 경남 하동에서 할머니, 삼촌, 숙모, 엄마가 이렇게 가족으로 녹차를 재배하고 그걸 이제 덮어서 차로 사업을 하세요.
1: 사업이요?
2: 네.
1: 녹차 이게 사업이?
2: 네.
1: 그래요?
2: 대대로 이렇게 하게 돼서
0: 예.
2: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일하는 과정이랑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담은 거를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느끼고 또 일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0: 예, 그쵸.
2: 조금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좀 여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0: 어허.
2: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래서 어허. 차향 제목은 네. 차향 음악이고
2: 네.
1: 지금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으로 돼 있어. 구성은.
2: 네.
1: 이걸 직접 작곡하신 겁니까?
2: 작곡은 이제부터 차차 배워야 하고
1: 전문가에게
2: 네.
1: 의뢰.
2: 네, 전문가 저희 박똑똑이라는 작곡가님과 함께 네. 이제 했는데요.
1: 활동명이 박똑똑이에요.
2: 네, 예명을 쓰십니다.
1: 예.
2: 똑똑님이신데 이름에 맞게 정말 이제 음악을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똑똑님한테 저는 지리산의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고
0: 네.
2: 새소리, 물소리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어렵다.
2: 네, 그리고 또 무서웠으면 좋겠고.
0: 무서웠으면 좋겠다고요?
2: 네, 좀 약간 새벽의 산이 진짜 무섭거든요.
0: 약간 스산한 네, 그 새벽 산.
2: 네, 그런 느낌에 이제 네. 해가 밝으면 좀 밝아지고 또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오빠는 정말 제 말을 너무 아름답게 풀어서 그래요? 완성을 시켜주세요.
1: 똑똑이님이 네. 오빠예요?
2: 네.
1: 오빠.
2: 연상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양금에 맞게 네. 다시 이제 곡 작업을 같이 하죠.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1: 그렇게.
2: 네. 그렇게.
1: 그러면 이 차향 음악이 1, 2, 3, 4장인데.
2: 네. 네.
1: 요게 총 런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2: 50분 공연입니다.
0: 총 50분 공연이고.
2: 네. 네.
1: 와, 그걸 이번에 공연하는 겁니까?
2: 네.
1: 5월 22일이죠?
2: 네. 5월 22일 오후.

0: 7시 반 네. 서울 도남원 국악단에서 하게 됐습니다.
1: 임은별의 차향음악.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1: 아, 하동차와 양금손의 네. 시간을 연주한다.
0: 네.
2: 아, 아직 들어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까 그 양금 시나이처럼 막
0: 네.
2: 파워풀하면 차 마시다가 약간 기침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0: 맞아요. 차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2: 그러면 차향 음악의 특징들은 어떻습니까?
0: 일단 차향 음악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향 음악은
2: 네.
0: 일단 사장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스토리를 사장으로 나눴고
1: 아, 스토리가 네. 있구나. 그러면 1장은 뭐예요? 1장.
0: 1장은
2: 네.
0: 지리산의 아침 그리고 봄이 피어나는 느낌의 오. 이야기를 담았고
1: 지리산의
2: 뭔가
1: 아침.
2: 맑고 네. 쾌청할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0: 경남 하동의 자연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1: 아.
0: 네.
1: 그 양금 소리로.
0: 네. 네.
1: 그게 1장이에요. 1장?
0: 네. 그게 1장입니다. 네,
2: 지리산. 2장 한번 가볼게요.
0: 2장은 이제 할머니, 삼촌, 숙모,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2: 네네네.
0: 차밭에서 이제 더운데 찼다고 그렇게
2: 사투리로
1: 해주세요. 사투리로.
2: 너무 좋다.
1: 편하게
0: 차를 따고
2: 차를 따고
0: 네.
1: 차를 따고
0: 그 힘든 노동을 네. 이제 담은 음악을 아. 이제 담았습니다.
1: 아. 노동요처럼
0: 네 노동요처럼 아. 타악이 네. 들어가면서 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아. 음악을 담았습니다. 아. 네.
2: 루프 음악처럼
0: 네 루프 음악처럼 계속
1: 2장은 노동
0: 네 2장은 노동
1: 3장은요?
0: 3장은 이제 수확한 차를 갖다가 이제 삼촌이 가마솥에
1: 덮고
0: 네, 뜨거운 불로 엄청 덮거든요. 그러면
2: 엄청 덮거든요. 네. 진짜 그거 진짜
1: 엄청 뜨겁지. 그러면 그 땀 나지.
2: 네.
0: 그래서 두건을 쓰고 땀을 막 흘리면서 엄청 힘들게 아니에요. 하세요.
1: 네.
0: 그런 뜨거운 열기를 담은 곡인데 이 곡은 제가 윤은화 선생님의 갈색 여름이라는 곡이 네. 있어요.
2: 네.
0: 그 곡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곡이어서 너무 이야기가 잘 어울린다. 그래서 쌤 이거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담게 됐습니다.
1: 아 그럼 네. 갈색 여름이에요. 갈색
0: 네.
1: 여름. 아 윤은화 선생님의 갈색
0: 작곡인,
1: 여름이
0: 네.
1: 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0: 아니요, 선생님의 작곡하신 갈색 여름 곡을 제가 연주합니다.
2: 그렇죠, 3장.
1: 네. 그게 3장이에요.
0: 네, 그게 3장입니다.
1: 아.
0: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은 차향인데요.
2: 이게 이제 타이틀 같은 느낌이 나네요.
0: 네.
2: 네.
0: 네, 타이틀이고
2: 예.
0: 차향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푸른 자연과 또 다 같이 좋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1: 네. 4장이.
0: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마무리되고 네.
1: 그럼 오늘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제비뽑기로 이렇게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너 몇 장 듣고 싶냐?
2: 3장.
1: 나 그래?
0: 저 1장이에요.
1: 난 4장 듣고 싶었는데.
2: 아 그래요?
1: 아 오늘 1장 합니까? 1장?
0: 네, 1장.
1: 아, 그래.
2: 4장 아니었어요? 대본에 4장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그래서 4장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1: 1장, 1장.
0: 1장. 네,
2: 그러니까
1: 지리산의 아침
0: 네.
1: 깨어나는 봄.
0: 제목은 산입니다.
1: 아, 제목은 산이에요.
2: 산. 산.
1: 야, 근데 이 1, 2, 3, 4장을 다 듣고 싶다.
0: 네.
1: 그러면 이제
0: 공연 때
2: 도남원 가야지.
0: 네.
1: 5월 22일
0: 네.
1: 저녁 7시 30분에
0: 맞습니다.
1: 가면은 차향 음악을
0: 네.
1: 들으실 수 있고 연주 듣기 전에
0: 네.
1: 궁금한 게 이
0: 네.
1: 차향을 네. 만드셨잖아요.
0: 네.
1: 윤은하 선생님이
0: 네.
1: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했다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0: 선생님 좋아하세요.
1: 그죠?
0: 네.
1: 나도 연주해도 돼 약간 그러셨을 것도 같고
0: 너무 영광이네.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
2: 오. 네. 그럼 가족들은 일단 이 음악 들어봤나요? 할머니, 숙모,
1: 실제 노동하실 때 연주 딱 좀 좋잖아.
0: 아직 안 들렸어요.
2: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0: 그때 당일날 와서 이제
1: 다 오세요?
0: 네 오세요. 그때 영상도 같이 이제 송출이 되거든요.
2: 영상 속에는 네. 누가 등장해요?
1: 혹시
0: 그냥 자연이랑 삼촌이 네. 차 직접 덮는 영상을 해서
1: 삼촌 나와요?
0: 영상에 나옵니다.
2: 영상에
0: 네, 그래서 뭔가 음악이랑 글로 봤을 때보다 영상이 있어야 약간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서
1: 네.
0: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1장.
2: 아, 아까 주신 네. 차를 마시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마셔버렸다.
1: 네. 알겠습니다.
2: 자,
1: 산.
2: 이동을 네. 부탁드리겠고요.
1: 대박이야.
2: 저는 이런 서사가 있는 음악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차향.
1: 네.
2: 차의 향.

0: 향기가 나는 음악이다. 이거 얼마나 제목도 멋져요, 그죠?
1: 아, 약간의 튜닝이 좀 필요하신가 봐요.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약간 그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살짝 그 버징이 네, 조금 있더라고요. 요 점은 조금만 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튜닝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0: 하동 가보셨어요, 하동?
1: 하동?
0: 네,
1: 가봤어요.
0: 그 녹차가 전 가봤죠.
1: 못 가봤어. 이제 음악으로 가는 거니까 음악
0: 직접 가서 들으면 더 좋겠죠.
1: 그렇죠. 네. 가야죠. 네.
0: 하동의 어떤 자연 경관, 지리산 자락에 하동이 있거든요. 네.
1: 지리산은 그냥 바라보던 산이었잖아요.
0: 그렇죠? 그 차밭에서 이 음악을 듣는다. 네. 생각하시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튜닝 끝나셨나요?
2: 네.
0: 가볼까요?
2: 네.
0: 가겠습니다. 네.

0: 좋다. 아, 아니 2장 3장 4장도 듣고 싶지.
1: 그러니까요.
0: 너무 안타깝다.
2: 자연의 어떤 그런 경관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냥 마냥 맑고 이런 게 아니라
3: 네.
2: 굉장히 에너지도 네. 있고 진짜. 샘솟는 듯한 느낌인데 네. 싱그러움까지 있는
3: 맞습니다.
2: 그런 음악처럼 들렸어요.
0: 지금 막 질문들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네. 일단은 열쇠공님이 아까 시작할 때 농연 같은 거를 하셨던 네. 것 같은데 농연도 배우셨나요? 질문이
3: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 산조의 느낌을 따와서 아하. 이제 그런 느낌을 농연으로 줬습니다.
0: 그리고 그래요? 지금 음악 중에 약간 구음 소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
3: 네.
0: 그게 뭐 양금체를 뒤집어서 연주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3: 구음은 그냥 그 MR의 소리에
0: 네, 맞습니다. 자, 구음입니다.
3: 네.
2: 이 음악 듣고 야 FM님께서는 저 이거 듣고 녹차 사왔어요.
3: 정말요?
2: 차를 부르는 음악이다.
0: 사하나 네. 구이님도 엄청 경쾌하고 지리산이 마치 조잘조잘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하시면서
2: 그냥 모닝 음악으로
3: 네.
2: 매일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음악을 딱 트는 거야. 그러면서 기지개 네. 딱 켜면서 커튼을 착 치고 햇볕이 착 쏟아지는.
0: 그러면 궁금한데 도남국악당에서 네. 5월 22일에 하시잖아요.
3: 네. 네.
0: 차를 드시면서 합니까? 그건 아닌가요?
3: 답례품으로 차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려고
2: 공연장
3: 합니다.
2: 안에서는 네.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3: 네, 맞아요.
0: 그러면 연주할 때는 네. 지금 이 음악 MR로 그냥 갑니까? 아니면 라이브?
3: MR을 깔고 피아노 그 작곡가님과 같이
2: 작곡도
0: 그 연주자는 네. 두 분인
3: 네.
0: 거예요. 나는 이게 보면서 양금이랑 루프 스테이션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맞아요. 윤은아 선생님께서 루프 스테이션 하고 계십니다.
0: 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2: 2장에서는 안 쓰세요? 루프 네. 스테이션?
3: 2장에서는 네. 정말 그 피아노, 장구, 양금 이렇게 세 대로 연주를 합니다.
2: 반복되는 노동을 계속 이렇게 네. 돌린다고 했었는데 네. 연주자분들이 직접 그런 역할들을 해주겠네요.
3: 네. 계속 선율이 반복돼서 네. 정말 뒤로 가면 네. 단순한 걸 치는데 몸이 힘든 곡입니다.
2: 노동의 어떤 네. 그런 고충들을 표현하셨구나. 네. 박똑똑님 똑똑하시네요. 383하나님. 지금 박똑똑님이랑 또 팀 활동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3: 네.
2: 그죠?
3: 이번 공연을 이제 같이 하면서
2: 네.
3: 음악적인 게 너무 잘 맞다 보니까
2: 네.
3: 이제 퓨전 국악 듀오 오토온이라는 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2: 오토온.
3: 네.
0: 아 오토온.
3: 네.
0: 난 5톤, 6톤, 7톤 할 때 그 5톤인 줄 알고 왜 5톤일까?
2: 트럭 생각하셨구나. 네. 청춘 마이크 때 처음 서로 만났다고요?
3: 네, 각자 다른 팀이었는데
2: 아,
3: 이제 아. 그때 합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2: 다른 팀들끼리.
3: 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 내 스타일인데 좀 친해져 봐야겠다
2: 어허.
3: 하고 시간이 한 3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나서 이제 제가 이번 공연 때문에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2: 네.
3: 근데 마음이 맞아서 음악이 너무 좋다.
2: 해보자.
3: 같이 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거리 공연단 구석구석 라이브로 이제 같이
0: 네.
3: 첫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0: 네네네.
3: 저희가 아무래도 같은 계통의 악기고 아직은 이제 대중들에게는 양금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자 해서 거리 공연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차양 음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0: 그러네.
3: 앨범도 내고 그렇게 콘서트 하는 것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0: 콘서트 좋네요. 네. 진짜.
2: 거리 공연할 때는 그러면 신디사이저를 들고 다니겠네요.
3: 네, 맞아요.
2: 박똑똑님은?
3: 네.
2: 그 은별 씨는 이 양금을 네, 또 들고 다니. 짐이 많네요.
3: 네, 짐이 많아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2: 그러니까
0: 마스터 건반으로 들고 가도 되잖아요.
3: 네.
0: 그러니까.
3: 네, 느낌이
2: 또 다르지.
3: 네.
0: 고생 많으십니다.
2: 춘향제 공연도 다녀오셨어요?
3: 네, 어제
2: 오.
3: 그 메인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2: 네네네.
3: 이제 그 공연은 작년에 이제 퓨전 국악 부분 저희가 1회를 저희가 대상을 탔어요. 근데 그
2: 어허.
3: 팀이 이제 국내 최초 양금 이중주 앙상블 양이온이라는 팀으로
2: 네.
3: 상을 받게 돼서 그 축하 무대를

0: 다녀왔습니다.
1: 어허.
2: 아이 뭐 이거 하시면 뭐 다 잘 되시네.
1: 그래요.
0: 너무 잘하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9월달에 9월달에 또 무슨 울산에 있는 대회 나가세요?
0: 네.
1: 아하.
0: 또 이거는
1: 네.
0: 제가 대학원 지금 수료 중이잖아요.
1: 예.
0: 같이 양금 전공을 하는 저희 총 6명의 언니들과 함께 네 5대의 양금 그리고 타악 2개 해가지고 울산 쇠부리 축제 타악 페스타에 나가게 됐습니다.
1: 아, 타악 페스타에.
0: 네.
2: 이야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그러게요.
2: 여기도 나가시면 뭐 또 1등 또.
0: 너 완전 노리고 있긴 해요.
2: 아니 근데 뿐만 아니라 제자 양성도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맞아요.
1: 아까 사실 문자로도 사랑한다는 메시지, 선생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 많이 들어왔거든요.
0: 제가 시켰어요.
1: 아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세요?
2: 그 결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아 네. 네. 저는 지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를 이렇게 출강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2: 양금대회?
0: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저는 개인 부분 대상을 타고
1: 와.
0: 네. 그리고
1: 그렇더라고요.
0: 네.
1: 2년 연속?
0: 네. 저 2년
1: 연속으로
0: 네. 탔습니다.
1: 대상을 수상하셨고.
0: 네.
2: 1년 받았으면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원래 그랬는데
1: 네.
0: 갑자기 한 번 더 해보자.
2: 오케이.
0: 네, 그런 한 번은 아쉬우니까.
2: 예. 아무튼 2년 연속 세계 양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0: 네.
1: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작년에 제 6회 네. 국제 양금 음악제 네. 및 베이징 세계 양금 대회에서는 또 아주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0: 너무 아름답게 적어주셨네요.
1: 왜 뭔데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운이
2: 개인의 상은 그렇게 되고.
0: 네, 개인도 타고
1: 네.
0: 이제. 그때 1학년이었던 지금은 2학년인데 그때 1학년 친구들 5명, 2학년 1명 그리고
2: 고등학생?
0: 네 고등학생 전통예고 친구들이랑
1: 예.
0: 그리고 예술센터에서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서 한국에서는 사실 학생이 이렇게 세계대회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는 게 처음이었고
1: 네.
0: 거기서 이제 개인 부분은 다들 금은상은 휩쓸었고 그리고 지금 2학년 친구들 5명이
1: 네.
0: 팀 부문 대상을 타가지고 한국 대표로 이제 폐막식 연주도 했습니다.
2: 했고
0: 네.
2: 그들의
0: 네.
2: 선생님이 바로 은별님이에요?
0: 그렇게 됐어요.
1: 그렇게 됐다. 아니 그러면
0: 네.
1: 그 교육 철학이라고 네. 할까요?
0: 아
1: 네.
0: 저는 윤은아 선생님이 엄청 친구처럼 또 엄마처럼 많이 대해주셨어요.
1: 네.
0: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매번 서울에 가면 이제 선생님 집에서 자야 되고 네, 그래서 엄마보다 많이 같이 있고
1: 실제 물리적 시간이
0: 네,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서울 엄마라고 할 정도로 제가 맨날 그래. 장난으로 그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재밌게 그리고 또 수업을 유익하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고 이만큼 열심히 하게 돼 있다를 제가 온몸으로 느꼈잖아요.
2: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그대로 그쵸. 이렇게 제자들이
0: 집중력 5분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잖아요.
2: 윤은아 선생님이랑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 먹고 자고 네. 하면서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시잖아요.
0: 네.
2: 그럼 집에 가면 두 분이서 막 야식도 먹고 그래요?
0: 완전.
2: 그게 궁금해.
0: 막 드라마도 보고.
2: 그러니까.
0: 네.
2: 그때는 진짜 언니 동생처럼 지낼 거고.
0: 아이 완전 선생님.
1: 그래도 선생님은
0: 네,
1: 선생님인데.
2: 그 뭘 제일 메뉴를 제일 많이 골라요?
0: 저희 양꼬치를 정말
1: 좋아해요. 아 그럼 찡땡 드시겠네 또.
2: 재밌네.
0: 네. 그래서 그걸 봐왔다 보니까
2: 네.
0: 사실 이제 양금을 하는 학생들이 보통 부전공들이 다 많아요.
2: 그쵸.
0: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진지하게 가면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2: 네.
0: 이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악단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1: 네.
0: 부수 악기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할 수 있게 키우자 그게 있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제 정말 재밌게 해서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 아 나 양금 배웠을 때 재밌었는데 이런 추억이 될 수 있게가 제일 가장 큰
2: 훌륭하시다.
0: 마음입니다.
1: 맞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교육은 진짜 하나씩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깨치면서 네. 재밌어지는.
0: 애들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0: 맞아.
1: 그래요.
2: 네. 맞아요.
0: 은별님.
3: 네.
0: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금방 시간 가죠.
3: 네.
0: 오늘 어떠셨어요? 소원 성취 하셨어요?
3: 네. 이제 끝나고 집에 네. 가면 네. 두 발 쭉 뻗고 잘 것 같아요.
2: 사실 부담 많이 되셨죠. 오늘 이 자리.
3: 너무 떨렸고.
0: 그래요.
3: 네. 여기저기 소문도 많이 냈고. 아, 예. 네. 가족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0: 아, 진짜로?
3: 네, 네.
0: 혹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왠지 있을 것도 같아요.
3: 엄마 나 성공했어.
0: 아, 성공했어.
2: 그리고 꿈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네. 예술가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지.
3: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선생님처럼 정말 멋있는 연주자. 그러니까 좀 방향성은 달라도 네. 양금을 일단 한국에 많이 알리고 세계 무대에도 많이 알리는 선생님 다음으로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2: 청출어라 마세요.
3: 그런 연주자이면서도 네. 네. 교육적으로도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네. 양금을 많이 알려서 이 문화가 많이 보존이 되고 또 그런 좋은 선생님으로 남고 싶은 게 큰 꿈입니다.
0: 아, 훌륭하십니다.
2: 근데 오늘 이제 그 은별 씨 얘기 들으면서 10년 전에 네. 양금 했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비교도 되니까 네. 그간의 양금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3: 네, 그걸 처음부터 보고 봤죠.
2: 그러니까 쭉 지켜보신 거고
3: 네, 쭉
2: 만들고 있는 중인 네. 거고. 그래서 네. 앞으로 1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3: 네.
0: 자, 5월 22일 도남은 국악당에서 연주를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향 음악 네. 기대됩니다. 우리 끝인사
3: 네.
0: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네.
2: 끝인사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네,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여러분 하면서
3: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 끝?
3: 네.
0: 됐어.
2: 오케이, 좋았어. 마무리 좋았어요.
0: 은별님,
3: 네.
0: 저희도 응원할 거고요.
3: 감사합니다.
0: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
3: 감사합니다.
0: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요.
3: 네.
0: 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3: 네.
0: 은별님만의 음악 세계로 막 세계로 뻗어나가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금 연주자 임은별님과 함께했습니다.
2: 아, 너무 매력적인 또 은별씨 만나서 좋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이었어요.
0: 네. 긴 연휴로 약간 그 피로가 쌓였을 수도 있는데요.
2: 네.
0: 오늘 이 연주로 피로도 쫙 해소가 되시길 바라면서
2: 네.
0: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2: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0: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남쪽에 갔더니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오랜만에 제비를 보니까 강남 갔던 제비를 다시 만난 흥보처럼 반갑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골목에 제비가 낮게 날면 어머니께서 비가 내릴 건가 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비를 보기가 힘들어졌죠. 요즘은 제비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니 포항, 울릉도, 제주도 등등에서 집을 짓고 사는 제비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다행인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야금 병창이죠. 유색 황금 눈 대목을 보면 3월 동풍 방초시,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 화창한 3월달에 제비가 흥분의 집으로 날아들죠. 물론 음력입니다. 예. 가야금 병창 유색 황금 눈과 함께 제비가 날아드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서 노래가 좋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숙선, 안옥선 두 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흥보가중 유색 황금 눈 대목 보내드립니다.

우리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보가 중 유색 황금 눈 대목을 안숙선, 안옥선 두 분의 가요금 병창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비는 음력 3월 3일인 삼진날에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강남으로 떠난다는데요. 제비에게도 5월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4월 무렵에 한국에 도착한 제비들은 진흙과 짚을 물어다가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5월 중순 전후에 알을 낳고 육아에 집중한다는데요. 봄이 되면 제비 둥지를 촬영하고 관찰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 제비 둥지를 찾아 기록하는 모니터링단도 모집하던데요. 이 제비도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처마 있는 건물이 많이 사라졌고 둥지의 재료가 되는 진흙을 구할 수 있는 습지나 농경지도 줄어들었고 기후변화 역시 제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비도 사람도 집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집 말고요. 예, 마음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도 작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릴 텐데요.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0: 박양덕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 잡가 화초 사거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리 때 녹음방초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정권진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중에서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를 해주시나요?
2: 기왕 적벽가가 나왔으니까 네. 적벽가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0: 네.
2: 적벽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목이 어떤 대목 같아요?
0: 적벽대전.
2: 적벽대전. 네,
0: 불 지르는 대목이라고 보통 저희는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예, 예. 그 대목.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 이제 제가 나왔던 예. 조자룡 활 쏘는
2: 활 대목. 쏘는 대목.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웅들이 등장해서 뭔가 샥샥 무찌르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2: 네. 소리가 굉장히 박진감 있고 네, 네, 네, 네. 활달하고 또 그 아주 남성적인 그런 스케일이 있는 소리.

0: 이니까 그런 대목들을 요즘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저 장단도 빠르잖아요.
1: 네네네.
0: 아주 그냥 굉장히 그런 화려한 소리인데 그런 대목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세타령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1: 예예.
0: 또 삼고초려도 이렇게
1: 첫,
0: 많이
1: 첫 대목 예, 예, 처음 나오는
0: 그것도 아주 예. 그 춘향가로 치면 적성과 비슷한
1: 네네네.
0: 그런 아주 아주 화평한 그런 좋은 대목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제가 일제시대 때 유성기 음반을 쭉 이렇게 저 검토를 해보면 가장 많이 녹음된 대목이 뭐냐면 군사설움 타령이에요.
1: 오.
0: 적벽가의 다른 대목들은 거의 많이 녹음이 잘 안 되는데
1: 예.
0: 군사설움 타령은 왜 그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음악하고 사실은 정서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류 명창들이 적벽가를 지휘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군사설움 타령을 지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변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대목들이 좀 옛날처럼 그렇게 녹음이 되고 따로 녹음이 되고 뭐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군사설움 타령 나오면 사람들이 심세를 많이 하죠.
1: 네네.
0: 아주 서정적인 대목이고 그렇잖아요.
1: 이게 그런데 이제 군사설움 타령이면 선생님 적벽가 하면 이제 주인공이 뭐 예를 들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조자룡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영웅들이 예, 예. 나오고 군사는 한 군사 혹은 또 한 군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0: 무명이죠.
1: 뒤에는 이제 뭐 물론 이제 화영도 대목 가서는 이름이 네.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이렇게 군사설움 타령에서는 한 군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군사인 줄 알지 그냥 그 있잖아 누가 이렇게
0: 얘기하는. 얼굴 없는
1: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참 재미나는 게요.
1: 네.
0: 그 적벽가를 이렇게 전체 구조를 놓고 보면 영웅 호걸이 나오는 장면이 있고
1: 예.
0: 지금 말씀한 대로 또 한 군사가 나오는 예.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실제로 적벽가의 기본 줄거리는 무명 병사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적벽가를 듣다 보면 아마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영웅 호걸이 나오는 대목들은 되게 좀 유식해요.
1: 예.
0: 문장도 어렵고
1: 네네네.
0: 또 그 저 동남풍 비는 대목 같은 데는 뭐
1: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0: 삼고초려도 상당히 어렵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 같은 경우에는 그 듣는 청중들을 그 유식한 계층에다가 이제 두고 그 작사가 되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적벽가의 원래 구조를 보면 적벽가 본명이 화용도 타령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적벽가가 화용도 예, 타령이에요.
1: 예, 예.
0: 그 화용도 타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화용도의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1: 그러면 그 관우가 조조를 사로잡았다가 놓아주는
0: 예 그런 대목이죠. 거기가 중심인데
1: 예.
0: 곧 바로 앞에 보면 패잔병들을 점거하는 대목 나오잖아요.
1: 군사점거 대목.
0: 예, 거기도 병사들이 나오는데
1: 골레종이, 허무적이 뭐 이런
0: 식의 참 이름들이죠.
1: 진짜 대충 지은 이름.
0: 그러니까 그건 또 한 군사 나오면서 또 한 군사 나오면서 그 병사들하고 별 다름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무명의 병사들이 전장에 끌려 나와서 수도 없이 죽고 그런 사람들이 패잔병이 돼서 가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1: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살아남아야 이름을 얻는 거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그걸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관훈장이죠.
1: 네.
0: 관훈장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관훈장의 어진 마음으로 살려준 거예요.
1: 그런데
0: 여기에서 이제 적벽가의 본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름 없는 군사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로서의 관훈장이에요. 사실은 그 관훈장이라는 게 뭐 나와서 전공도 많이 세우고 그렇지만은 이게 중국에서는 관훈장이 독일에서 관우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1: 네네네.
0: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 중국에는 도교도 불교처럼 불교만큼이나 많이 이 성행하던 종교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사당 같은 게 되게 많이
0: 네, 있죠. 그게 이제 도관이라고 그래요. 도교의 절을 가지고 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 도관에 가면 되게 모신 그 신격들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 보면 관훈장이 아주 중요한 신격이다 이 말이죠.
1: 풍채도 풍채거든요. 긴 수염이 대단히 상징적.

0: 적으로 있었던
1: 근데 게임. 사람들이 관음장에게 뭘 빌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죠. 예를 들면 노자도 모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모시는 그 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관음장이냐면 아니 장비를 모시거나 아니면 유비를 모시거나 네네네. 그러진 않고 아니면 또 제갈공명을 모시지도 않고 관음장이 신격이 됐다 이제 이런 네. 얘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관음장이라는 그 신격이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구해주는 구원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도 예, 임진왜란 예. 이후에 도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 그 신설동 가면 그 동묘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모신 신이 바로 관음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에 나간 병사들을 구원해주는
0: 네, 네, 네.
1: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신격으로서의 관음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관음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원전은 삼국지잖아요.
0: 네.
1: 근데 이 삼국지하고 그렇게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책 예. 그거하고 적벽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0: 예.
1: 적벽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삼국지 연이에 나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1: 네, 그게 한 군사 나오면서 또 한 군사 나오면서 예, 하는 그 예, 얘기, 예. 그 다음에 군사 정구한데 있죠.
0: 네, 네.
1: 뭐 박달랭이니 허무정이니 예. 나오는 그 얘기는 삼국지 연에는 전혀 그렇죠. 없는 얘기예요.
0: 예.
1: 그러니까 가다가 패잔병들이 그 점거를 한다는 얘기가 있음직언 하지만은
0: 네.
1: 적벽가의 한 그 삼국지 한 장면으로 있음직언 하지만은 원작에는 없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전부 다 이런 대목이 기본적으로는 적벽가의 기본 구조이고
0: 예.
1: 적벽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양반들도 이제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양반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제갈공명이죠.
0: 예, 예, 예.
1: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양반들에게 있어서는 롤모델이죠.
0: 예.
1: 지혜롭죠.
0: 네네네.
1: 지략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사욕을 차리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0: 네.
1: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과로 일을 하다가 과로 사서 죽죠. 그 네. 제갈공명이 남긴 그
0: 출사표.
1: 유명한 그 예, 출사표. 네. 이걸 옛날 선비들은 달달달달 얼음에 방 밀듯이 외웠단 말이에요.
0: 롤 모델이라고.
1: 그렇게 인생의 양반들의 인생의 모델이 그저 제갈공명이란 말이죠. 그 제갈공명이 빠지면 섭섭하죠.
0: 반대로 조조는 너무 약간 우습게 그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1: 조조가 그럴 사람은 아니죠, 사실은.
0: 근데 이제 조조는 말할 때마다 히히헤헤가 기본으로 붙어서 나오잖아요.
1: 그게 원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디된 그런 작품인데
0: 네.
1: 조조가 원래 그렇잖아요. 조승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0: 네.
1: 승상이라는 말은 요즘 말 하면 한 뭐 총리쯤 되는 사람이에요.
0: 네.
1: 근데 그 조조가 중앙 무대에서는 동탁과 여포를 몰아내죠.
0: 예.
1: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원소를 쳐서 이기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남쪽에
0: 송원이란
1: 말이죠. 예. 그 세력을 꺾으면 천하를 이제 권력을 다 잡게 되는데 지금 유비는 이름도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유비는 세력이랄 것도 없으니까 그 제갈공명이 꾀를 낸 게 바로 뭐냐면 송권하고 오나라하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그나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남풍을 빌로 간 거예요. 그런데
0: 예.
1: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0: 승상 조조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춘향가 중에 어사출도 대목에서 지방관리들이 정신없이 막 도망가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0: 약간 그런 모습을 조조에게도 투영시켜서 약간 일반 백성들은 좀 하하하 저거 봐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1: 희화시키는 거죠.
0: 예, 예.
1: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저 권력자들한테 좀 그동안에 서름받았던 걸 한번 마음속으로나마 예. 한번 이렇게.
0: 소위 말하는 풍자와 해악이라는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인물이죠.
1: 속으로 이제 화풀이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나 조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관훈장을 영웅으로 더 부각시키기 위한
0: 상대적으로,
1: 그런
0: 예.
1: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원작의 그 성격과는 상당히 다르게 이제 작품을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거는 원작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원작 그대로 하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0: 예.
1: 이 관훈장은 신성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격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이 적벽가의 작품 자체가 성격이 출발부터가 좀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작품이 구성이 돼 있어요.
1: 적벽가를 좋아해서 옛 음반들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는 적벽가가 없던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목이 화영도.
0: 예, 화영도 타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화영도 전집 뭐 이렇게 돼
1: 그래서
0: 있으니까.
1: 적벽가는 없나 봐. 약간 이렇게
0: 예.
1: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0: 적벽가가 많이 녹음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집물로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 화영도 전집이 1935년 이 무렵에 가을쯤에 아마 연말쯤에 녹음이 된것 같은데 그 이듬해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명창들이 대명창, 쟁쟁한 명창들이에요. 이동백, 김창룡, 정경열 오명창 중에 세 분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한 분이 있어요. 이제 조학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연배는 거의 그 오명창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예요. 그리고 이 조학진이라는 명창은 굉장히 그 옛날 소리 스타일을 배운 분이에요. 정충풍 명창의 소리를 이었다고 지금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분인데 이분은 그 말하자면 저 판소리 전문 소리꾼으로 활동했던 분이 아니라 다른 생업을 종사하면서 판소리를 했는데 왜냐하면 판소리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장사하는 건 싫다. 소리 가지고 장사하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생업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던 분이고, 근데 소리가 고풍스러운 소리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네 분이 들어가고 이제 젊은 여류 명창이 두 분이 이제 더 들어가는데 임소향, 문현향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배역의 역할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대명창들이 녹음했던 이 장면인데 그 가운데 뭐 유명한 대목들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제일 안 듣는 대목 그런 대목도 찾아서 들어보면 또 나름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점고 대목을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씩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 그러면 군사 점고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1935년에 녹음된 화용도 전집 중에서 군사 점고 첫 번째 대목이고요.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어환하며 정의지 여자오되 군불 첫째이면 이국으로 여자하여 장불지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요 졸불가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라 하였으니 군사 점고나 하여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여인하니 정의지 기두르며 고초설에 난지 허튼 군사

상은 군사 다리 저러서 갈 수 없고 장은 질려온 군사 골춘창 피 흘리고 부디 타서 거무진 창제푼 군사 같이 울면서 들어온다 어떤 군산을 봐라 그분이 펑치고서 울매이고 흠복보수 파리 걸고 부러진 창대 깍으로 짓고 저 동률도 들어오며 아이고 자리야

나의 문을 내야 다의 유동 거돈 혹시 위질이냐.

0: 아질다시 우는 자는 풋복으로 자머리라. 증후이지 오정하여 군사지루를 부르는구나.
1: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군사 점고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아주 옛 소리의 어떤 그런 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중간 소리들 들어보면 요즘 소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선생님.
2: 정정렬 명창의 그 창법이라는 게 그 예.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정렬 명창은 70년대생이거든요. 예. 그 이동백 명창은 60년대생이고 또 김창원 명창은 50년대생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오명창 세대로 놓고 보면 가장 후배에 속하죠. 그리고 정정렬 명창은 뭐 지금 그 들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은 몸이 굉장히 구성지잖아요.
1: 예, 예.
2: 수리성계통이 아주 그 표준적인 그 수리성계통이란 말이에요.
1: 네네네. 네, 네.
2: 근데 이게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해요. 정정렬 명창이 목이 나쁘다고 떡목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건 사실은 하나만 한 측면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정렬 명창이 상청을 송만감 명창처럼 그렇게 시원스럽게 지어들러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1: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지금 떡목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나요? 다 그렇지 않나요?
2: 지금 보면 그렇긴 하네요. 네.
1: 그러니까 항우를 기준으로 두고 나머지 장수들 보고 아, 저 장수들이 힘이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2: 글쎄 말이에요. 네. 네. 뭐 항우 보고 기웃시단 말은 그거 하나만 한 소리죠. 근데 정정렬 명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굉장히 중화성이 좋아요. 중화성은 정정렬 명창을 덮을 명창이 없어요.
1: 네.
2: 근데 사실은 남창으로서는 이 중화성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
1: 네.
2: 이렇게 굉장히 소리가 좋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시에 정정렬 명창의 소리를 굉장히 그 현대적인 소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을 많이 쓰는 거예요.
1: 네, 네, 네.
2: 특히 목을 이렇게 굴리는 목을 많이 쓰잖아요. 네. 흔히 방울목이라고 그러죠. 목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1: 네, 네, 네, 네.
2: 그 소리를 내는 그 방법인데 이동백이나 송만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안 쓰죠.
1: 소리를 이제 쭉쭉 펴서 하시나요?
2: 네, 쭉쭉 펴는데 네. 정정렬 명창이 이렇게 목을 흔들어서 이렇게 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법이 옛날 소리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점잖지 못하다 그러고 또 대중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소리니까 화려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게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정정렬 명창의 소리는 아주 그 말하자면 극성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성진 수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저 연습을 많이 한 목소리잖아요. 정정렬 명창이 뭐 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이 나빠가지고 거의 뭐 평생을 그냥 막 수련을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정정렬 명창이 이루어낸 목성음 이 경지는 정말로 거의 뭐 신화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저 목이에요.
1: 실제로 명창의 소리를 제 주위에도
2: 네.
1: 옛날 소리 잘 몰라도 그래도 정정렬 명창 소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꽤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상당히 네. 현대 소리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저 엄밀히 그걸 뭘 따질 수는 없는데 네. 그 현대 소리로 넘어오는 경계선에 있는 분이 정정렬 명창이에요.
1: 아,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2: 네, 정정렬 네. 명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소리 정정렬 명창 스타일의 그런 소리를 현대 판소리라고 그러고 정정렬 이전의 판소리를 옛날 소리 고조라고 그러죠.
1: 보통 전통 무용에서도 선생님 예. 최승희의 등장 전과 후로 이 전통 무용에서 옛날 무용과 신무용 이렇게 나누는
2: 현대 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
1: 넘어간다 거니까. 이렇게 많이 나누는
2: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원로로서는 정정렬 명창을 꼽는 거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신인 젊은이로서는 이제 임방울 명창을 명창. 꼽는 예. 거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 정정렬 명창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던 이유는 정정렬 명창은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난 분이에요.
1: 예.
2: 그래서 본인이 불렀던 소리를 10번 불러도 똑같이 부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0번 다르게 부르려면 다르게도 부를 예, 수 있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정렬 명창이 특히 여류 명창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수법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동백 명창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한번 씩 불러주고 가버린대요. 네. 그럼 흉내를 못 내는.

0: 그죠. 내일 와서 배우려 그러면 또 다르게 부른다.
1: 다른 노래 하니까.
0: 그러니까 도저히 배울 수가 없었다. 이제 네. 그러는데 정경연 선생님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1: 제가 볼 때는 그 독공의 시간들이 대단히 길었던 분이고 예. 혼자 그 학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작전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0: 불러주고 가버린대요. 예. 그럼 흉내를 못 내는 거죠. 내일 와서 배우려 그러면 또 다르게 부른다.
1: 다른 노래 하니까.
0: 그러니까 도저히 배울 수가 없었다. 이제 예. 그러는데 정경연 선생님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러셨다 그래요.
1: 제가 볼 때는 그 독공의 시간들이 대단히 길었던 분이고 예. 혼자 그 학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작전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혼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게 그대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0: 그렇죠.
1: 생각도
0: 그러니까
1: 듭니다.
0: 이제 정경열 명창이 서울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예. 모든 여름 명창들이 당시에 이제 그 권번에 있던 그런 모든 여름 명창들이 전부 저 정경열 명창에게 가서 배웠다 그러죠.
1: 저 선생님한테 가면 어제 한 거 오늘도 똑같이 해준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0: 그리고 또 송만갑이나 이동백 명창 같은 경우에 여름 명창들이 오면 소리 배우기 어려우니까 예. 저 정경열한테 가서 신식 소리 배워라. 그렇다는
1: 옛날 소리 하지 말고.
0: 예. 예. 그렇게 요새 유행하는 예.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리 배우라 그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그래요.
1: 참 상징성이 있는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사점고 대목. 이 사설을 노래말을 한번 살펴보고
0: 있습니다. 예. 이 대목은 있습니다. 군사점고로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서창에 해당하는 예. 것이죠. 여러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1: 배경을 설명하는
0: 예, 배경이고 예. 이제 그 서창에 해당하는 건데 군사정고가 순재담 소리로 보통 알고 있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대목은 이제 서창이기 때문에 예.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옛날 소리의 그 격조 높은 그런 소리 대목들도 있고 예. 또 어려운 한문들도 좀 나오니까 예.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양로지평 닫아라 불도와 어환하며.
0: 네. 양로지평인데 양로라는 게 이제 두 갈래 길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평은 땅이 평평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저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길이 두 갈래 온디 어느 네. 길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한 길은 평평한데 이 십리가 더 돌아가고 한 길은 험한데 화용도가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화용도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그 땅이 평평한 이제 그런 곳에 다다라서 불로와 어한한다는 말은 불을 피워서 어한이라는 게 방어한다는 뜻이잖아요. 오. 추위를 막는다 그 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어한하고 예. 그러니까 너무 꽝꽝 지금 병사들이 다 네네네네. 도망 다니고 막 눈구덩이에 이렇게 네.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 한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추위에 벌벌 떠는데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몸을 녹인다 그런 뜻입니다.
1: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정욱. 정욱이 여짜오대.
0: 조조의 작전 참모예요.
1: 정욱이 여짜오대 군불택장이면 이국으로 여좌하여 장불지병이면 이기졸로 여적하여 졸불가용이면 이기졸로 여적하라 하였으니 군사점고나 하여 보사이다. 뭔가 병, 졸 뭐 이렇게 나오는데
0: 상당히 이제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대목을 불렀을 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 대목이 원래 어디 나오냐면 통감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당 다니면 그 통감을 다 읽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본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1: 예.
0: 상황에 맞는 그런 대목인데 원문에 나오는 얘기는 그럽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우이가 이제 여짜오대 하는데 그 군불택장이면 이구로 여자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병법에 관한 얘기예요.
1: 네.
0: 그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통감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기가 날카롭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기가 시원치 않으면
1: 예.
0: 그 병조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이 시원치 않으면 싸워봤자
1: 그렇죠. 네.
0: 저 적군에게 총알받이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무기가 그러니까 병불 그 병기가 날카롭지 않으면 병조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고 그다음에 병조를 쓸

0: 줄을 모르면 장수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졸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또 병졸을 잘 활용을 못한다면 장수도 무용이다 그 말이에요.
1: 예.
0: 그다음에 장수가 병졸을 잘 알지 못하면 장수도 병졸을 잘 활용을 못한다면 임금을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고 군주가 장수를 가려서 쓸 줄 모르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하는 이야기를 변형시켜서 지금 여기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예. 거예요. 순서가 맨 뒤에 한 것을 맨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1: 군불택장.
0: 예. 예. 임금이 장수를 선택해서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나라로서 여좌하요 그런데 여적이란 말이 변형된 거예요.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꼴이 네. 된다는 말이야. 그다음에 장불 지병이면 그런데 장불 그 지병이란 말은 장수가 병사들을 잘 알지를 못한다면
1: 네.
0: 그 병사들을 잘 알아서 능력을 알고 그, 그 운영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졸로서 여적이요. 그러니까 그 졸병들을 자기 병사들을 적에게 넘겨준 예. 꼴이다 그 말이죠. 그다음 졸불가용이면 이기졸로 여적하라. 병사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으면 그 병졸들을 적에게 넘겨준다 그러는데 이거는 말이 좀 바뀌어버린 거죠.
1: 예, 예, 예. 예,
0: 그래서 조금 와전이 되긴 했는데 이 출전 자체는 통감에 나오는 그 이야기다.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새는 이런 구절들은 사라졌죠. 네.
1: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잘 알아야 하니 군사 점거를 하여 보사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장수가 군사들을 잘 알아야 예. 되니까 몇 명이 있는지 또 상태가 어떤지 무기를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니까 무전기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러면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1: 하나는
0: 소리를 내는
1: 네,
0: 거죠. 북을 치거나 꽹과리를 네. 쳐가지고 뭐 어떤 가락이 나오면 공격.
1: 네.
0: 농악이 사실은 그저 군사 훈련이죠.
1: 네.
0: 그 머리 쓰는 번거지도 다 저 옛날 군사들이 네, 쓰는
1: 전립이라고
0: 전립이죠. 네. 네. 그 이제 소리로서 이렇게 신호를 해가지고 군대가 뭐 왼쪽 부대 전진, 오른쪽 부대 후퇴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게 소리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깃발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깃발로 하는 방법이 길을 휘두르면 어떤 깃발을 무슨 색깔을 어떻게 흔들면 전진 후퇴 뭐 이런 거거든요. 어느 부대가 가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고초라는 말은 고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특수부대 운영에 관한 구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년맞인가요? 거기 보면 황초한상 뭐 홍문한상 뭐 예. 무슨 백초한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게 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깃발들입니다.
1: 저는 선생님 그 소통 방법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통영에서 이제 이순희 장군 관련해서 배울 때는 방패연을 띄워서 연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제 그 신호를 줬다.
0: 바다는 또 더 넓으니까.
1: 당연히 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 나는 섬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0: 근데 이제 못해서 이렇게 평야라든지 네. 이런 데서 싸울 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깃발을 흔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부대를 운용을 하는 거죠.
1: 그리고 영화 보면 옛날 소재로 한 전투 씬 보면 그 깃발 들고 달리는 또 병사들이 엄청 네, 많이 나오셨어요.
0: 많이 있죠.
1: 저걸 왜 그렇게 저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 쓰는 거군요.
0: 이 신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훈련이 돼 있어야지 깃발을 흔들었는데 뭔 말인지 소통이 안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오합지죠.
1: 네.
0: 그렇게 되면.
1: 흩은 군사들이 모여드는데요. 갑옷 벗은 제장이며 군복 벗어 맨자 활마저 상한 군사 다리 절어서 갈 수 없고.
0: 예, 고기가 갑옷 벗은 제장이며 제장이란 말은 여러 장수다 그 말이에요. 예. 모두 제자니까 여러 장수 이런 뜻이고요. 군복 벗어 맨자 아마 그 저 뭐 날씨 더우면 예. 옷도리를 이제 벗어서 이렇게 팔에 걸치고 가기도 하고 메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군기가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활마저 상한 군사도 있고요.
1: 네.
0: 다리 절어서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1: 창을 찔려 우는 군사 백골 천창 피 흘리고.
0: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죠.
1: 네,
0: 백골 천창이 아니고요. 원래 네. 백공 천창이 변한 말이에요.

0: 백공천창. 예.
1: 백공천창인데 소리를 하다가 백골천창으로 와전이 된것 같아요.
0: 네.
1: 백공이라는 게 공이라는 게 구멍이라는 뜻이잖아요.
0: 예.
1: 백공이니까 백구멍이고 천상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온몸이 막 상처투성이인 경우에 백공천창이라고
0: 엄청
1: 그래요.
0: 무서운 단어였네요.
1: 예?
0: 예.
1: 무서운 말이죠.
0: 예.
1: 그러니까 백공천창이란 말은 여러 군데 상처를 입고 다치지 않은 데가 없이 막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백공천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이 사람의 신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뜻도 되지만요. 그 외에 어떤 일이 잘못돼 가지고 그 조직이라든지 뭐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있죠.
0: 네.
1: 그럴 때도 쓰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저 어떤 조직이 막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조직들도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럼 이제 백공천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변형이 됐는데 전쟁터가 되고 하니까 백골천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것 같아요.
0: 네. 불에 타서 검은 군사는 반신불수 볼수
1: 예,
0: 없고.
1: 반신불수는 몸의 절반을 못
0: 예.
1: 쓰는 게 반신불수인데 아마 화상을 입었나 봐요.
0: 예.
1: 적벽화전에서 아마 화상 입은 것 같아요.
0: 깨낀 활 두러 맨 놈, 깨진 퉁노구 맨 놈.
1: 예, 깨끼니까 꺾인의
0: 예.
1: 이몸동화, 역행동화고요. 꺾인 활을 두러 맨 놈. 활이 꺾여버렸으니까 이건 쓸수 없는
0: 예.
1: 활이잖아요. 그다음 깨진 퉁노구 맨 놈. 퉁노구라는 게 퉁이라는 것은 좀 품질이 낮은 걸 퉁이라 그래요.
0: 예.
1: 그래서 짝퉁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퉁이란 건좀 품질이 낮은 거고, 그다음 노구란 말은요, 노쇠로 만든 그릇이 노구예요. 그러니까 대접 같은 게 아니고, 노쇠로 만든 솥.
0: 예.
1: 근데 이제 이 퉁노구가 이제 뭐냐 그러면, 옛날 솥을 만드는 건 재료가 무쇠잖아요.
0: 네.
1: 이거는 야전에서 쓰기엔 너무 무겁죠. 그게 메고 다니기 어렵단
0: 예.
1: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볍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노쇠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요즘 등산 다니는 분들 왜 취사할 때 등산 야외 취사할 때 코펠 같은 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대단히 가볍죠.
0: 그렇죠.
1: 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이렇게 전투로 나가거나
0: 이동용.
1: 예, 그다음에
0: 예.
1: 이제 산에 왜그 신만이들이 왜그 산삼캐로 다니고 그럴 때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럴 때 무거운 무쇠솥 쥐고 다니면 그 밥해 먹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벼운 솥을 만들어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옛날에는 알루미늄이 없으니까 구리나 노쇠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퉁노구예요.
0: 예.
1: 근데 고급 아주 그 순도가 높은 걸로 만드는 게
0: 네.
1: 아니라, 그건 이제 조금 품질이 낮은 것을 쓰니까 이제 퉁노구라고 그러는데, 그 정선 아라리에도 보면 석달열을 녹음해
0: 네네.
1: 백일 선제를 말고 할때그 녹음해라는 게
0: 노구에 지은 밥?
1: 녹으로 지은
0: 네,
1: 밥인데,
0: 오.
1: 산재 지내로 갈때또
0: 네네네.
1: 산에 가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럼 무거운 솥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0: 아,
1: 녹음을 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0: 네.
1: 그다음에 수군가에도 보면 아버지는 노고질이 노고질이, 어머니는
0: 동인, 어머니는 동우를 지고 이고 아버지는 노구를 지고
1: 예
0: 노고질이
1: 그때
0: 노고질이
1: 예
0: 이렇게
1: 그때
0: 나오죠.
1: 그
0: 예.
1: 노고가 그게 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이게 참 자주 나오는, 그런
1: 예예 예,
0: 말씀해
1: 근데
0: 주시니까 자주 나오는
1: 자주 나오는
0: 단어였는데,
1: 말인데
0: 예.
1: 요즘은
0: 쓰질 않으니까. 예.
1: 익숙치가 않아요.
0: 요즘으로 치면 이제 코펠로 바꿔야
1: 맞아요,
0: 되는데.
1: 그렇습니다.
0: 부러진 창 짚은 군사 각기 울면서 들어온다. 어떤 군사는 바라보니 벙치 벗어 걸매지고 군복 벗어 팔에 걸고 부러진 창대 거꾸로 짚고 전동전동 들어오며.
1: 예, 거기 전동전동이란 말이 이제 절름절름 하는 말이고요.
0: 예.
1: 벙치라는 게 번거지예요.
0: 예.
1: 아까 말씀하시던 그
0: 전립.
1: 전립.
0: 예.
1: 그 옛날 군사들이 쓰는 모자인데, 그걸 이제 줄여서 이제 벙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그이 번거지 꼴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요리할 때도 쓰죠. 전립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거지 꼴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그렇게 생긴 먹은 것이 이제 번거지입니다.
0: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팔이야, 우리 고향은 언제 갈 거나. 사면에서 울음을 울고 들어오니 조승상이 분을 내야. 사생이 유명 커던 곡성이 웬일이냐. 만일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0: 사물이라.
1: 예, 군법으로 사생이 유명칸을 사생이라는 게 살고 죽는 거잖아요. 네. 유명이라는 게 그다 운명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목숨이 하늘에 달린 건데 운다고 그게 더 오래 살고 더 일찍 죽냐? 도대체 곡성 울음 소리가 웬일이냐 이 말. 네. 더구나 군대에 싸우러 나와가지고. 네. 다시 우는 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참이라는 게 목을 벤다는 뜻인데. 네. 이 군법이라는 게 재판을 거치지 않는 않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우리 당장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0: 정욱이 호명하야 군사 이름을 부르는. 예,
1: 호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 군사 점고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대목은 군사 점고가 시작되기 전. 네네네. 서창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도입하는 그런 노래다. 여기서부터 이제 군사 점고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정정렬 명창의 소리가 아주 좋죠.
0: 백공천창 때문일까요? 요즘의 소리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직접적이고. 네. 뭔가 좀 더 살벌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전쟁 분위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전하는 적벽가가 박봉술 선생이 전하는 적벽가하고 정권진 선생이 전하는 적벽가가 있는데 이 적벽가는 지금 전하는 적벽가하고는 다른 더. 네네. 옛날식 적벽가래서 지금에는 없는 사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0: 네.
1: 그래서 정정렬 명창이라든지 이동백 명창의 적벽가가 제대로 좀 전해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0: 네.
1: 너무 아쉬워요. 이런 소리들이 사라진 것이.
0: 귀한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정렬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군사서름 대목, 군사점고 대목 다시 보내드리고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양로지평 다다라 불로와 어환하며 정의지 여자오대 군불 택제이면 이국으로 여자하여 장불지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요 졸불가연이면 이기졸로 여자가라 하였으니 군사 점고나 하여보사이다. 그리하여라 연인하니 정의지 뒤두르며 고초설에 난지 허튼 군사 모아둔다 가보봄 신지쟁

상은 군사 다리 저러서 갈 수 없고 장은 질려온 어린 군사 백골 준창 피 흘리고 푸디

잘 들어있는 놈 예진 종놈 풀어진 창제푼 군사 같이 울면서 들어온다 어떤 군사를 봐라 홍치버스 억을 매이고 군복버스 파리를 걸고 부러진 창대 깍으로 짚고 전동률도 들어오며 아이고 자리야

0: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유지숙 외에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서도민요 배치기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음반의 이 음원의 특징은 이 김대래 조공래 두 분이 각자의 구음을 처음에는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인 두 분의 대화하는 듯한 소리, 대화인데 글쎄요 이게 음률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서로 가는 길들이 있다 보니까 앙상블을 이루긴 합니다만 저는 그 속에 화합과 상생의 의미와 더불어서 제가 요즘 토론 프로그램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어떤 그 날 서 있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나오는 아쟁이 대단히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음원이기도 합니다. 신하위 군 김대래 조공래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말로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내 고홍

0: 기줄내줄을 따졌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은 아주 일쩌라 도화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왔다 꽃이 피어 긋긋한상 긋긋아 완전히 황에다 걸어오라 아무라도 소리가 나다 당기도
1: 아말량 자말량 말량 마치랴 아징에 자징에 도매도

피드라도 전원 비지 마오. 그때 커서 왕대 태고 왕대옥에 꽃을 피고 도둑에 아주 꽃 피면 그꽃 한상

시나위 구음 들었습니다. 이 음원이 25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아마도 녹음이 안 끝났다면 25시간 정도를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김대래, 조공래 두 분의 소리로 시나위 구음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올림픽 대로나 강변북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서울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인왕산, 남산, 북악산, 낙산, 도봉산 이런 산들이 서울을 보듬고 있는 산들이고요. 요즘 산이 많이 깎여 나갔지만 동네마다도 작은 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산의 의미는 남달랐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는 서울의 지형을 찬양하고 나라의 태평을 노래한 남창가곡 편수대엽 진국명산과 만나보겠습니다. 진국명

명산이란 땅의 덕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명산을 뜻하는데요. 가사를 풀어서 소개해 드리면요.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만길이나 되는 높은 봉우리가 푸른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올라 있는 것이 마치 금빛의 부용꽃과 같도다. 거대한 석벽은 우뚝 솟아 있어 북쪽에는 주산인 삼각산이요. 기이한 바위가 치솟아 있어 남쪽엔 남산이로다. 낙산으로 좌청룡 삼고 인왕산으로 우백호 삼아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서려 궁궐에 엉기었고 맑은 기운이 모여 인재를 배출하니 아름답도다. 우리나라의 산하가 자연의 요새처럼 되어 견고하고 태평성대의 문화와 예의 바른 풍속도 오래도록 견고하구나. 해마다 풍년이요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여 가을의 단풍과 국화가 피어나는 때에 상서로운 기린이 놀고 봉황이 춤을 추니 높은 봉우리를 바라보며 산에 올라 배불리 먹고 취하여 두루 돌아다니면서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하노라. 노랫말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업 진국명산 보내드립니다.

하야 남아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진국명산을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작가 선유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윤주의 소리입니다.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 작가 선유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도소리 기념불 준비했는데요. 김정현 오봉류의 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아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2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마포로르는 서른이 넘는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긴 시간 수련해온 소리꾼들과의 간극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외국인 최초 학사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온 끝에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완창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휘는 이동훈이 맡고요. 아쟁의 김영길, 김혜리, 판소리, 최수정과 이치현, 지명인, 대금, 김상현과 최종윤, 피리, 김성준, 이재준 등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사회는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쟁 이중협주곡 시절풍류,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 그리고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비롯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제동행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예술, 즉흥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옵니다.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개막공연 더 문진수 점선면대 정중동이 5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요, 즉흥이라는 예술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국제교류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입니다. 먼저 오후 6시 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선 5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국제협업 즉흥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공연에선 전통춤과 연희의 명인 문진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점선면대 정중동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세계에서 출발해 점과 선, 면의 이미지를 우리 춤과 연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키다리, 번화, 상모, 탈춤, 허튼춤 등 다양한 전통 연희가 즉흥과 만나면서 전통 예술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 마련됩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5마당 전통계승 공연 소리의 매기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송재영의 춘향가, 김일구의 적벽가, 이난초의 수군가, 김선희의 흥보가, 주은숙의 심청가까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전통 판소리의 본질과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징검다리 연휴를 즐기느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벌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가 지났습니다. 입하 절기는 보통 어린이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근슬쩍 묻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농사꾼에게만큼은 절기가 농사의 때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입하가 지났다는 건 더 이상 서리가 내릴 일은 없을 거란 얘기고요. 그동안 서리 맞을까봐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키운 모종들을 이제는 본밭으로 옮겨 심을 때가 온 것인데요. 아늘한 온실을 벗어나면 때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겠지만요. 더 넓은 대지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이 더 싱싱한 생명력을 키워줄 양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추노 가랑의 연주로 봄의 끝자락에서 입하 중 일부 들으면서 5월 6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 노동절부터 어제 어린이날까지 중간에 월요일 하루 징검다리가 있긴 했지만요. 월차나 연차 같은 걸 잘 활용해서 긴 연휴로 보낸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연휴가 끝나니 마치 봄날도 다 가버린 것처럼 절기상으로 여름이 이미 시작돼 있었네요. 이 입하절기가 지나면 아늑한 온실에 있던 모종들도 거친 들판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휴에 온실을 나와 다시 밥벌이의 현장으로 돌아온 오늘이었겠죠. 그런데 아늑한 온실과 거친 들판, 뭐가 더 식물에게 좋은 환경인 건지는 명확하게 잘라 말할 수가 없죠. 온실 속 식물들은 예측 못할 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받지만 갑갑하게 갇힌 신세인 거고요. 넓은 들판에서 시원한 바람과 햇빛과 대자연의 모든 에너지를 만끽하는 식물들은 또 그만큼 견디고 이겨내야 할 위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 모종은 일단 온실 속에서 안전하게 키우다가도 추위가 가고 모종도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넓은 밭에 옮겨 심는 거죠. 우리 사람도 어릴 때는 조금 더 철저한 보호와 통제 속에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마다 그 보호와 통제의 울타리를 조금씩 벗어나며 자유와 책임은 조금씩 더 커지게 되는데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땐 갑갑한 통제인 줄만 알았는데 벗어나 보니 보호받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 더 빨리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두려워서 벗어나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되기도 하죠.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 화초로만 키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온실과 야생. 그 사이 어딘가에서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본인이 온실 속 화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강하게 자란 야생화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성장 과정을 돌아봐 주셔도 좋고요. 양육자의 입장에서 고민이나 의견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오늘 생일을 맞아 저녁 시간에 맛있는 라디오 만나게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이렇게 좋은 계절에 태어나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기님 생신 축하드려요. 김인설님께서는요. 6시 맛있는 라디오 할 때 신호 왔어요. 만나 출석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혹시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으셨을까요? 오, 환영합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행복은 늘 가까이 있지요. 행복을 바로 옆에서 전해주는 만나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우리 또 이렇게 삼승할부지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기쁩니다. 9249님께서요. 지난 토요일 엄마를 뵈러 갈 때 고추, 가지, 모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사서 갔어요. 어린 시절에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 모종을 키웠는데 저도 가끔씩 수대에 물을 받아 물을 줬는데 봄이지만 하우스 안은 덥고도 더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온도가 하우스 안은 정말 겨울에도 네 훈훈하더라고요.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어제가 입하였죠.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 서늘하더니 오늘은 초여름처럼 덥네요.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으로 들어서나 봐요. 날씨 좋은 날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 계절이 변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날이 화창해지는구나 그런 느낌 참 들거든요. 그리고 요 며칠 하늘이 맑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드들강님께서요, 계절의 여왕 5월, 봄날의 화려함이 짙게 배어나는 5월, 저녁길에

길라잡이 봄디님의 목소리가 더 행복스럽게 들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목소리도 기분을 담아내나 봅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모래의 연주한 노래입니다. 온실 속 바다.

모래의 연주와 노래로 온실 속 바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강하게 자란 야생화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강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또 강하게 강인하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나 멋지십니다. 1716님께서요. 저도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대구에는 5월에 장미랑 아카시아 꽃이 우리 공주님 같이 너무나 예쁘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계절의 여왕이죠. 장미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에 걸려서 문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 1716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안전하게 주차하신 후에 문자 보내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안전운전하세요. 34455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 맞벌이에 우리 자매가 강하게 자랐어요. 지금도 누구 도움 없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멋지게 잘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5314님께서는요. 요즘 세대 친구들 어려움 없이 온상에서 자라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해주셨네요. 요즘에 정말 이제 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고생 없이 걱정 없이 키우게 하시려는 그 마음 너무 애틋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지혜를 쌓아가고 네 그런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8888님께서요. 채소들도 비닐하우스가 아닌 자연 속에서 자란 채소들이 향도 있고 맛있듯이 힘들게 살아본 사람이 세상 맛을 알고 맛있게 어울려 살지요 해주셨네요. 아이 그럼요. 네, 이 진짜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면서 지혜가 쌓이는 거잖아요. 0808님께서요. 60대 후반인 저의 어린 시절은 친구 같은 부모님이셔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완전 가부장 가정에서 성장해서 아이들을 엄격하게 대해서 참 많이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 시절 대부분 사회현상이었지만 저는 불만이 많았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0808님의 어린 시절만 해도 사실 이런 모습이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보편적이었죠. 굉장히 이 시절에 친구 같은 부모님을 두셨다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좀 교육관이 열려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엄격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0808님은 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 자녀분들께서 아주 균형 있는 교육관 아래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2630님께서요. 부미님 안녕하세요. 저는 온실 속 화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집이 가난해서요. 뭐든 스스로 해야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살면서 단단한 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더욱더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또 환경이 강함을 또 만들어내니까요. 우리 2630님 멋지게, 단단하게, 네. 잘 성장하셨네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유일한 김성은 야생에서 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망을 가도 이놈보다 빠른 맹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놈은 큰기를 조금 세우고 자서 청각 안 하는 건 내준다. 멀리서 바스락 좀 만나도 우다닥 뛰어 달아나니 깊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눈알이 빨간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봄이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벌써 5월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분명 자연은 싱싱한 활력을 더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노곤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자연에서 나는 제철 채소로 자연의 에너지를 우리 몸속에도 끌어들여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5월에 약용 음식으로도 지정된 두릅을 사왔어요. 몸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봄두릅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산채의 제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네요. 사실 전 이 두릅의 향긋하면서도 씁쓸한 맛을 좋아해서 살짝 데쳐서 초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아니 제 동생 포어자는 말이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면서 무슨 벌칙 음식이냐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입맛은 아직 초딩이다. 이 초딩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는 요리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마침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지금이 딱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니까 어린이들 입맛에도 맞으면서 부모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두릅 요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두릅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실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요리법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남의 소리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금산허리.

남의 소리 프로젝트의 연주와 노래로 금산허리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포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5월의 약용 음식 두릅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입맛과 부모님의 건강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두릅 요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요리들이 도착했을까요? 3445님께서요. 새싹사연으로 주셨는데요. 시골에서 바로 딴 두릅 카레가루 묻혀서 튀기면 어린이

오늘도 잘 먹어요 해주셨고요. 아유, 맛있겠네요. 1415님께서요. 두릅은 살짝 데쳐서 초장에 먹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싫다면 튀겨 먹어도 아주 고소하고 바삭하니 맛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자, 튀김 요리법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5314님께서는요. 두릅 살짝 데치고 사과, 배, 당근, 마요네즈 넣고 샐러드 최고입니다 해주셨어요. 두릅 샐러드 이것도 맛있겠네요. 자, 그리고 0808님께서는요. 두릅 장아찌 만들어서 먹어요. 살짝 데쳐서 간장, 설탕, 식초 끓여서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익히면 얼마나 맛있게요 해주시면서 두릅 꼬지도 맛나요. 두릅을 데쳐 소고기에 각종 양념해서 만들면 너무 맛나요 해주셨네요. 야, 이것도 맛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요. 3033님께서는요. 저는 두릅 김치만두를 만들고 싶습니다. 먼저 두릅을 데쳐서 썰어 놓고 돼지고기 다진 걸 볶아서 다진 마늘로 간하고 난뒤 두부 김치 썰은 거 넣고 당면, 파, 부추, 계란, 만두소를 만들고 나서 두부피에다가 만두를 만들어서 찜기에 찌면 완성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두릅 만두도 향도 좋고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6038님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소고기에 두릅 돌돌 말아 소고기 두릅 굽굽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이거는 뭐, 네, 침 나옵니다. 자, 6512님께서는요. 미나리 말이 부추말이처럼 얇은 소고기로 감싸서 구우면 아이들도 잘 먹어요. 소스는 좋아하는 것으로 겨자 소스, 땅콩 소스 찍어 먹어요 해주셨고요. 소금꽃님께서는요. 두릅 완전 살짝 데쳐서 찬물에 빨리 헹궈서 튀김가루 묻혀 튀김하면 그만입니다. 요걸 오이, 양파, 피클과 막걸리랑 시댁에 가서 해드렸더니 엄지 척 해주시네요. 기분 좋았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너무나 정말 근사한 안주지요. 자, 김인솔님께서는요. 두릅은 이 시기 꼭 먹어야죠. 골뱅이, 두릅, 오이, 당근 넣어서 무침해서 먹으면 최고죠 해주셨는데 아, 이것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골뱅이 무침에 두릅을 넣어서요. 그리고 4878님께서요. 맞아요. 크크. 두릅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이들도 먹게 하려면 두릅을 육전용 소고기에 둘둘 말아 피자치즈 살짝 넣고 말아서 튀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이 그나마 온 가족 먹기 좋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피자치즈 넣으면 이제 애들은, 애들 입맛 사로잡는 건 끝입니다. 그치요? 너무 맛있네요. 보나명님께서요. 보미자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저는 두릅 요리를 엄마가 해주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제철에 나온 재료는 먹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 전 두릅 밥을 해 먹었답니다. 쌀을 씻어 두릅을 잘라 넣어 밥을 해서 초고추장과 들기름에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창의적이네요. 두릅 밥이요.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바로 양념장 해서 먹으면 그만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738님께서요. 저는 두릅을 고추장, 된장 베이스에 매실액과 참치액에 참기름 한 방울 곁들여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해주셨네요. 두릅 사실은 우리 진짜 초고추장에 찍어만 먹어봤지. 이렇게 또 나물로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 가족을 위한 두릅 요리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품이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자,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오방신과의 연주한 노래로 함께해요. 건드렁.

오방신과의 연주와 노래로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요. 산채의 제왕 봄 두릅을 가지고 온 가족 입맛과 건강을 다 챙길 요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저 포미자의 레시피도 공개해볼게요. 우리 보호자는요. 입이 짧으니까 저는 서양식 바질 페스토를 약간 응용했어요. 이 두릅 페스토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데친 두릅을 올리브오일과 마늘과 함께 갈고요. 이 파마산 치즈를 넣고 섞으면 이게 소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파스타에 버무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또 많이 또 보내주셨어요. 윤혜성님께서는요. 두릅 장아찌도 좋고요. 두릅 튀김도 좋고요. 해주셨고요. 9249님께서는요. 아이들도 좋아할 음식은 단연코 튀김이지요. 깨끗하게 씻은 두릅 튀김가루 살짝 묻히고 차가운 반죽을 묻혀서 튀기면 됩니다. 튀김할 때는 최소한의 튀김옷을 입혀야 본재료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죽은 차갑게 그래야 더 파삭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반죽물 만들 때 얼음을 넣기도 하지요. 자, 5730님께서는요. 손바닥 모양으로 얇게 펴서 최대한 바삭하게 부쳐야죠. 이맘때 별식이네요.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는요. 두릅 소고기 전입니다. 두릅을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짜고 소고기, 간장, 참기름, 후추 양념한 후에 꼬치에 두릅과 소고기를 번갈아 끼우고 밀가루와 계란 묻혀서 부치면 맛난 두릅 소고기 전입니다. 또 김밥에 두릅 넣어도 건강하고

0: 맛있는 두릅김밥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1319님께서는요. 두릅은 대게 삶아서 초장 찍어 먹는 뒤 저희 집 두릅을 따면 튀김을 해서 팀원들과 새참으로 먹는데요. 올해는 나무도 많이 죽고 남이 따가고 해서 못 튀겨갔네요. 두릅은 벌써 철이 지났어요. 두릅보단 엄나무순이 더 맞나요? 개두릅이라 하지요. 엄나무순은 김밥 싸도 겁나 맞나요? 하시면서 두릅 물김치 담가도 기가 막혀요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사실 물김치는 정말 돈나물로도 물김치 만들면 아삭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9653님께서는요. 일단은 살짝 데쳐서 전도 부치고 튀김도 하고 튀긴 것을 된장 참기름 소스에 찍어 먹고 간장 꿀에 두릅지도 담아서 두고두고 먹어요. 올해는 엄나무순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 하하하 해주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엄나무순 나물로 해서 먹었지요. 자, 2242님께서요. 두릅은 뭐니 뭐니 해도 숙회가 최고요. 초장에 꾹 해주셨고요. 1716님께서요. 돈나물도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알로에라고도 하잖아요. 물에 살짝 씻어서 물을 쭉 빼서 초장에 살짝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예. 이제는 주차하고 보냅니다. 걱정하실까 봐서 예. 잘 왔었어 예. 이 113님께서는요, 두릅 삼각김밥 추천해요. 가른 소고기, 불고기 양념으로 볶고, 데친 두릅 쫑쫑 썰어서 비벼서 삼각김으로 감싸면, 나들이 도시락으로 향긋하고 좋아요 해주셨네요. 이거는 정말 싸서, 아유, 소풍 가야겠습니다. 네. 9653님께서요. 두릅은 데쳐서 물기 제거해서 두고 찹쌀풀에 고추장 넣어서 두릅에 묻혀서 말려두고 1년 내내 보관해두고 튀기면 먹어요 해주셨네요. 말리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고추장을 두릅에 묻혀가지고 말리는 거네요. 신기해요. 자, 윤혜성님께서요. 튀김 반죽할 때 맥주로 하면 더 바삭할걸요 해주셨어요. 이것도 팁이지요. 자, 그리고 삼승 할부지님께서 저는 두릅 해마다 제가 산에 가서 직접 따와서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고 장아찌도 담가서 1년 내내 먹는답니다. 해주셨고요. 8977님께서요. 두릅 베이컨 말이 5분 구이요. 데친 두릅을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습니다. 베이컨의 짭조름한 기름이 두릅에 스며들어 서양식 안주 느낌의 와인하고도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해주셨는데, 아유, 맛있겠네요, 정말. 네, 여러분들의 레시피 침 나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어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전북 순창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순창 경천이 흐르는 산책길에 와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3주 전쯤 참두릅 축제가 열렸을 만큼 순창의 참두릅이 유명한데요. 순창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참두릅 주산지가 될수 있었던 건 해발이 높고 일교차가 커 두릅을 재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곳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교차 큰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24도, 부산 23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지만 서울은 19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그리고 송소희의 노래로 강원도 아리랑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우리 김영기님, 네, 오늘 생일 맞으신 김영기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630님께서도 송소희의 태평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생일 축하곡으로 강원도 아리랑이 먼저 뽑혔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5493님께서요. 두릅 진짜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정말 느껴지네요. 두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두릅 해마다 따먹는데 작년에는 기후변화로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장아찌도 담궈놓았어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들 기후변화로 조금씩 네, 환경이 달라지고 있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강원도에서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들이 한국에서 또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두릅 레시피가 이렇게 많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레시피들을 다들 보내주셨을지 정말 이거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한번 해드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온실과 야생 그 사이 어딘가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삼승할부지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는경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너가 춤을 추니 나도 춤을 춘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일일 의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소리 취한 달의 연주와 노래로 취하를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온실과 야생, 그 사이 어딘가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동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42님께서요.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0: 언니야, 분홍 아카시아 보셔요. 예쁘죠?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예쁜 꽃들 보고요. 호강합니다. 네, 보내주신 분홍 아카시아 꽃 오늘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사진 올려둘 테니까요. 네, 다들 와서 꽃 구경하시고요. 1790님께서 어제 어린이날에 보내주신 무스카리 꽃 사진도 오늘 선곡표에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 보고 가세요. 자, 파란파도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헐레벌떡, 출첵, 다이빙, 퐁당 해주셨어요. 아유, 숨좀 고르시고요. 네, 환영합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취아리 노래 분위기 있고 좋네요. 해주셨어요. 네, 보사노바바 리듬으로 네, 상큼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나는 오뚜기 인생살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국민학교도 앞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고 어려서 부모님 다 잃고 지금은 형제들도 아우도 없어요. 자식은 셋이지만 친손주는 볼수 없는 인생입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너무나 이 외로움이 네 이렇게 사연에서도 묻어나네요. 우리 윤혜성님께 맛있는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49님께서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아이와 달리 작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제가 목소리 톤만 조금 높여도 눈물을 흘릴 만큼 여려서 제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후회를 하고 있어요. 큰아이와 같이 야생아처럼 강하게 키워야 했는데 하는 후회요. 세상이라는 무대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때로는 거센 파도도 치니까요. 어제는 시댁에 다녀와서 만나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곡표를 봤는데 제가 엄마께 보낸 마음이 소개가 되었는데 다시 듣기가 되지 않아 아쉬워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아쉬우시죠? 제가 어제 정말 목소리 갖다 듬고 예쁘게 해서 띄워드렸는데요. 네. 혹시 9249님? 지금 만나 들으시는 방송 중에요. 문자로 우리 9249님의 이메일 주소를 한번 보내주시면, 네, 어제 띄워드린 그 사연 부분만, 9249님의 사연 부분만 저희 PD님께서 편집해서, 네, 일주일 안에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편하게 메일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쉽잖아요. 그쵸? 4878님께서요. 울타리 안에 화초 인생, 솔직히 부럽죠.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이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이렇게 지금 겪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좋은 일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버티시고 이겨내시는 것도 네,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4878님. 자, 음악 듣고 올게요. 밴드 경지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별주부 나가신다.
1: 용왕이 아프니 전국의 대신들을 해.

0: 아니냐 보니 전국의 대신들 게임을 해라!
1: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세계 여자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한 한국 대표팀이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한양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4일 열린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중국을 3-1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는데요. 2010년과 2022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우승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단식과 복식의 조화로운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에이스 안세영과 더불어 김가은, 심유진 등 단식 주자들이 제 몫을 다했고요. 복식에서도 세계 3위 이소희, 백하나 조와 정나은, 이현우 조가 든든하게 뒤를 바쳤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스페인, 불가리아, 태국전에서 치른 15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고요. 이어진 토너먼트에서도 매 라운드를 3-1로 장식하며 기세를 올리고 결승에서 중국의 핵심 전력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단식 세계 2위 왕제이와 4위 천이페이, 여자 복식 지하이판 장수셴조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확실한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예결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그라소나를 위한 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자, 983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4월 12일이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9832님의 어머님, 네, 조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510님께서요. 너무 예쁘네요. 세 장의 각기 다른 장미꽃 사진을 저한테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나 예쁩니다. 아, 정말 장미 보니까 아, 5월이다 싶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818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라디오 청취자 가족 여러분. 생활 쓰레기 버리실 적에 이쑤시개 잘 좀 싸서 버려주세요. 밤에 쓰레기 수거하다 보면 손가락, 손바닥에 찔려서 아파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이 뾰족하니까 쓰레기 봉투를 찍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우리 또 특히 만나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들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주의해 주실 거예요. 그쵸? 이쑤시개도 그렇고요. 칼이나 뭐 유리컵, 유리 잔 이런 것들, 깨진 유리, 네, 잘 싸서, 신문지에 잘 싸서 버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승승장구님께서요. 온실 안에 꽃도 예쁘지만 비바람, 역경 이겨내는 야생화가 더 생명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모두 넓은 들판의 야생화처럼 꿋꿋이 살아가자고요. 화이팅 해주셨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뭐 온실 속에서 자라다 보면 위험에는 적게 혹은 노출되지 않겠지만요. 정말 아름다운 자연 넓은 세상은 야생에서 피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아름다움도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7426님께서요. 부미님, 퇴근길에 만나 오프닝부터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어제 가정의 달 특집 목소리로 배달하는 마음의 편지는 딸 하태와 함께 들었어요. 와, 감동이에요 라고 말해줘서 흐뭇했어요. 무엇보다 진심 가득한 부미님 멘트도 참 좋았답니다. 만나는 사랑입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잘 들어주셨군요. 그런데 정말 이 따님의 이름이 참 특별해서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 따님 하태. 하태 따님께 보내는 우리 7426님의 편지 속에 긴 시간 네, 진통하셨다는, 21시간 진통하셨다는 그 사연 네,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또 만난 우리 따님과 함께 들으셨다니까 어제 우리 특집 방송이 더 따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강재원 팜스 숙행복 한우 떡갈비는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승승장군님, 두릅 소고기전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어서 침이 나오는데요. 네, 범 장기재 떡, 떡 선물 세트는 0808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089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승승장군님께서도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5월 6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도돌쟁이 타레의 연주로 남방돌고래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송암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0: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울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릴 테이프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성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0: 별, 기록으로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송암 스님의 제자로서 현재 영산제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우리는 별이 스스로 반짝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별빛이 반짝이는 건 지구의 공기를 지나며 굴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라디오 스타 속 대사입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혼자서는 빛나지 못해도 누군가를 만나고 서로를 비출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듯 오늘 하루 누군가와 주고받는 작은 빛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은은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병기가 쓴 시에 이수인이 곡을 붙인 별, 소프라노 임선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온갖 바다 생물들이 가득한 아쿠아리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방에 가면 조명 대신 하얗게 주변을 밝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해파리죠. 투명한 몸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밝은 데서는 오히려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주변이 어두워지는 순간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별이 공기를 만나 반짝이고 해파리가 어둠을 만나 빛나듯 이 세상에 스스로 빛을 낼 줄 아는 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실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테너 이문균이 부르는 오세영 씨 박경규 작곡의 별 보내드리고요. 소프라노 강혜명이 부르는 윤초아 씨 김현정 작곡의 사랑한다는 것은 두 곡 보내드립니다.

테너 이문균이 부른 별, 소프라노 강혜명이 부른 사랑한다는 것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송미정 씨, 빛으로 다가온 사랑에서 뽑았습니다. 내 가슴에 별을 품고 살았네. 만나고 헤어지지 않아도 좋을 사랑.

송미정 씨, 김진우 작곡, 빛으로 다가온 사랑,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창희 씨, 서혜선 작곡, 나팔꽃, 경이로운 아침꽃,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은상 씨, 홍남파 작곡, 봄처녀, 테너 신영조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나팔꽃, 경이로운 아침꽃, 테너 신용조가 부른 봄처녀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별은 공기를 만나 빛나고 해파리는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순간을 지나며 비로소 빛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끝에서 당신을 환하게 빛나도록 해주는 그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5일 한국문화유식 코스에 오른 최수연의 사제동행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소리의 경계라는 제목이 붙은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소리꾼 최수연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이고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부수서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박사 또 수원대학교 국악과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여러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주 전국 민요 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무대와 교육 현장을 함께 아우르는 예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번 공연에서 최수연은 화려한 이력을 앞세운 독창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걷는 스승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제목에 붙은 사제동행이라는 말 그대로 이번 무대는 한 사람의 기량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리가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제동행 시리즈로 준비한 두 번째 무대 소리의 경계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경기 소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잠시 벗어나 서도 소리라든지 혹은 가사 등과 같은 다른 전공의 소리를 마주하며 발성, 호흡, 표현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에서 출발한 무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학원을 졸업한 기성 소리꾼부터 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수연의 문화생 16명이 함께 했습니다. 즉 잘 부르는 소리를 넘어서 다른 소리를 이해하고 또 그 경계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공부의 흔적과 기록과도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부분은 살짝 생략하고요. 이날 공연의 두 번째 무대에 오른 비나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을 비는 소리를 뜻하는 비나리인데요. 시작을 열면서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비나리 듣겠습니다. 김민지, 김사랑, 이채은, 김하미, 권채은의 소리이고요. 장구 최수연, 북 신동선, 징 이민영이 함께합니다.

폭을 비는 소리, 비나리. 오늘 FM과학당의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최수연의 사제동행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리꾼 최수연, 문화생들인 김민지, 김사랑, 이채은, 김아미, 권은채의 노래였고요. 장구 연주에는 최수연, 북, 신동선, 징, 이민형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 경기 소리꾼들이 배운 가사를 만나보는 무대입니다. 수양상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사는 정가 계열의 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흥을 곧장 드러내기보다는 말의 결, 호흡의 길이, 그리고 절제된 표현으로 깊이를 만들어내는 노래의 한 장르입니다. 그러면 가사 수양상가 듣겠습니다. 최수연 문화생인 한우주, 조상화, 김민정, 박나리, 손아은, 김지현, 김연주, 윤지은, 김민정, 조하윤이 함께 노래하고요. 대금의 변상엽, 해금 김승태, 피리 이찬우, 장구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네, 최수연의 문화생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한우주, 조상화, 김민정, 박나리, 손아은, 김지연, 김현주, 윤지은, 김민정, 조아윤의 목소리로 가사 수양상가 들었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서도 작가 공명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짐작하시듯 삼국지의 명장 제갈공명의 충과 지략을 노래하는 서도 작가의 한 곡인데요. 오나라 송건이 제갈공명의 도움으로 동남풍을 빌었으나 신출귀몰한 제갈공명을 보며 후한을 없애려 공명을 제거하려 하고 조자룡이 이를 구출하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설들을 엮어나가고 마지막 구절은 상대적으로 느린 수심가조로 끝납니다. 이번 무대도 학생들이 익숙한 경기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다른 소리의 감각을 몸으로 익혀보는 과정에서 출발한 순간이었는데요. 최아리, 그러니까 이번 문화생들 중에 가장 큰 맏언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아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를 졸업하고 현재 최수연 문화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최아리 외 15명의 목소리로 서도 작가, 공명가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지난 4월 5일 한국문화의식 코스에 오른 최수연의 사제동행 그두 번째 시리즈로 소리의 경계라는 제목이 붙은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전 최아리 외 15명의 노래로 서도작과 공명가 들었고요. 장구의 연주에는 이민형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가사도 만나보고 서도작가도 만나봤는데요. 오늘 공연은 경기 소리를 공부하고 있는 문화생들의 무대이죠. 그래서 이 경기 소리의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민요 연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오봉산 타령, 배틀가, 오돌도 이렇게 여섯 곡이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그 가사들을 살펴보면은 자연의 아름다움, 이별과 그리움 등 인생의 감회를 담고 있다거나 또 젊음의 한때와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일상 정서를 담은 노동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민지 외 14명이 함께 부르는 경기민요,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오봉산 타령, 배틀가, 오돌도 듣겠습니다. 대금 변상엽, 해금 김승태, 피리 이찬우, 장구 이민형이 함께합니다.

경기민요 연곡이었습니다. 금강산 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오봉산 타령, 배틀가, 오돌독을 김민지 외 14명의 노래로 만나봤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잡가, 풍등가와 경기민요 잦은 방아타령입니다. 풍등가는 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2작가에는 들지 못한 속가 중에 하나인데요. 또 최수연의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에 자주 오르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잦은 방아타령은 잦은이라는 말 그대로 속도감이 있고 흥이 강한 방아타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명나게 한 판 마무리 지을 때 이보다 더 어울리는 곡이 없을 것 같은데요. 채아리 외 15명의 문화생들이 함께 노래하고요. 대금, 해금, 피리, 장구 연주가 곁들여집니다.

채 굳지 않은 마음만 나면 화석이 두근대기 시작한다. 황동규 시인의 시 빗방울 화석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빗방울 모양이 찍힌 화석을 보며 굳었다고 생각한 마음이 두근대기 시작합니다. 그 약동하는 마음,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5월 6일 수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하림의 노래 그리고 윤주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태초우 전해드리면서 5월 6일 수요일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황동규 시인의 시 빗방울 화석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빗방울 모양의 화석을 보며 삶이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습니다. 우리 삶 속의 여러 마음들도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겠죠. 그 흔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9077님, 만화님이랑 저녁 식사 후 소래 월곶 포구 둘레길 6km 걸음 시작하면서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도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걷기 너무 좋은 시간인데 진짜 아유 참 편안한 시간 저희 크론도 함께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33님, 아유 코감기 걸렸다고, 늦봄인데도 코감기가 걸려서 우울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참 어쩌면 좋아요 진짜. 근데 요즘에 환절기라서 저도 약간 요즘 비염이 다시 막 슬금슬금 찾아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여러모로 다 환절기의 요 기관지 건강 조심, 정말 환절기는 아니죠 지금 사실 봄 한가운데니까 이 봄철에 이 기관지 조심 꼭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황혜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숲으로 듣고 돌아올게요.

네, 황혜정우의 여러분이 함께한 숲으로였습니다. 콩콩이 순이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이라고 또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9315님 이제 예쁜 빨간 장미꽃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장미가 너무 예뻐서 사진에 담아봤어요. 정말 예쁘죠? 라면서 또 예쁜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근데 진짜 맞아요. 이제 장미철이에요. 정말 길가에 장미가 한두 송이씩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약간만 조금만 더 더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 뭐 장미가 가득한 그런 이제 날씨가 되겠죠. 너무너무 저쪽에 장미가 가득한 날씨, 장미 가득한 풍경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67님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몸을 보호해야 감기도 낫는다는 말씀에 보약 한제 짓고 왔네요. 청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감기 걸리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밤이 좀 약간 뭐랄까요 낮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감기 때문에 갔는데 몸을 보호해야 감기도 낫는다는 말씀에 보약 한 제 짓고 왔네요. 청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거 감기 걸리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밤이 좀 약간 뭐랄까요, 낮도 그렇고 밤도 그런데 뭔가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뭔가 살짝 차가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기 조심 꼭 하셔야겠고요. 월화 독장님,

iOS의 노래와 연주로 미몽 듣고 왔습니다. 5784님, 아이쿠 힘들다요. 엄마 병원, 교통 약자 차량 시간 맞춰 예약하고 에어컨 설치하느라 늘어진 집 정리하고 엄마 집 와서 소독하고 약 발라드리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배는 왜 이리 나오는지 웃는 게 아닙니다. 혹시 갱년기 전 단계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진짜 이것저것 돌볼 거 많고 정신 없으시면 사실 나를 돌볼 시간은 없죠. 바빠져도 아무리 바빠도 나를 돌볼 여유가 없으면 뭐 이래저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가능하다면 중간중간에 좀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 마음 편안한 시간 잘 만드시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론도와 함께 또 마음도 잘 챙기시고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제법 오래도록 사용되어서 널리 쓰이는 줄임말 가운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저 말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것 자체도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근자감이라고 또 이 말을 줄이고 나면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도 참 재밌어요. 어떤 일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런 느낌을 자신감이라고 하죠. 스스로 자자에 믿을 신자를 써서 자신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 자신을 믿으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원래 근거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 모든 자신감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감에 대한 근거 갖고 계신가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림의 달빛이 하늘로 듣고 돌아올게요.

네, 그림의 달빛의 하늘로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자신감, 그리고 요즘의 줄임말이죠. 근자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신감이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나름 있는다는 건 다 얼마간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또한 나눴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니까요. 나의 결점, 나의 문제, 나의 잘못을 알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이라는 건 다 어느 정도는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차피 자신감이란 게 얼마간은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냥 나도 그냥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사실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사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어쩌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자신감이란 게 원래 조금씩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자신감을 갖는 것도 훨씬 쉬운 일이겠죠. 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신감 잘 갖는 편이신가요?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또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한 근거는 나를 아끼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면 충분할 거예요. 3033님, 인찬영님, 저는 근자감이라는 거 줄임말 잘 사용 못합니다. 아, 이 줄임말 사용하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아요. 요즘 어린애들이 참 많이 그렇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요즘에 또 말들을 또 둘러보면 느낀 건데 이게 줄임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요즘 10대, 20대들은 줄임말을 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요즘에 3040 세대들이 좀 쓰던 게 좀 줄임말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가 들기도 하고요. 약간 어떤 세대의 특정한 현상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의 말 항상 줄여쓰니까 얼마간은 줄여쓰긴 하긴 할 텐데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뻑카충이란 말 있었던 거? 버스카드 충전 요 정도까지 줄임말을 쓰는 세대는 아마 제 세대가 마지막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래도 줄임말인데도 나름 제법 자리를 잡은 또 그런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참 특별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어느새 1년의 3분의 1이 훌쩍 가버렸네요. 주변은 온통 푸른잎으로 채워져 아름답고 저는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 그론도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분의 1이 갔다고 하니까 또 너무 충격적인데요, 진짜. 아니, 그러면 이제 이거 두 번만 더 하면, 지금까지 이거 두 번만 더 하면 1년이 가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아, 당황스럽네요. 정말 뭘 했다고 또 이렇게 시간이 가는지. 하지만 또 그렇게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마음에 잘 담아두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월 땅의 플라이 전해드릴게요.

네, 1월 땅의 플라이였습니다. 박하사탕님, 청소년 딸아이의 근자감을 많이 봐서 오늘 재미있어요. 듣고 있으니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청소년 시기에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요즘에. 그리고 8555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현민이와 청평에서 상천역까지 트레킹 했어요. 어린이날인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것 같아서 저녁엔 8시까지 배드민턴 쳤어요. 저희 현민이는 매사에 늘 자신감 있다고 하네요. 미술 시간만 빼고요. 아무래도 절 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청소년들의 이 자신감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그 약간 뭐랄까요.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학생 때 막 자신감을 막 갖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많이 애를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청소년들이 또 넘쳐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좋은 일인 거죠, 정말.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초록초록님,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날 집에서 쉬었던 에너지가 충전되네요. 오랜만에 나러드림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 또 전해드려야죠. 송소희의 나러드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송소희의 나러드림 전해드렸어요. 2450님 안녕하세요. 신님 노래가 너무 좋아요. 뭔가 알프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느끼는 느낌. 근자감,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전 없어서 고민이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이게 약간 이 자신감이 일단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설령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자신감은 조금씩은 원래 다 근거가 없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7416님 인천 시인님 퇴근 후 빨래 돌리고 밀린 주방일 하느라 귀로만 듣고 출첵이 늦었어요.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티도 안 나요. 퇴근길에 카네이션 바구니와 데이지를 봤습니다. 어버이날엔 멀리 사는 엄마 뵈러 가서 만남밥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가 요즘 통 입맛이 없다고 해서 뭘 해드릴까 메뉴 짜고 있어요. 오늘도 그론도 질청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딸도 근자감 있어요. 근자감 1. 며칠 전 자기 머리를 셀프 커트 하더군요. 나름 잘 어울렸어요. 근자감 2. 기악에서 작곡으로 전공 바꾸고 첫 작곡을 했다는데 자기가 부를지 보컬을 따로 섭외할지 고민이라더군요. 제 마음속으로만 보컬은 맡겨! 라고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뭐 어머니 모시러 이제 그 어머니 이제 효도해드리러 맛있는 음식 차리러 또 가신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고 또 이제 따님하고도 또 알콩달콩한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근자감이라기엔 나름 잘 어울렸으면 잘한 거고 약간 근자감 이도 기악에서 작곡으로 전공 바꾸고 뭐 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내 딸은 악기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라고 지금 자랑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약간 겸손한 척 말씀하시지만 완전 우리 잘난 딸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855님도 그림 한 장 보내주셨는데요. 작가님 저희 현민이가 오일 파스텔로 그린 야자

수예요.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라고 또 그림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현민이가 매사에 늘 자신감이 있는데 미술 시간만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림 받아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쁜데요. 이게 이렇구나. 이게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우리 자식이 잘한다는 거를 자랑하고 다니시니까 요즘 세대의 청소년들이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네요. 아,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유, 자랑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습니다. 뭐 근거가 있느니 없느냐는 말들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또한 아주 고마운 나의 자신감의 근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마침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니까 내 자신감의 근거인 근원인 부모님들 꼭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이것과 서재를 가졌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셈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것 바로 정원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고 1인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려 대상을 찾게 됐고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는 예부터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됐습니다. 나라마다 집집마다 특색 있는 정원들이 있고 조선시대 선비들도 아름답게 꾸민 정원에서 학문에 집중하거나 풍류를 즐겼죠. 오늘은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인 소세원과 관련된 음악 준비했습니다. 소세원은 조선시대의 선비 양산보가 속세를 떠나 전라남도 담양에 은거하면서 만든 정원입니다. 인공적인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보길도 부용원 영양서식지와 함께 3대 전통 민간 정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름엔 깨끗하고 시원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양산보는 자신의 호도 소쇠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황병기 작곡 소세원의 4개 중 여름, 지혜리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반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황병기 작곡 소세원의 사계 중 여름, 지혜리의 가야금과 김웅식의 장구반주로 들었습니다. 소세원의 사계는 황병기 명인이 광주시와 광주 북구, 전라남도 담양군에 헌정한 곡으로 소세원에 펼쳐진 사계절의 정취를 청아한 가야금 산조로 표현한 음악입니다. 소세원은 내원이 1,400여 평, 외원까지 합치면 수만 평에 이릅니다. 양산부가 1530년대에 만들기 시작해서 그의 자식과 손자 때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정유재란 때 건물이 불타기도 했는데요. 후손들이 다시 복원해서 15대에 걸쳐 잘 가꾸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뭐 이 담양 찾아가시는 분들도 꼭 많이들 찾아가는 그런 코스이기도 하죠. 저도 담양 한번 갔을 때 소세원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아, 근데 이 외원까지 합치면 수만 평이라는데 제가 그 수만 평을 모두 다 둘러보지는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나중에 갈 때는 또 한번 다 한번 둘러보는 시간 기회가 된다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또 대금산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종기류 대금산조 중 중무리를 박환영의 대금 그리고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헌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 연주로 박종기류 대금산조 중 중몰이 감상하셨습니다. 월화독장님, 근자가만이 작은 애 어릴 때 머리 깎아준다고 미용기구 사서 아들 뒷머리에 고속도로 쭉 내주던 와이프 생각이 나네요. 세 살이던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세 살 애기라서 좀 다행인 일이었나 일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자라게 되면 또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근데 뭐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뭐 원래 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0491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K365 유산균은 9193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 선물 배송 2주에서 4주가량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쁘다고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책 선물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슬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은 뭐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주로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에겐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뭐 부모님의 사랑, 가까운 사람들의 사랑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작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궁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적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쌓을 적, 읽을 독 써서 적독. 사전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책을 읽지 않고 쌓아두기만 함. 그거 제 얘기예요. 손 드는 분들 많으시죠? 우선 저부터 손 들었습니다. 단어까지 있는 걸 보면 많이들 그러나 봐요. 언젠가 읽겠다고 샀지만 그 언젠가는 자꾸 밀려나죠. 어디 책뿐이겠어요. 보다가 나중에 마저 봐야지 잠시 멈춰놓은 영화들. 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떠올린 얼굴들. 가보고 싶어서 캡처만 해둔 장소들도 많을 텐데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미루고만 사는 건 아닐까요? 쌓아두는 기쁨보다 꺼내어 누리는 기쁨으로 이 봄 보내시기 바라면서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오늘 첫 곡으로 들었는데요. 두 손 모아 기도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순수함을 기억해 주게 하는 첫 곡 좋아요 느낌님. 0413님 회사 야유회 가서 이 노래 부르고 상품 받은 기억이 나요. 야유회 가서 발라드 불러서 상 받기 쉽지 않은데 노래 엄청 잘하시는 모양이다. 그렇죠? 자, 읽고 싶어. 언젠간 읽고 말 거야. 예, 이런 욕심에 책을 사놓기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걸 적독이라고 한다네요. 하하, 적독? 이게 책 서자 써서.

적서라고 할 법한데 그리 말하지 않고 적독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그냥 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책 자체만 쌓아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읽고 싶은 마음, 이 의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쌓아둔다는 의미로 적독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그럴싸하죠? 예. 아무튼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책장에 방치된 책들 중에서 이번 주에 뭐라도 하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소금빵님, 적독 접니다. 책을 쌓아놓기 좋아해요. 제목은 다 읽어봤어요. 아우, 제목 읽었으면 거의 다 읽은 거죠. 그리고 아니다, 다는 아니고 제목 읽으면 반 읽은 거고 딱 펴서 목차 한번 훑으면 거의 다 읽은 거고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네. 푸들푸들님, 적금은 안 하고 적독하는 저를 반성하게 되는 밤이네요. 오, 누가 보면 책 사느라고 돈 못 모은 자 그러신 거예요? 어, 그렇다면 뭐 누구보다도 부자십니다. 클로버님, 드디어 채식주의자 읽었어요. 아니, 책을 읽었다는 게 웃을 일은 아닌데 뭐 유명한 책 뭐 언제든 죽기 전에 읽으면 읽는 거죠. 근데 이 뭔가 채식주의자처럼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책은 그때 확 읽기 쉬운데 잘 참으셨네요. 어, 대단하시다. 그게 만족하셨나요? 예. 아, 책 모으는 적독은 사실 적금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금은 목돈 딱 생기는데 목책 생겼다고 먼지만 쌓이고 냄새나고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화이트의 노래입니다. 네모의 꿈.

화이트의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9414님, 적독이 씁쓸한 이유. 노안이 오고부터 책을 멀리하고 있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돋보기는 어떻게 마련을 하셨을까요? 예. 근데 돋보기를 저도 책 볼 때 쓰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눈이 쉬 피로해지더라고요. 내 눈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오래 못 봐요. 근데 좋은 점도 있죠. 오래 안 봐도 되는 거. 예, 너무 좋은 핑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눈이 피로해지면 잠도 잘 옵니다.

읽어주는 책으로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독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시나 봐요. 아, 그러게요. 예. 읽어주는 책. 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로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책 읽는 거 뭐, DJ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을 읽는 거에 그렇게 되게 서툰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잠을 부르는 콘텐츠로다가 뭐 잠들어도 될까요? 이런 제목 달고서 딱 책 읽어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노래 올리기도 힘든데 이걸 내가 얼마나 하겠나 싶어가지고 예, 그것도 쌓아놨어요. 적템 아이템들 예, 실행은 안 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금빛 노을님, 쌓아놓은 게 어디 책뿐일까요? 쌓아놓은 그리움 꺼내 추억하며 오늘도 이은밤 함께할게요. 오늘 일 마치자마자 책상 정리도 안 하고 오프닝 멘트 들으려고 급출석했어요. 감사합니다. 금빛 노을님. 우리 최근에 우리 이음 가족 되셨는데 예, 하루라도 이제 안 보이면 제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2553님 오늘 하림님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림님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오늘도 봄님. 하림님 오늘은 잘 도착하셨죠? 이게 뭐야? 얼마 전 모 방송에 지각하신 탓에 초대석인데 20분 정도 나오셔서 라이브 거의 못 들었는데 이음밤에서 더 많이 들려주세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거기서 못한 거 저희가 오늘 꽉 채워가지고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일찍 오셔가지고 리허설도 예, 다 마치고 아주 여유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302 예, 그리고 덩덕흥 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하림 웰컴 이행시도 필요하고요. 하림씨에게 전하는 환영인사 또 각종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맞습니다. 하림씨 오늘 오랜만에 출연하시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예, 빠질 수 없는 근사한 라이브도 기대해 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한 곡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노래 한 곡 듣고 하림씨 만나죠. 유리상자입니다.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 유리상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유튜브 채팅창에다 오늘 오랜만에 덩덕궁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리 방송에서는 고지를 안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덩덕궁 우리 덕궁이들 좀 만나봅시다. 오늘 1등은 핑크공주님이십니다. 핑크공주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그 뒤로 오키오키, 너의 나라, 러블리수, 겨울바다, 옥토끼, 김은설, 은밤이, 클로버 지화자, 갓난이, 소금빵, 콩콩이순이, 선미, 은찌, 퐁당,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푸들푸들, 후리지아, 금빛 노을, 토파즈, 부지런한 배짱이 서쪽들 해바라기 세스펜서 모란 토닥토닥 박하사탕 오늘도 봄 종이배 예, 봉봉 박은영님 등등 아이고 이제서야 막 올려주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그 뒤로 또 불러드릴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선물 안내 로고송 들려드리고 바로 하림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다채로운 음악 활동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가수 하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그래요. 우리 네. 하림 씨 언제 저번에 24년 7월 이었었던 것 같아요.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그러면 2년 가까이 된 거예요.
1: 야, 시간이 참 빠르죠.
0: 네. 진짜 우리 여기서 와서 막 그
1: 그러니까 기억이 딱 나는데
0: 저도 깜짝 놀랐네 지금 보면서.
1: 네.
0: 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요즘에 1년에 2년씩 가요.
1: 무슨 말이에요?
0: 1년에 1년만 가야 되잖아요.
1: 아, 1년에 2년씩 1년에 간다고. 2년씩 빨리 간다고.
0: 네.
1: 아, 그렇죠.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제가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을 합니다. 예.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림책이랑
0: 네.
1: 노래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불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그 노래 부르고 막 이제 왕성하게

0: 말을 하기 시작할
1: 맞아요.
0: 때 맞아요. 이제 그거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하려고 지금 이제
1: 항상 저희가 시작점이 되는군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1: 그렇구나.
0: 네, 오늘도 새로 전한 소식 좀 있긴 합니다.
1: 우와 신난다.
0: 네, 그렇게 되네요.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네.
1: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그냥 그래도 2년만인데 한번 여기 카메라 보면서 눈만 쳐봐.
0: 아 이거 보이는 그거구나.
1: 네.
0: 안녕하세요. 아, 또 오랜만입니다. 제 많이 늙었나요? 2년 사이에 좀 탔죠. 요즘에 좀 아침에 열심히 뛰느라고 네, 좀 많이 탔습니다. 공연도 다니면서 새까매졌죠. 건강합니다.
1: 네.
0: 건강하시죠? 네.
1: 여러분의 안부도 여쭤주신 하림 씨입니다. 네. 오늘 그 오프닝 이후에 들은 노래가 세 곡이 혹시 밖에서 뭐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0: 수다 떠느라고.
1: 아, 그렇죠. 네, 바쁘시더라고요.
0: 네.
1: 마법의 성.
0: 아 맞다.
1: 네모의 꿈.
0: 네 맞아요.
1: 산골소년의 사랑이야. 맞아. 이렇게 세 곡
0: 기억나네.
1: 들었는데 이게 들으니까 알겠죠.
0: 네.
1: PD님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세 곡의 공통점이 제가 하림 씨의 음악을 떠올리면
0: 네.
1: 연상이 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0: 왜요?
1: 꿈을 꾸고 있어. 다.
0: 지금 지어내신 거 아니죠?
1: 아니에요. 진짜요.
0: 네.
1: 네모의 꿈, 마법의 성 다 약간 이렇게 그 늙지 않는 노래들이잖아요. 음악이 항상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있고
0: 네.
1: 예, 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네. 소년의 이미지예요. 하림 씨의 음악.
0: 일단 저는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고 산골보다는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1: 그렇고 마법 같은 거 안 믿습니까?
0: 마법 저 싫어합니다.
1: 아, 예.
0: 예, 저 과학 좋아합니다. 완전 과학인이에요. 저. 심지어 음악도 과학으로 믿어요. 저는.
1: PD님 선곡에 앞으로 신경 좀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0: 자, 아니, 이제 PD님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1: 네.
0: 저의 낭만을 지켜주고 싶은.
1: 낭만 그러니까 낭만은 맞잖아요.
0: 그 우리 와이프가 한 얘기 같은데 오빠 낭만 어디 갔냐고.
1: 어머.
0: 다 그렇죠.
1: 아니 하림 씨 그 네. 이게 이제 생활 음악인으로서 과학
0: 생활 음악
1: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0: 생활 음악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1: 그렇긴 그렇다.
0: 사실 예, 음악이 되게 대단한 것이라고 느꼈던 어린 시절 그 시절이 이제 지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아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거고
1: 네.
0: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앞에서 그냥 노래할 뿐이구나 요 생각으로 그냥 뭐 너무 스님 같이 얘기하네 갑자기.
1: 아니 뭐
0: 그렇지 않아요?
1: 아주 안 어울리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예, 좀 특별함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1: 맞아.
0: 예.
1: 그 꿈을 꾼다는 의미에 나는 약간 도인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막 남들 안 하는 거 막 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0: 그거는 이제 음악가 혹은 예술가로서
1: 예.
0: 예, 그런 성격이고 그게 제 일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 네, 네. 하림 씨와 함께할 시간 웰컴 이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0: 네.
1: 덩덕궁 무료고 하림 이제 림이 좀
0: 림 어려운데
1: 그냥 이거 두음법칙 해도 되잖아요.
0: 임으로
1: 임이나 뭐 님이나 림
0: 그럼 재미없는데
1: 재미없고 네. 참 까칠하네. 안 된대요 여러분.
0: 아니야 해보시고,
1: 네, 해보시고
0: 그래도 안 되면 임 정도가 임 정도는 하죠. 님은 좀 너무
1: 아 좋아요. 님은 그렇고 임
0: 네.
1: 아, 그리고 적으실 때 임이라고 안 적고 그냥 님이라고 써서 우기시면 돼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뭐. 네. 그래요.
0: 네.
1: 2630님 하림님 저녁은 드시고 오셨어요?
0: 저녁 옛날에 했죠. 2000년에 저녁 했고
1: 몇 년 군번이야? 98년 95, 군번?
0: 네, 97 군번이요.
1: 97 군번인데 왜 2000년에 결?
0: 공군이었어요. 공군. 3년 했어요. 36개월. 그때 길었어요. 30개월.
1: 비행기 많이 타봤어요?
0: 안 탔죠. 저는 비행기 봤죠. 그 밑에서 뜨는 거를.
1: 무슨 네. 공군이 비행기도 한 번도 안 타봐요?
0: 공군 군악대.
1: 아하, 공군 군악대.
0: 네.
1: 그래도 해군 군악대는 배 많이 타더만.
0: 해군은 타죠.
1: 공군은 비행기 타서 공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0: 비행기에서 시끄러운데 무슨 공연을 합니까? 얼마나 수송기가 시끄러운데.
1: 아 그렇구나.
0: 네, 수송기 엄청 와 이렇게 다.
1: 이야 네. 너무한다 그래도 공군인데 3년을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다고요?
0: 비행기 공군 안 탑니다.
1: 아 실망이네
0: 안 타요. 아이고 어디 저기 큰일 난 소리. 예. 네.
1: 아니 그 어렸을 때 배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그. 뭐 동요 중에
0: 네.
1: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다가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는 공군 대장이 될 거야 이런 노래 있는데 뭘 모르고 만들었구만.
0: 일제시대 노래인가요? 모르겠는데 이거 6.25 시대인가요?
1: 79년도.
0: 네. 아 그렇군요. 79년도. 네. 하여튼 저녁 안 먹었습니다.
1: 아, 안 드셨군요. 네. 아유 저녁이 여기까지
0: 죄송합니다.

0: 아 이거 너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1: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이분은 확실히 드셨겠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림님의 위로라는 노래 덕분에 잘 이겨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이분도 항상 네.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대요. 기분 네. 좋으시죠 이럴 때.
0: 너무 좋죠. 네.
1: 그래요. 그 좋은 기분으로 한 네. 시간 정도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0: 그렇군요.
1: 아니 이렇게 바빠요.
0: 아 제가 일을 좀 안 가리는 편이라가지고. 비싸게 굴어야 되는데 비싸게 안 굴어가지고
1: 하림 씨가 거절하는 건 진짜 너무 하기 싫었던 일이었겠군요.
0: 뭐 너무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예. 예, 아니면은 일정이 안 되거나 그러면 거의 못하는데 웬만하면 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웬만해가지고 오늘 출연도 네. 해주셨고
0: 아니요 여기는 고향 같은 곳이죠.
1: 아, 그렇군요. 예. 아, 아.
0: 직업에 아주 가깝죠 방송 출연, 라디오 출연은.
1: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네. 그 작사가 박창학 송구 프로젝트.
0: 아 이거는 이제 첫 곡 들을 건데
1: 네.
0: 제가 음반을 잘 안 내잖아요. 근데 그래도 간간이 뭐 이렇게 음원 같은 거 많이 가끔 나오는데
1: 네.
0: 이거는 이제 박창학 그 작사가님이 저한테 목소리를 좀 빌려달라.
1: 네.
0: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죠. 달리기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고요. 저 외에도 노영심 누님, 이효리 씨, 나이경, 보사노바 하는
1: 예.
0: 네, 그렇게도 참여했고 계속 한 곡씩 발표하더라고요. 녹음은
1: 예.
0: 다 해놨는데
1: 예, 예. 네,
0: 그래서 저는 달리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창학 씨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0: 작사가시잖아요.
1: 네네. 선생님이셨다는 얘기죠.
0: 네, 예전에 선생님이셨는데 예. 윤상 형님의 곡을 많이 쓰셨죠.
1: 많이 쓰셨죠.
0: 또 뭐 변진석 예, 예. 등등. 형님 안 쓰셨 그쪽까지는 안
1: 저희는 예. 예 제가 가사를 쓰다 보니까
0: 아, 그렇구나.
1: 다른 분들하고 잘 작업을 많이 못 그게 좀 아쉬워요.
0: 경쟁 상대 죄송합니다.
1: 내적인 예. 그분들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적인
0: 아무튼
1: 예.
0: 박창학 그 작사가의 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죠.
1: 저도 엄청 좋아했어요.
0: 예. 예. 되게 시적이고 되게 예. 뭔가 감성이
1: 네.
0: 그래서 그 좋은 노래를 많은 가수들이 지금 새로 불러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1: 특히 윤상 씨하고 콤비가 참
0: 네.
1: 대단했죠.
0: 네,
1: 이거 그쵸. 달리기도 윤상 씨하고 같이 하신 거구나.
0: 맞아요. 근데 이 노래는 이제 SES가 불러가지고
1: 네.
0: 원래 되게 슬픈 노래였다는데 원래 가사는 좀 힘든 노래래요.
1: 그래요?
0: 예. 네.
1: 아 너무 힘드니까 힘든가요로 시작하는 거고.
0: 예, 네, 힘든 노래라는데 그거를 SES가 불렀는데 노래가 밝아진 거죠. 힘내가 된 거죠.
1: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수능.
0: 예
1: 네,
0: 맞아요.
1: 뭐 또 안 좋은 일 있고 이러면 항상 라디오에도 많이 위로송으로.
0: 그렇죠. 옥상 달빛이 좀 부른 버전도 굉장히 따뜻하고.
1: 아 맞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버전들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게 SES 버전도 있고 옥상 달빛 버전도 있고.
0: 네. 오리지널
1: 윤상 버전.
0: 버전도 그것도 꽤 유명하죠.
1: 네 개나 있네.
0: 예.
1: 네. 근데 그것들과 비교해서 내 버전은 이런 경쟁력이 있다. 뭐 하나 해주셔야죠.
0: 네. 글쎄요. 저는 다시 원곡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1: 아하.
0: 좀 슬퍼집니다. 진짜로. 진짜 갈금이 하나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하네. 네.
0: 어떤 힘든가요? 힘내 이건데 네. 힘든가요?
1: 그래
0: 힘들지.
1: 그래 보여요.
0: 아, 그러니까. 네. 조금 그런 느낌인데.
1: 너무 네. 궁금하다.
0: 네.
1: 지난 4월에 발표가 된 거군요.
0: 네.
1: 자 달리기 우리 하림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달리기 하림 씨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댓글이 왜 이렇게 웃겨요, 이 동네.
0: 소개 좀 해볼까요?
2: 투디냥님께서 SES 노래는 한 2등쯤 한 것 같았는데 하림님은 15등쯤 한 것 같다고. 슬픔. 아, 뭐, 약간 우리 음악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약간 슬로우 조깅.
0: 맞아요.
2: 예. 50대 이상.
0: 트렌디하네.
2: 슬로우 조깅.
0: 너무 막 뛰는 것보다 천천히 뛰는 게 건강에 좋대요.
2: 그 좋대요, 슬로우 조깅이. 네. 네, 40분만 뛰면 된대요.
0: 맞아요. 네. 그리고 푸들푸들님은요, 네. 아, 노래가 티처럼 들려요. 힘들더라도 어쩌겠어요. 시작했으니 끝까지 달리세요. 하시는 것 같아요.
2: 어, 이게 티가 나나? 난 티 맞는데.
0: 아, 티예요?
2: 네. 어, 네. 근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티라 그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2: 원래 부부는 서로 다 티예요.
0: 아니, 내가 뭐 마법에 성했더니 자기는 과학 좋아하고 네모의 꿈이라니까 진짜 아. 동그랗고.
2: 아, 그 티예요?
0: 티죠.
2: 아, 그렇구나.
0: 아, 그렇군요. 맞아요. 제가 꿈을 꿔요. 이렇게 하고서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애둘러 얘기해야지 애프고.
2: 티 맞네. 맞아요. 맞대요. 하여튼 우리 아내가 저 오빠 티라고 해서 내가 야, 앞으로 정확한 거야. 나 그랬지. 티가 아니라 그건 정확한 거야.
0: 뭔가
2: 오빠.
0: 헷갈리거나 애매한 거 있을 때 아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2: 들을게요.
0: 들으세요.
2: 알겠습니다.
0: 들으세요. 네, 네. 나다님. 예. 네.
2: 하림님 달리기는 참가의 의의를 두는 달리기다.
0: 트렌디하네.
2: 아니, 1등하고 이게 아니라 약간 네. 마라톤인가 봐요. 이렇게 무슨 뭐 저기. 예, 또 뭐 있나요?
0: 요즘 그 어린이 운동회 때 그 뭔가 그 아이들 우리 아이들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다 무승부를 아~ 해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대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2: 그거 되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0: 슬프죠, 슬프해. 예. 토마통님께서는
2: 예, 하림님이 부르니 깔끔한 오이 물김치 먹는 느낌.
0: 아,
2: 오이 물김치 맛있겠다.
0: 오, 맛있겠다.
2: 오이지인가? 약간 곧 오이지의 계절인가요? 여름이 되면?
0: 그런, 예, 그렇죠.
2: 좋아합니다.
0: 예, 예. 예. 네. 아니, 그 제가 하림 씨 음악 이 버전 들으면서 윤상 씨 버전도 그렇고 SES 옥상 달빛 다 좋지만 이게 뭔가 네. 상큼함, 흥겨움 이런 것들 그 에너지에
2: 없죠.
0: 우리가 같이 밀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이 좀 뛰어야 될 것 같은
2: 아하.
0: 하림 씨 노래 들으니까 비로소 네. 가사가 아 이게 이렇게 슬픈 아. 힘든 가사였구나라는 게 들려요.
2: 아무래도 그 작사

0: 작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서 가사 뉘앙스에 신경을 좀 많이 쓰면서 녹음했어요. 뭐 아. 힘든가요인지 아니면 힘든가요인지 뭐 이렇게 예. 지겨운가요 아. 아니면 지겨운가요 뭐 이건지 이렇게
1: 아, 그 억양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0: 네네.
1: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박창학님께서는 그 되게 히트했던 그 달리기 버전들에 좀 네.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
0: 뭐 글쎄요. 그를 각자 또 매력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매력이 다르니까 다 좋겠죠. 근데 저는 예. 녹음할 때 할 수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할 수 없죠를 하든지 아니면 예. 할 수 없죠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1, 2, 3번 뭐가 좋아요? 그러면 할 수 없죠로 가자. 그러면 어. 이제 할 수 없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1: 네네. 아, 이렇게 작사가가 프로듀싱을 하면 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0: 뭐 예. 그런 식으로 논의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서 저도 뭐 여러분들의 댓글에 동의합니다. 예, 약간 네. 티 같다.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1: 자, 오늘 아까 여기 와서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래요? 어떤 얘기일까요?
0: 일단은 그
1: 여우락?
0: 네, 여우락 페스티벌, 국악 페스티벌이잖아요. 군입장에서 네. 하는. 거기에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1: 아하, 축하합니다.
0: 네, 네.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922이라고 하는 여기 방송국에서 아마 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1: 네.
0: 네, 네. 그래서 국악 방송에 나온 스타죠, 사실. 그리고 네. 아주 음악을 잘하는 3인조, 예, 3인조 팀인데 함께 먼 아리랑 파트 2, 다은 소리, 그은 소리. 그은 소리, 다은 소리인가요?
1: 다은 시선, 그은 시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집필 중이라서 다은 시선, 그은 시선이라는 예, 제목.
1: 뭔 소리야?
0: 제목에 스토리가 있는 예, 아니,
1: 소리로 할까 시선으로 할까 혹시
0: 그러니까
1: 맞았나 보다.
0: 맞아요. 아우, 네, 네. 아우 얼굴 빨개진다. 예.
1: 네. 얼굴 탄 게 아닌데?
0: 아니.
1: 이거 그건데.
0: 아, 이거 정말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네. 다은 시선, 그은 시선. 네. 그은 시선, 다은 시선인가? 헷갈리네요. 그은 시선, 다은 시선이네요.
1: 그래요?
0: 예. 네, 네.
1: 아시네요?
0: 맞아요.
1: 원고에는 다은 시선, 그은 시선이라고 돼 있는데.
0: 그건가 봐요, 그러면.
1: 일단 받고
0: 아니
1: 나서
0: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집필 중이에요. 이거를 지금 스토리를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 아,
0: 예, 왜 이렇게
1: 예. 아니 어디 이렇게 아직 공표된 게 아니에요?
0: 공표됐을 거예요.
1: 예?
0: 공표됐어요. 됐어요. 예. 됐는데
1: 예, 그 다은 시선 그은 시선이 맞대요.
0: 네, 다은 시선 그은 시선입니다. 예, 예. 제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그냥 콘서트가 아니라 1차 세계 대전 때
1: 네.
0: 그 고려인이 러시아 군인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독일에다가 아리랑 한 곡을 딱 남긴 게 있어요. 녹음이 됐어요. 아리랑. 옛날 아리랑이 100년 전에. 제가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듣고 나서 먼 아리랑을 2018년에 만들어서 국립극장에서 한번 올렸습니다. 무대에.
1: 네.
0: 그때도 여우락 페스티벌이었어요.
1: 예.
0: 근데 다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걸 두 번째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 군인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제 네. 노래와 구이임의 노래로 엮어가지고 스토리도 텔링, 스토리도 쓰고 그래서 막 가사도 서로 섞고 이래가지고 뭐 음악 극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공연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지금 그 계속 지금 대본 아닌 대본을 쓰고 있죠. 일단 예. 장면을 다 묘사를 해야 되니까
1: 대본이 완성이 되고 일단 제목부터 확실히
0: 다은 시선
1: 숙지가 되면
0: 좋겠다. 다은 시선 그은 시선 뭐 뭐가 먼저가 됐는 뭐 예, 네, 그렇죠.
1: 멋이 중요한데 단단하는 게
0: 원래 그은 걸로 시작하는데 다음 걸로 바뀌었네.
1: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노래를 하나 불러주시면.
0: 라이브로. 예, 예. 네, 제가 그 중간의 장면, 이 사실 중간에 그 군인이 이제 전장을 이제 해치고 나와서 어느 뜨거운 때약볕이 내리치는 그 불에 타버린 벌판을 네. 걸어가죠.
1: 예.
0: 거기에 이제 봄이 와서 이제 싹이 틉니다. 파릇파릇. 거기서 이제 주인 없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아이고.
0: 근데 이 노래를 실제로 제가 그런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썼어요.
1: 네.
0: 당시에.
1: 예,
0: 그래서 그 노래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오늘 여기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진 오늘 여기서 또 처음 공개해 주시는 노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 여기 와서 연습하는 건 아니겠지?
0: 진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연습은 연습까지는 아니고
1: 실전 같은

0: 좀 눈 한번 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접어야겠죠. 네.
1: 베타 테스트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네. 네, 약간 그
0: 네, 실전 소리 나네요. 제가 한번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 네. 머나리랑이 들어간 노래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분위기 너무 좋다. 그냥 거기서 예 잠깐 방송하셔도 되죠. 오 곡이 너무 아 네.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그 불타버린 전쟁터에서도 네. 봄은 오고.
1: 어 맞아요.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0: 지금 새싹이 돋긴 하지만 되게 활기찬 봄은 아니고.
1: 네 맞아요. 그 네. 햇살이 딱 쬐니까 불타버린 이제 땅에 초록색 풀이 돋아나는데 그 하얀 햇살에 내 병든 몸이 아. 드러나면서 아이고. 고향으로 가는 스스로 부끄러워지면서 뭐 그런 장면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상하면서 예. 그 노래를 썼는데 이제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쓰면서 이제 아 이런 장면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넣어서 예. 예. 연극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병사의 일기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계속
0: 아 그 병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빙이 되어서
1: 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일기를 막 쓰고 뭐 네.
0: 헤어스타일은 충분히 병사 같습니다.
1: 약간 그 시대 병사 같죠. 예. 빡빡 깎아가지고 당시에 그 고려인 포로가 그 사실 아리랑 한 곡만 남기고 사라졌는데 예. 기록이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0: 네. 예. 아니 그 여기는 고향이 아니라오. 뭐 네. 그렇지 않.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전쟁터에 오고 싶어서 온 군인은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1: 없죠.
0: 그놈들은 다 위에서 지들끼리 저러고 있을 테고.
1: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전쟁이 많잖아요.
0: 예.
1: 그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한의 병사가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예.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예.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0: 아.
1: 예. 그런 내용을 보고 아, 머나리랑 두 번째 이야기를 꼭 한번 지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0: 아, 참. 네. 고맙네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남겨 주신다는 게.
1: 아이고. 너무 좋은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예, 저 네. 궁금증이 있는데 궁금증이 네. 하나 있는데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 이게 네. 주인 없는 이 군인을 수식하는 거예요? 노래를 수식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군인
1: 아직 안 정했어요.

0: 없는 군인인데 이게 사실 지금 계속 뭔가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네. 스토리가 이제 군인이 살리고 죽이고 제가 하잖아요. 예, 어디서 예, 죽었는지 아직 몰라요.
1: 아 그렇구나. 예. 아니 이게 주인이 이제 군인 자체가 이제
0: 주인이 없죠 사실은 이제
1: 전쟁이 끝났으니 주인이 예. 없는 군인이란 말도 되고 예. 그냥 이 군인의 주인 없는 노래라는 말도 되잖아요.
0: 반영하도록 제가 한번 반영하면 제가 언급할게요. 우리, 예, 우리 이세준님이 한번 요거 아이디어 주셨다고.
1: 아이고 예. 영광입니다. 예. 야 이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런 예. 노래 또 있어요?
0: 다음에 한 곡 더 해드리려고.
1: 뭐요 뭐.
0: 이제 밀밭의 약속이라는 노래인데요.
1: 예.
0: 이거는 이제 그 푸른 밀밭을 보다가
1: 예.
0: 그 되게 풍요롭잖아요.
1: 네.
0: 떠나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사랑을 약속하면서 나무에 이제 머리끈을 하나 메어놓은 그런 장면이에요.
1: 아이고,
0: 그걸 떠올리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죽어가는 것 같아요, 병사가. 그러면서 환상을 계속 보는 거죠. 밀밭을. 예, 모래바람이 밀밭에 부는 바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벽돌집을 지어주겠다고 그 벽돌이 많잖아요. 부서진 벽돌이.
1: 네.
0: 그걸로 집을 짓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근데 아마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얘기지만
1: 네.
0: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밀밭의 약속이라는 노래를 이제 여기다 넣었습니다.
1: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놓치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진짜 초집중하게 되는 노래들이에요. 자, 두 번째 네. 라이브는 밀밭의 약속입니다.
0: 불러보겠습니다. 예.

0: 너무 좋다. 예, 이제 이 자리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라이브 밀밭의 약속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삭줍기가 떠오른다, 뭐 호밀밭의 파수꾼이 떠오른다, 글래디에이터가 떠오른다 하시는데,
1: 네.
0: 아, 이 노래는 주제가 그거네. 내가 약속하지 않았어.
1: 네, 그렇죠.
0: 이거는 제가 듣기에는
1: 어떤 것 같아요?
0: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0: 약속을 꼭 지켜줄 테니까 기다리시오란 네. 말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약속했잖아 돌아가야지.
1: 영화적 상상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형님.
0: 또 꿈보다 해몽입니다.
1: 아니 이건 아닌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
0: 예. 아, 너무 슬퍼요. 내가 그래요? 약속하지 않았어.
1: 다행입니다. 이런 반응인 거 보니까 계속 집필해도 될 것 같아요.
0: 집필하세요. 제목만 숙지를 잘하시고.
1: 네, 알겠어요. 다은시선 군인시선 군인시선 다은시선. 네.
0: 자 앞서 그 주인 없는 군인의 노래하고 밀밭의 약속 그 감상평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네. 먼저 하나 할게요. 옥토끼님 목소리가 감수성이 색달라요. 따뜻해요.
1: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게 좋아요.
0: 네.
1: 네. 제가 읽어볼까요?
0: 네.
1: 나무님 흑백 감성 유유. 좋아요. 흑백 감성.
0: 박하사탕님 하림님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연대를 이끄는 분 같아요.
1: 네.
0: 멋있다.
1: 박은영님은 대한민국의 하림님 같은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서 자랑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극찬을.
0: 문회장님 하림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네요. 멋진 철학이 있으시네요.
1: 아유 감사해요. 네. 하여튼 공연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나리랑.
0: 그러네. 예,
1: 한 번밖에 안 하니까 1회밖에 안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그, 잘 되면 뭐 또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 다고 생각해서 뭐 우리끼리는 할 수 있겠죠. 작게는.
0: 아니 근데 뭔가 이게 딱 포인트가 잡혀가지고 터지면 명작이 되어서
1: 그래요?
0: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곡이 될 것도 같고.
1: 제가 또 그런 운빨은 좀 없는 편이에요.
0: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이
1: 아니야. 다 그냥 보통 한 번 더 인생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다. 그건 한 요령 많겠어요.
0: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1: 속단하지 마요?
0: 속단하지 마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오렌지님 하림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는 왜 자꾸 웃음이 나올까요? 보면 네. 기분이 좋아지죠. 네.
1: 제가 좀 웃길려 유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0: 아니 오늘도 은근 웃겼어요. 네. 네. 네. 되게 재밌었어요.
1: 형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0: 그게 잘 네. 맞네.
1: 서로. 네.
0: 아니 가만 있어봐. 시간이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1부 끝곡인데
1: 네.
0: 예. 1부 끝곡 모서리에 서면
1: 이 노래는 이제 우리 저희 절친한 동료 중에 두 번째 달에 김현보님이
0: 얼마 전에 다녀가셨어요.
1: 그랬다면서요. 네,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본인이 정말 와 어떻게 스스로 그걸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가서 찍어오고 했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0: 네.
1: 그래서 노래를 하나 해달라 그래서 모서리에 서면이라는 노래를 제가 불러줬습니다.
0: 그래요. 이 노래를 1부 끝곡으로 음원으로 듣고 2부에 이어갈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정말 재주꾼, 만능 재주꾼, 음악계 과학자.
1: 과학자.
0: 네. 트림 씨와
1: 트림 씨. 안녕하세요. 트림입니다. 네. 발음 좀부터 잘해야겠다. 트림. 네.
0: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청해 주셔가지고 원래 오늘 셋리스트에는 없었는데
1: 네.
0: 들려드렸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네, 위로 들려드렸습니다.
0: 예.
1: 예, 이 노래 가수가 노래 따라간다고
0: 네.
1: 위로를 부르고 난 뒤로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가다가 보니까
0: 예.
1: 제가 뭐 그런 비슷한 프로젝트 예. 콘텐츠를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래요. 오늘도 구사일사님 그리고 베브론 소크라테스님 외에 예, 맞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싶다 해서 들려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4897님 하림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하네요. 똑같은 음악이 아니라서 좋으네요. 참 그래 이게 뭔가 유니크하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하림 씨가.
1: 그런가요?
0: 예. 네.
1: 감사하죠. 뭐 저야 뭐.
0: 그 진짜 감사할 일인 것
1: 네,
0: 같아요.
1: 근데
0: 뭐 저절로 된 건 아니고 본인이 네.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뿌듯해하셔도 될 것 같고.
1: 너무 학교 다닐 때도 너무 특이한 척을 많이 했나?
0: 그랬나?
1: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0: 예, 또. 우리 네.
1: 소문 괜찮죠? 뭐 지금?
0: 아니 아주 뭐 솔직히 잘 저도 그쪽
1: 잘
0: 소식을
1: 모르나요?
0: 잘 몰라가지고.
1: 아, 네.
0: 아니 그 선배님들 얼마 전에 학교 동문 선배님들 만났는데
1: 네.
0: 뭐 그런 모이면 괜히 이제 제가 가수니까
1: 네.
0: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데 하림 씨는 잘 모르시는 게.
1: 네.
0: 본명이 아니시여가지고
1: 아 그래서 모르는구나.
0: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 위로라는 노래 들으면 뭐 가사가 다 전반적으로 좋지만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라는 얘기가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진짜 예, 뭔가 직접적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은 야 너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라. 뭐 아니면 잘 만큼 잤잖아 일어나
1: 이 배울 만큼 배운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그죠
0: 맞아요.
1: 나이도 자신만큼

0: 가신 분이요.
1: 그거는 다 진짜 가시가 도쳐 있는데.
2: 그런데
1: 아 당신 힘들 만큼 힘들었어요. 이제 네, 예, 이제 그런, 괜찮을 거예요.
2: 그렇네요. 예. 웃긴다.
1: 4882님도 늦은 시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야? 봉봉님 사연 읽어주세요.
2: 어 우크렐레 안 가져오셨어요? 배낭여행자의 노래 라이브 듣고 싶은데 하셨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1: 어, 왜요?
2: 예? 아 오늘은 이제 건반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예, 예. 굳이 네 우크렐레는 건반 없을 때
1: 그래요. 예, 예. 다, 다음에 모시게 되면 그 예. 다른 악기들도 좀 보여주세요. 진짜
2: 어 뭐
1: 각종 악기들 다 하시잖아요.
2: 예, 각종 서비스 다. 예.
1: 저희
2: 떼인 돈도 받아들이고 다 합니다. 네.
1: 저희 유리상자 음원에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휘슬 소리가 이제 유리상자의 맞아요. 표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아일랜드 휘슬을
2: 백파이프도 불었어요 거기에.
1: 맞아요. 백파이프도 예. 그때 가져와서 예. 그...
2: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 지금은 잘 못해요.
1: 아 어, 정말요?
2: 그때 연습했을 때고
1: 아, 까먹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2: 네, 그럼요. 예.
1: 그때 이런저런 악기를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녹음도 녹음인데 난 이거 전화전화 구경하는 재미가 너무 있었네.
2: 그렇죠. 예. 예.
1: 자 우리 하림으로다가 이행시.
2: 아 이거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1: 이행시. 예, 이제 네 분씩 두 조로 나눠놨거든요. 일단 네. 자체 예선을 거쳐서 통과한 분들이 본선에 진출해 있습니다.
2: 네.
1: 네. 각 조에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서 선물 드리는 거예요.
2: 각 조에 한 명씩.
1: 예, 예. 네 분 중에.
2: 이제 그러면 이제 읽어야 돼요?
1: 예, 제가 먼저 1조부터 네. 갈게요. 네. 2630님이신데 제가 오늘 띄울게요.
2: 네.
1: 하.
2: 하루 종일 기다렸지.
1: 림.
2: 림보 출만큼 신나는 순간.
1: 네.
2: 어, 약간. 억지가 있네요. 림보.
1: 아, 님이 네. 한번 가봅시다.
2: 네, 다음.
1: 종이배님 하.
2: 하마터면
1: 림.
2: 림 맞춤 할 뻔 아내에게.
1: 어머.
2: 아내에게 입 맞춤 할 뻔 했다고.
1: 그렇죠. 예.
2: 아, 이거 재밌네요.
1: 재밌네요.
2: 림 맞춤을 림 맞춤. 어.
1: 그 우리가 님은 안 돼도 임은 된다고 이제 님으로 우기세요라고 했으니 우리가 입 맞춤이라고 하니까 림 맞춤도 되는 거죠.
2: 어, 빨리 읽으면 돼요.
1: 그리고
2: 림 맞춤.
1: 립.
2: 아.
1: 립 맞춤.
2: 그것도 억지 같은데.
1: 억지지. 림인데 웬 립이냐 갑자기.
2: 림 맞춤 할 뻔?
1: 죄송합니다. 예. 예. 아직까지 그렇게 특출난 사연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
2: 아니, 이게 허를 찌르는 게 있을 거예요.
1: 네, 토마통님 하.
2: 토마통님. 아이디가 재밌는데요.
1: 토마통 하.
2: 하루의 피로를 싹 잊게 해주는 맛있는 닭 요리.
1: 림.
2: 림맛 없을 때 한 뚝배기 먹으면 금방 기운이 나요.
1: 어...
2: 이분은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 왜요?
2: 닭고기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오래된 유머예요. 아,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1: 네. 그렇죠.
2: 헤어스타일로 하는 거 이제 요즘에 요즘 감성에 안 맞습니다.
1: 아니요. 하림 씨 이름 때문에 처음에 초반엔 진짜 재밌게 우리가 같이 웃고 네. 떠들고 놀았는데 이제는 식상하죠.
2: 이제 식상하죠. 식상하죠.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거의 이제 상장한 지 오래돼서 이제 커졌고.
1: 나 옛날에 그 회사 그 행사도 갔었거든요.
2: 아, 그랬어요?
1: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했잖아. 왜 네. 하림 씨를 안 부르고 우리를 불렀냐고.
2: 네. 제가 세월이 오래 지나서 언젠가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과.
1: 아~
2: 술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1: 어머.
2: 어, 내가 그 회장님한테 바꿔줄게 바로 가서
1: 예.
2: 안녕하십니까 하림입니다. 예,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여기까지.
1: 근데 못 만났어요?
2: 못 만났죠. 뭐 회장님이시니까.
1: 아 진짜 아쉽다 뭔가.
2: 예, 예.
1: 아, 아무튼 네 번째 별 헤는 밤 하.
2: 하림.
1: 림.
2: 림재범 최고. 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빵빵 터지긴 하죠. 네. 어이없는.
1: 어이없는데 네. 전 터졌잖아요.
2: 그렇죠. 어이없는데.
1: 자, 이 중에 한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영 마뜩지 않네 지금.
2: 저 마뜩지 않지만 형님이 빵 터진
1: 네.
2: 하림 림재범 최고로 가겠습니다.
1: 림재범님 최고.
2: 네, 림재범 형님 북한으로 보내셨네요. 갑자기.
1: 그러니까 이게 두음 법칙을 안 하니까 북한 같아요. 아무튼
2: 네, 근데 림재범 별, 동지. 네.
1: 별 해는 밤님.
2: 네.
1: 에,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자, 2조 바로 갈게요.
2: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네네. 갑자기 있는 거고. 네.
1: 4187님이신데 네. 하.
2: 하림님 건강하시죠?
1: 림.
2: 림프절에 문제 없으시죠? 오래오래 음악 활동해 주세요. 야, 림프절 예, 네, 한번 나올 뻔 했는데 이분은 의학 지식이 많으신 분이시네요.
1: 네. 5798님입니다. 하.
2: 하림님 질문 있어요.
1: 림.
2: 림보 게임 잘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이건 뭐 딴 걸 떠나서 잘하십니까?
2: 잘못합니다.
1: 잘못하시는 거예요.
2: 뻣뻣합니다.
1: 뻣뻣하시군요. 네. 아, 네. 아쉽네.
2: 네.
1: 5825님 하.
2: 하루에 노래 딱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1: 님.
2: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은 뭡니까? 대학 입이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죠.
1: 그 앞에 네. 앞에 네. 림재범님이 이미 받아가셔.

0: 가지고.
1: 네.
0: 자,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9414님. 네. 네. 하.
1: 하. 막다 말가.
0: 림.
1: 림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려.
0: 오.
1: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
0: 네, 우리 어르신께서.
1: 참가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1: 네.
0: 네. 여기서도 한 분 뽑아야 되는데.
1: 제 림프자를 걱정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0: 네. 4187님. 네. 그 림프자는 괜찮으세요?

0: 만져볼 수
1: 겨드랑이
0: 없었어요.
1: 겨드랑이 있나? 아 겨드랑이. 있다.
0: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지금 만져보니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말랑말랑합니다. 네.
1: 4187님 그리고 위에 누구셨지? 님재범님 누구셨지? 별해는 밤님은 네. 저희 샵 0302로 네. 성함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세요. 짧은 네, 문자 네, 오시면 네.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네. 네, 만족스러우십니까?
0: 네, 댓글에 보니까 크크크가 많은 거 보니까.
1: 아, 그때 아까.
0: 빵빵 터진 거. 요즘에 라디오에서 맨날 진지한 얘기만 해서 안 터졌는데 네. 형님이 저를 이렇게 재밌게.

0: 일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진지한 것보다는 웃긴 게 일상이 좋죠.
1: 그 진지한 게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0: 네.
1: 그 하림의 사계절 문학 책장.
0: 아, 예. 나주에서 나주에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정부 기관이죠.
1: 네.
0: 거기서 여러 행사를 만드는데 그중에 이제 한 계절당 한 번씩 가서 노래와 작가님과 같이 매칭해가지고 책 이야기 나누고 노래하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전라도 쪽에 계시는 분 와주시면 참 좋습니다.
1: 그렇구나.
0: 네, 저명하신 작가님들 바로 앞에서 볼수 있고.
1: 하림 씨 이제 노래도 하시는
0: 네, 그 노래. 그래서 덕분에 책도 많이 보고 있고.
1: 아까 우리 오프닝에 적독이라는 단어를
0: 아,
1: 사용했었는데,
0: 네.
1: 예, 그게.
0: 저딱 보면서 내 얘기구나. 근데 그게 도움 돼요.
1: 쌓아놓기라도 하는 게.
0: 예. 그한 번은 펼쳐보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리는데, 안 봐도 빌립니다, 그냥. 그냥 빌리는 거예요,
1: 안
0: 그냥.
1: 봐도 비디오가 아니고 안 봐도
0: 안 봐도
1: 빌리.
0: 비디오.
1: 안 봐도
0: 거기서
1: 빌리.
0: 나는 안 봐도 빌려요.
1: 안 봐도
0: 예, 근데
1: 빌리는 거.
0: 저는 추천하고, 그리고 그냥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중간부터 보고, 그렇게 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꼭 오래 저희 집에 있게 되고,
1: 네,
0: 한번꼭
1: 맞아요.
0: 보게 되고.
1: 뭔가 일단 그 풀이 좀 커져야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좀 그렇게 하면서 제 요즘 휴대폰만 너무 보니까 손목이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이 휴대폰 보는 시간 스크린 타임만큼 도서관에 가자 이래가지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 부끄럽지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삶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가십시오.
1: 아니, 요즘 진짜 잘 살고 계시네. 도서관 열심히 다니시고, 달리기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0: 달리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1: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0: 뛰어서 거기 가서 오면서 그냥 슬라이딩해서 거기 들어가서 누군가 골라놓은 책을 들고 잠깐 보다가 마음에 들면 빌려오고 안 그러면 놓고 오고 이렇게.
1: 이야, 너무
0: 아,
1: 괜찮은데?
0: 근데 그렇게 애를 사실 부끄럽지만 애를 쓰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1: 예?
0: 그냥 세상이 지나가는 대로 가만 냅두면 깔리니까.
1: 네.
0: 예,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고 뛰고, 도서관 가고, 그래야지 더 다정해지고 좋아지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니까 몸 건강과
0: 마음 건강.
1: 마음 건강을 다 챙기는 건데, 와, 최고죠, 사실. 야,
0: 예.
1: 그거 너무 좋다. 달리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에 치킨집이나 뭐
0: 아니.
1: 맥주집이나 이런 데.
0: 반경 2km가 어떤 중요한 것 같아요, 삶에서. 그래서 반경 2km 안에 뭐가 있는가. 예, 2km를 예전에 한번 진짜 실제로 2km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집 주변에. 제가 보니까 2km면 5,000보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다 재가지고 한 거예요, 정말. 그 얼마나 삶이 마음에 안 들면 이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반경 2km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다 체크해서 그쪽을 이렇게 돌기 시작하니까 살도 빠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짜증도 좀덜 내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좀 낫고
1: 야, 최고다.
0: 진짜
1: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맹모
0: 중요합니다.
1: 삼천지교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0: 그래서 그게 좀더 젊었을 때 이러고 살걸 뭐가 그렇게 근데 젊었을 땐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1: 그 넘쳐나는 에너지를 그런 책에 달리기에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쉽지는 않지.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OTT 많이 보잖아요. 보다만 영화 막 10개씩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너무 아니 뭘 영화 하나도 끝까지 못 보나 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1: 시작도 못 하잖아요.
0: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삶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우리 이 시간 자체도 즐겁지만 뭔가 우리 이웃가족들한테 좀내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슬쩍
0: 네,
1: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0: 되돌아보고
1: 될것
0: 지금 먹지 마, 그만
1: 같아요.
0: 먹어,
1: 그만 드세요.
0: 그만 둬, 지금 먹던 거손 내려놔. 그거 잘했어요. 네, 이렇게
1: 아, 좋아요.
0: 해가지고
1: 끝나고 먹는데 이제 12시에.
0: 아니야, 살찌면 힘들어. 뭐 건강 잃으면 후회되더라고요.
1: 다 잃는 거죠, 뭐.
0: 예.
1: 그래요. 라이브가 한 곡이 더 남았는데, 야, 이 노래는 또안 빼놓고 골라주셔서 너무
0: 안
1: 감사합니다.
0: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는.
1: 그러니까요.
0: 네.
1: 하림 씨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 노래 안 하나? 그 노래 안 하나? 막 그러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2: 평생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평생 하림 씨가 평생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노래 오늘도 잊지 않고 골라주셨습니다. 정말

0: 보기 힘든 광경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건반 치면서 하모니카 부는 사람.
1: 그런가요?
0: 정말 특이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1: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신 약간 저기 뭐지? 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 같이 그리는 느낌.
0: 뭘? 별 그리면서
1: 네.
0: 마름모 그리는 느낌이랄까?
1: 네. 그런 느낌이고. 예. 그 노래 제목 얘기했나요, 제가?
0: 아직요.
1: 안 했나요?
0: 예.
1: 뭐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오실 때 혹시 네. 이 노래는 그래 또 해주는 걸로
1: 감사합니다.
0: 꼭 해주시고 그 아까 네. 우쿨렐레 갖고 네. 오시는 걸로 뭐
1: 떼인 돈도 받아들여서
0: 투명에 가까운 블루님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게 제 맛. 아이
1: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 슬프지.
0: 귀가는 건 아니지 너무 같지. 네. 예. 네. 문혜영님 예.
1: 예, 네, 전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처음 들었을 때 죄책감에 엉엉 울었어요. 아, 이건 좀 그러니까 버려본 네. 기억에 있으신가요, 혹시?
0: 누군가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아~ 그 마음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아직도 필요했던 거죠.
1: 그러니까.
0: 밀어내는 거지, 사실은.
1: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요.
0: 미안할 수 있죠. 네. 예. 되게 착하신 분인가 보다.
1: 그러게요. 네, 착한 분이네.
0: 웨스턴 가든님은요?
1: 을조리는 창법이라 더 쓸쓸.
0: 그러니까요. 예. 네.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막 슬프게 부르지 않고 담담하게 부르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1: 티라서
0: 티 난다고 하시더라고.
1: 잊혀지거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거든.
0: 네가 여자를 안 만나서 그래. 네,
1: 다 소용없거든. 지금 울어봐야 다 소용없어. 잊혀져.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0: 본 사람 진짜.
1: 피로 그냥.
0: 윈드 스탈릿 님도
1: 네. 네. 섬세하게 말하듯이 부르시니 더 좋아요 라고 네. 하셨는데
0: 섬티
1: 섬티
0: 섬세한 티
1: 섬세한 티 말 만드는 거 좋아하시네요.
0: 안 잘 네. 만들어지네 오늘 네. 뚜룩뚜룩 님께서는요.
1: 인도 분이신가요? 자, 와 최고 남자들은 멀티가 안 된다던데
0: 이건 뭐야?
1: 세계 제일의 멀티플레이어시네요. 남자들 멀티가 안 되는 거 어떻게?
0: 아니, 그러니까 TV 볼 때 옆에서 말 시키면 잘 못 듣고
1: 몰라요. 몰라. 절대 모르잖아요. 아, 네. 다시 얘기해봐 뭐라고?
0: 네, 맞아. 그래도 다행인 건 뭔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잔상은 남아 있어요 머리에.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혼날 것 같다 싶으면 아까 뭐라 그랬더니 한번 물어.
1: 맞아. 네 설거지 할 때 물 틀어놓고 물 소리를 안 들리고 안 들린 척 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못 안 들려 이러고
0: 맞아 여러분 뚜룹뚜룹님 한 반은 일부러 아, 못 듣는
1: 일부러
0: 척
1: 맞아요 네.
0: 박하사탕님
1: 네. 네 목소리가 너무 편안함을 주셔서 듣고 있다가 스르르 잠들 것 같아요 네, 네 주무셔도 되는데
0: 네. 네 이제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1: 네, 네.
0: 제가 하나 골라놓은 게 운허님께서 네. 그런데
1: 그런데
0: 그런데 이 사랑은 잊혀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다고 믿기 위해서 자신에게 잊기 위한 주문을 외우는 듯도 해요. 정말 잊어버린 사랑은 언급조차 되어지지 않을 듯해요. 잊혀졌다고 떠오르는 것 자체가 못 잊었다는 역설적 표현 같기도 합니다.
1: 아, 저랑 비슷하신 분이시네요. 생각 많으시고.
0: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 아나 그 사람 잊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1: 근데 왜 또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지. 잊었대매. 잊었으면 이름도 기억 안 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이건 약간 혼나야 되는데요, 이거.
0: 근데 야 내가 걔랑 여기 놀러 갔던 거 그것도 다 잊었고 어디 가서 뭐 먹고
1: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이가 없네.
0: 진짜 잊었다고 믿어줘.
1: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하냐고 기억하고 있구만. 나 집에 갈래.
0: 아 진짜.
1: 나 집에 가. 그렇게. 집에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네,
0: 이제 네. 갈 시간이
1: 집에 가는 거예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 네. 뭐를 얘기해도 개그가 되네. 큰일 났네요.
0: 4897님 제 절친 딸 이름이 하림이었는데 네. 친구들이 놀려서 어릴 때 개명했어요.
1: 아,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유명해지면 되는데.
0: 아 그래 아니 네. 근데
1: 그건 불가능하겠죠.
0: 아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또 잘 안 되길 바랄 수는 없으니.
1: 그렇죠.
0: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하림 씨 혹시 아세요?
1: 있어 있어요.
0: 이하림 씨.
1: 있어 있어요.
0: 되게 친한데.
1: 오,
0: 예
1: 맞아요.
0: 같이 연주해 보셨어요 혹시?
1: 아니, 안 해봤는데 네. 존재는 알고 있어요.
0: 존재는 알고.
1: 서로 하림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스님도 있고 뭐.
0: 아 그렇군요.
1: 예 전명하신 분.
0: 아 우리 4897님 절친 따님도 있었는데 이제 한 네. 분이 이제 이탈하셨네 아쉽다. 네. 그래 아무튼 뭐 음악으로 우리 기억에 남고 이름으로 남고 오늘은 또 재미난 이런 또 입담으로 또 남을 것 같아요.
1: 어 기억하고 싶은 다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안 나네.
0: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거 아까 뭐요? 모니.

0: 그 이름.
1: 어떤 거요?
0: 소린지 뭐.
1: 아 그거요? 그건 소리가 아니라 시선, 다은 시선. 시선. 네, 예. 네, 아우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또.
0: 다은 시선, 그은 시선. 네.
1: 예, 아직도 순서는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0: 여우락 페스티벌 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곡은 뭘 들으면 좋을까요?
1: 마지막 곡은
0: 선배님하고 뭐 네. 협업하신 게 있네요.
1: 네, 정미조 선배님과 같이 피처링으로 제가 참가한 노래가 있는데
0: 네.
1: 이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0: 살아있는가.
1: 네. 예.
0: 이 노래를 음원으로 들으면서 하림 씨와는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되겠는데 뭐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시고
1: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작심 길게 안 가는 편이라서 예. 옛날에 와서 얘기하는데 저 아침마다 일기 썼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아니 아침에 일기 쓴 게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시켜놓고 내가 지금도 쓰세요니까 지금요? 지금 안 쓰는데 그 2년 전에 멈췄어요 일기장이.
0: 그러면 다음에 우리 만날 때 자기가 뛰었었는지
1: 저한테 뛰었다고요?
0: 어디를 뛰었는지 책을 안 받은 비디오인지 뭐 읽은 빌렸는지
1: 무슨 책이에요 힘들게 네. 도서관 안 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 아니요 그때 오시면 저희가 예전에 하림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가 또 되짚어 드릴 거고
1: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이제 뛰어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0: 저도. 살려면 뛰어.
1: 네.
0: 네, 그렇게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건 딴 건 몰라도 그건 유지하시면 좋겠고.
1: 네.
0: 이제 다음에 또 우리 저희한테 이제 알리고픈 프로젝트가 있으면
1: 네.
0: 그거 오셔갖고 또 연습하고 가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오늘 연습 좋았어.
1: 아 좋았어요. 오늘 연습 많이 됐어요.
0: 완벽했어.
1: 네, 좋았어요. 네.
0: 자, 살아 있는가? 예, 우리 항상 살아 있는. 음악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준 하림 씨와의 데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잘 살아있겠습니다. 네. 네.

악뮤의 노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하림 씨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 노래로 이어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2553님이 청해 주셨어요. 준디님 축하해 주세요. 오랜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시면서 이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 뭔가 어떤 직원 중에 한 분이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예,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소식 주셨었는데 그렇군요. 예, 좋은 분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너무 다행이고요. 아, 그나저나 그 예전 그 직장은 좀 걱정이네. 이런 그 이런 그 유능한 사원을 인재를 잃고서 괜찮을까? 자, 그곳에 뭐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되었고 아름다운 마음 남겨두고 옮기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이웃 가족들하고 우리 갔었는데 여기 또 가야 되나? 여기는 어디예요? 이호삼님 연락 주세요. 자, 5154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네요. 많이 웃으시면서 상대방도 웃게 하시네요. 지금 틀어주신 음악 너무나 좋습니다. DJ 칭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저한테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제가 잘 들어드릴게요. 잘 읽어드리고. 이게 뭐야? 부지런한 배짱이님, 맙소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려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이래요.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섭식장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섭식장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념일이라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아우, 기쁜 날이었네요. 이런 날이 다 있어요 진짜? 국제 다이어트 금지의 날? 아까 하림 씨하고 뭐 얘기하다가 지금 뭐 드시면 안 돼요 뭐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막 그랬는데 예 취소 빨리 마저 드세요. 예, 12시 되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뭐가 한바탕 몰아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이제 K 클래식 한 장 같이 넘겨보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바람이 오면 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곡가 배동진이 곡을 붙였어요. 원래는 국립합창단의 위촉을 받아서 남성 합창곡으로 만들었던 곡이라고 해요. 삶에 대한 관조와 체념이 느껴지는 시에 서정적인 선율이 어우러져서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곡은 그 후에 혼성 합창곡으로 불리기도 했고 여러 다른 편곡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악기 생황과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소프라노의 노래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싱글로 발표된 곡이네요. 생황은 국악기 중에서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라고 하죠. 이 악기가 피아노, 소프라노와 함께 어떤 조화를 이룰까요? 작곡가 배동진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합니다. 바람이 오면.

생황 소리가 아주 따뜻하죠. 예. 소프라노와 생황 소리가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이 오면 오는 대로 두었다가 가게 하세요. 세월도 그렇게 왔다간 갈 거예요. 이런 시에 곡을 붙인 건데 예,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예, 5월 딱 요맘때 부는 바람일 것만 같습니다. 리얼별님께서 따뜻한 봄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이고 들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K클래식 한 장 김효영의 바람이 오면 함께 했습니다. 1722님께서 임신 7개월 차인 친구가 지방 출장 중인 남편 없이 혼자 있는데 요즘 밤마다 야식이 먹고 싶다며 저를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다길래 사다 줬는데 막상 도착하니 이젠 떡볶이 말고 다른 음식이 먹고 싶다네요. 주차장에서 다음 먹거리 식당을 내비로 찾고 있습니다. 남편이 보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죠? 친구분이 야, 남편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시네. 남편분 출장 간 그 기간 동안 너무 든든하다. 예. 이렇게 뭔가 변덕이 생긴다면서요. 저는 제가 임신을 직접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먹고 싶다 그랬다가 그거 막 사오는 동안 냄새 들어 사가지고 내 앞에 냄새를 딱 맞는 순간 갑자기 역해져가지고 아 이거 말고 딴 거 막 이러는 경우가 실제로 뭐 제가 본 건 아닌데 저희 집에 사시는 분은 다행히 그런진 않으셔가지고 근데 뭐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뭐 성격 때문은 아닌 거고 그건 뭐 약간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의 영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변에서 좀 그 기간만은 좀 맞춰줘야 되는데 예, 남편도 계시고 남편 없을 땐 친구도 계시고 그 친구분은 너무 좋으시겠다. 아이만 건강하게 예쁘게 잘 낳으시면 되겠네요.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저희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디 저 빨리 출발하셔야죠. 지금 문자 보낼 타이밍 시간이었어요. 음식 식기 전에 빨리 갖고 와야지. 누군가 부를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 밤중에 부를 사람이 있다라는 건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

요즘 계속 휴일이 이어져서 꼭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가야금 앙상블 셋의 백일홍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에게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은 여름철이 되면 어느 농장에서 작품을 썼는데요. 농장 주인은 그를 위해서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 농장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도 바로 그곳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틀어박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점심도 거른 채 몰입하며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하고요. 급한 볼일이 있을 땐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오랜 시간 작업에 몰수할 수 있었다고 하죠. 더운 날에는 서재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으며 글을 썼는데요. 얇은 린넨 천의 옷을 입고 원고들이 날아가지 않게 벽돌 조각으로 단단히 눌러두고 거의 종일 작업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몰입의 힘이 위대한 작품으로 이어진 것이겠죠.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서유라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우리에게 몰입의 힘을 더해주는 음악 해령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우리에게 소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작가 마크 트웨인의 작업하는 모습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느 농장 주인이 마크 트웨인에게 자신의 농장 한 곳에 자그마한 서재를 하나 지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마크 트웨인은 그곳에서 엄청난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문학적으로 가장 왕성한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장에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쓸 때 그의 일과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푸짐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서재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오후 5시까지 두문불출 몰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작업을 도왔고요. 급한 일이 있을 때면 나팔을 불어서 알렸다고 하죠.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방법 참 낭만적이네요. 이 농장 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막 울린다. 그것도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날 쓴 글을 가족들을 모아놓고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자신의 글을 열심히 들어

들어주는 걸 좋아했고요. 가족들도 그 저녁의 공연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거나 농장 시원한 곳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공상에 빠지기도 했다고 하죠. 작가들의 몰입하는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있었기에 우리 인류에게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에는 몰입의 힘을 생각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응원 문자도 좋고요. 출석 체크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씩씩하고 시원한 기상으로 부르는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2화입니다. 이 삼수대엽을 노래할 때는 원문 출장 무도 제적이라고 해서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한 그런 기상으로 부르라라고 이 가곡 원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노래 도화 2화는 그런 분위기로 부를 텐데요. 이 곡에서는 우리의 삶이 백세뿐이라 서럽지만 도화 2화 행화와 같은 자연은 천지와 더불어 무궁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노래합니다. 자연의 무궁함을 생각하니 씩씩한 기상이 어울릴 듯하죠. 노랫말 보겠습니다. 도화 2화 행화 방초들아 1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 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2화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침하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러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삼수대엽을 부를 때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 그 내용이 조선 후기의 가집 가곡월류의 가지풍도형용조에 나와 있다는 말씀 앞서 해드렸는데요. 원문출장 무도제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장수가 싸움터로 나가듯이 칼을 휘두르며 도적을 잡듯이 그런 기상으로 노래하라고 했는데요. 이 삼수대엽은 여창가곡에는 없고요. 남창으로만 부르는 음악입니다. 들으신 대로 그와 같은 씩씩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보뜰마을님께서 마크 트웨인의 농장 서재가 부럽네요. 아유, 저도 그래요.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 가락은 일의 집중도에 크게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이 업무 중에 검은고 산조 가락이 집중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 시간 후반부에 검고산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7님께서 생방송 감사합니다. 수요일 방송 생방송이라서 기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수요일에 생방송 항상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크게 키워주는 그런 곡인데요. 우리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돕는 음악입니다. 저도 이번 연휴 때에 초록이 짙어가는 자연 속에서 이 음악을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초록빛 햇살과 명주실 질감의 가야금 소리를 마음껏 느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도 역시 듣기 좋을 듯합니다. 심호흡하시면서 마음 차분해지도록 이 음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조회상 암영으로 유초신지곡 버들이 처음으로 푸르러지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푸르름이 더해져가는 계절에 유초신지곡의 첫 곡 상령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을 귀로 듣는데 눈과 마음이 함께 시원해지네요. 이 음악을 초록빛 자연 속에서 감상하면 음악에 초록빛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배워서 대청마루에 시원하게 앉아서 연주하면 더욱 좋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명예보유자시고 국립국악원 원로사범을 역임하신 분이죠.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헌책방님께서 금요일 생각의 향기 기다리며 들어요. 수요일 방송이 생방송이라 그런지 금요일이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생각의 향기 벌써부터 기다리시네요. 제가 또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금요일 날도 전해드릴게요. 봄봄님께서 오늘 생방송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수요일 생방송 즐거워하시는 분 많아서 좋습니다. 9820님, 저 오늘 호연직이 필요합니다. 요리조리 미도리입니다 하셨어요. 아, 호연직이 필요하시군요. 이거 지금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매일매일 이런 음악이 꼭 필요한데요. 우리 산책길 함께 하시면 그런 시간 매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용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진 교방춤의 일종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건무는 여성 무용수가 칼을 들고 추는 춤인데요. 물론 진검은 아니고요. 칼 모양의 무구를 들고 춥니다. 진주의 교방과 권번을 통해서 진주건무가 전승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춤을 출 때는 짝수로 추고요. 무대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춤추는 도구가 무구의 일종인 거미인데요. 춤을 출 때도 칼을 덥석 쥐지 않고요. 희롱하면서 조심스럽게 잡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복식은 전립과 전복, 홍색 전대, 색한삼을 입고 추는데요. 이때 반주 음악은 피리둘, 대금, 해금, 장구, 부계, 사면육각 편성으로 연주합니다. 진주건무 반주 음악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런 음악은 춤을 직접 보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오늘 음악만 들었네요. 진주건무 반주음악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찰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칼이 내는 소리입니다. 칼에 고리 같은 걸 달아서 칼을 돌리면 소리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 진주건무를 출 때는 남색 치마, 옥색 바탕에 자주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복의 겉감은 남색 갑사천으로 하고요. 안감은 홍색 감사로 만듭니다. 손에 끼는 한삼은 여섯 빛깔의 색동인데요. 백색, 홍색, 녹색, 분홍색, 황색, 남색 이렇게 여섯 색의 색동의 한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입니다. 일소백미생 한 번 웃음에 만 가지 아름다움이 생겨난다는 뜻인데요. 바로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표현이죠. 이 곡은 양귀비와 당현종의 안타까운 사연을 노래했습니다.

있습니다. 노랫말 볼게요. 일소백미생이 태진이 여질이라. 태진은 양귀비를 말하고요. 여질은 아름다울 여자, 바탕 질자를 씁니다. 아름다운 자질이란 말이죠.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촉하였으니, 명황은 당현종을 말하고요. 당현종도 그래서 만리거리나 되는 촉당으로 갔지만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서로 하노라. 이 마외방초, 마외땅은 양귀비가 처형당한 곳이죠. 그곳의 방초로 양귀비의 죽음을 못내서로 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고요. 홍종진의 대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소백미생이 태진이 여지리라. 명황도 이러므로 만리행초 카였느니 지금의 마외방초를 못내서러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평거 일소백미생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였고요. 홍종진의 대...

해금, 우종량의 해금, 이재화의 거문고, 강영근의 피리, 김상순의 가야금, 이두원의 단소, 김웅식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오늘 오프닝 이야기와 관련한 문자 주셨는데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심을 심어준 작가, 문득 마크 트웨인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서재 궁금하죠. 그 휴일 때, 아유 죄송합니다. 휴일 때 농장 어느 곳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책은 또 뭔지도 궁금해지고요. 마크 트웨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람결에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그걸 읽었는데 그게 바로 잔다르크의 전기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잔다르크에 대해서 조사를 샅샅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14살 때에 잔다르크의 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던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아쟁 시나위 준비했습니다. 아쟁으로 산조나 시나위를 연주하기 시작한 건 대아쟁을 계량하면서부터입니다. 아쟁으로 무용반주를 위한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 계량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아쟁 시나위와 산조 같은 음악도 이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조아쟁은 대아쟁에 비해서 악기가 좀 짧고요. 줄과 줄의 간격도 더 좁게 만들어져서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울림통 위에는 덮판을 부착해서 더큰 음량을 낼수 있습니다.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 시나위 듣겠습니다.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음의 현을 마찰시킬 때 나는 그 특유의 매력적인 음색 들을 수 있었죠. 아쟁 시나위 감상하셨는데요. 이태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헌책방님께서 음악에 젖어들며 잘 듣고 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좋아하신다니 저도 좋고요. 들을수록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우리 음악이죠.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다리 풍물 준비했습니다. 웃다리 풍물은 경기 충청권의 풍물을 말하는데요. 경기 충청 지역의 농악가락을 모아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가 1978년에 처음 무대화됐을 때의 그 주역의 하나였던 김용배의 쇠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배는 여러 지역의 농악과 무속장단을 일찍이 익혀온 분이고요. 사물악기를 두루 잘 다루는 타악기의 명인인데요. 동해안 구두막의 꽹과리가락을 농악장단에 접목시키는 작업도 많이 하셨고요. 또 웃다리 농악과 호남 농악을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도 만든 분입니다. 오늘 김용배의 쇠가락을

0: 오랜만에 김용배의 정교한 쇠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타악기 가락에 몰입하도록 하는 연주입니다. 짝들음도 멋지고요. 웃다리 풍물 들으셨는데요. 김용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꽹과리를 연주한 김용배는 1952년생인데요. 1986년 35살이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나마 이런 좋은 연주 남겨놓아서 다행이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춘향가 중에 사랑가입니다. 한 사람이 부르지 않고요. 배역을 맡아서 부르는 기악 반주가 있는 음악으로 준비했습니다. 정권진의 도창이고요.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연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안정상상 물어다놓고 이는 다 덕수 빠져

0: 아동석은 눈물 난 그
1: 걸리시고
0: 국회

0: 시대대
1: 헌시우
0: 표 동홍삼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금나비대대 춘삼월 호시절에 네 꽃송이를 내가 탐송

0: 그래서
1: 그러면 주간사 될 것이 있다. 너는 죽어 종로 인형이 되고 나도 죽어 인형 말치가 되어 파이면 28수 낮이 되면 33천 그려 되

척 개집녀 짝을 짜가되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네. 하늘전 하늘건 나를 변양 지세비부 사나이랑 김특기 아느냐 자 글자가 되어 개집녀 변해가 똑같이 무청선선

0: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정담을 해보랴. 우리 한번 업고 놀자.
0: 아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걷는 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시라고요.
1: 예.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강릉 백천을 따르르 부원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옷 벗다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0: 않느냐 당동기 지루지 아니 으가니 당참에 먹으라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사탕에 아당을 주랴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0: 그러면 네 무엇 먹으라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희도령선 언제 먹으라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0: 아 매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야 이만 그분 허나한테를 보야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야 그 누소라 힙소를 보냐 아, 미도 내 사랑아
2: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3: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을 무거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오
2: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척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 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4: 준양이 이제는 아주 바글이 되어 낭군자로 얻고 놀겠다.

둘 호자가 절로 나 우여공자께 무란화 삼하 봉접이 주로 소상 통정 칠백지 길에 쓰고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령 허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담담 장강수

0: 오인 모르기여 송하영 하영 대소의효영 삼태족경 백관주정 주화인정 포급서방역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원형이여 양인심정 탁정타가 만일 파리를 걸리면 복통철지형 걱정 등이 진정으로 원정허전 그지형 짠호리라.
1: 도련님의 말씀은 소진장의 구변이요.
2: 어디 또 그뿐이겠느냐.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단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으랴. 내 궁짜 노래를 한번 들어보아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초분 전지 개타구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방궁 용궁에는 수정궁 황자지의 거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그 안이 좋더란 말이냐. 이리 와.
3: 정권진 명창의 도창이 생생하고요. 김명환의 북장단도 일품이죠. 조상현

김동의 두 분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곁들여진 소리도 들을만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궁자 노래까지 들으셨는데요. 정권진의 도창, 이도령의 조상현, 춘향역의 김동해, 그리고 서용석의 대금, 박종선의 아쟁,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우따리 풍물에 마음껏 고개춤을 추어봅니다. 업무 중에는 아쟁 산조의 정갈함이 좋지만 책상 앞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타악기 연주는 힘을 돋구어주는 맛이 느껴집니다. 하셨습니다. 네, 음악마다 특별한 맛이 다 있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준비했습니다. 한갑등 명인의 음악성 아주 뛰어나서 늘 가슴에 새로운 가락을 품고 있는 분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 만들어진 음악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들려드립니다.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환갑등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오늘 명인이 직접 연주한 음악으로 감상하셨습니다. 환갑득은 나이 10대 때에 백낙준의 거문고 음악에 매료돼서 그 문화에서 거문고 배우기를 희망했는데요. 손이 작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백낙준의 제자 박석기에게 거문고를 배워서 그 문화에서 8년간 배웠습니다. 마침내 일가를 이루셨죠. 이분의 음악성이 워낙 빼어나서 산조를 연주해도 늘 다른 가락을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샘솟는 가락이라 할까요? 같은 장단에서도 수십 가지 다른 가락을 연주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락은 그 제자들이 정리해서 여러 가락이 남아 있습니다. 5월이 시작되고 어제까지 보너스 같은 휴일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쯤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수요일이지만 마치 한 주가 시작된 듯 산뜻한데요. 이 5월에는 우리가 마음 써야 할 일이 유난히 많습니다. 어제 어린이날 보내셨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 또 5.18 기념일 등이 계속 다가오겠네요. 누군가를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우리만의 멋진 일, 이 5월에도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 오, 오, 오.

아.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구 광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태연을 배설할 때 삼해용왕을 정하여 군신 빈객을 쫙

우러늘어 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하신 탓이온지 광리왕이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 뒤

0: 탄식의 겨울을 온다.
1: 아, 제.

위중 하기로 배우고주 완다이다.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왕은 나의 병세 특효지 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맥을 볼 재심 소장은 와요. 간담은 목이여 폐대장은 금이여 신방광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하였으니 비위가 상하고 꼭 담성이 심으니 신격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성자지니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내일신지 조주원이여 담은 내일신지 표본이라. 심정직 만병이 식하고 심동식 만병 생가온밀 신경 고상하고지 무수운병이 아니달까. 오르 칠상이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시오. 숙지왕지초 닷돈지요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것도 육종용 택사행수가 가간동 감초칠분수일 승전반하야이 시백어첩스대 효무와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간 백주탕을 잡수시오. 백주를 주고하야 서돈지요 사인을 추가야 두돈이요. 백복용사양 오미자 해왕 당기천군 강알도 갈가간 동감 조진곳 수일승전 바나야 사

니 대보은비오고 지가 생기나면 조용량이로다. 백출 감비현지 큰비 감비오고 제사 제습오며 겹치담비라. 감출 감비현지 군지 온중오고 생리사화로다. 짐구로다 스릴적 천지삼경이면 갑인갑 술시탐경유지를 주고 의리를 주시에 대장경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매기 조의에 삼맥관 사입에 육공순 칠육에 팔맥관 구열 삼계부치 날문관 자맥을 불어유대 효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심장전 천천돌구이 거월상원 중원하원 신군 달령 골륜을 주고 축대경 비경사문교

졸려 아프긴 한 화병으로 운한 병인데 어명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동 하야 손기산기난 정음이요 신경 예민한

산간 토끼 가루를 얻으면 자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나대왕이 동서삼촌이오 동방사각이가 조사이되어도 누루항세암천 돌아가를 위기여소. 왕이왈, 실롱씨 백초약은 어찌약이 아니 되었고 조그만한 진세 토끼 간이약이라 하나이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오 토끼는 묘라. 묘울소는 은목이오 간진소는 양토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수궁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이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왕

신세 간노 벽해 만큼

여산 송패 시비 없이 다니는

도사 가로되 대왕의 성독으로 어찌 시종 지신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에 이놀 불경 강곳이었거늘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 후에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모두 들어오련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동물들이 각각 벼슬 이름만 맡아가지고 들어오는 뒤 이런 가관이었겄다. 성상은 거북 성진은 도미 반서민어 주서 고징어 갈진박 대대사섬 두루목 방천사 조개해용공방 개병사청어 군수해구 영감옹

속에 저를 구벅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가였자오대.

0: 발전의 밭이리다.
1: 얼씨구.
0: 공론이 분분할 적
1: 얼씨구.
0: 영덕전 뒤로 한시 나가 들어온다.

왕에게 상서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이 그러한 줄 내 이모 알았지만 네가 세상을 나가며 인간의 진미

가 된다 허니 내 너를 보내고 어찌 안심할송가.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자라오니 무슨 풍패 있으리까마는 수궁어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글랑 그리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졸리 청홍년 금수초파 거북홍년 증우지허로 먹가로 양도 한필을 덮어부르 탄청 채색을 두고 붙이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초진 조행가당초 꽃다붙던입 그리고 두견행 뭐 치지 울지어

대한운동 서란 풍어하는 털구리로 두기난 쫑근 두나 도리도리 허리난 들 신공댕기 볕떡 자 결혼청 산지우 옷펴는 녹슬기 녹수청산어 에구 분장 송취느러진 양용종 들랑 나들랑 오.

0: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1: 얼씨구
0: 목을 길게 빼고 목 덜미 속에다 화상을 탁 집어넣고 목을 탁 움츠렸겠다.
1: 얼씨구.
0: 자, 이만하면 수루 만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바위 없겠구나. 별주부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못 가게 말려를 하는디.
1: 얼씨구.
0: 여봐라 주부야. 여봐.

에이디 가지르고 얼마 라 나라에 환우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 뒤 무슨 풍패이 싸우리까? 별주 부모친 하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 내이모 알았지만 네 지기를 포기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아무쪼록 수루 만류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거고 수정문바 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네 고고 천변일로 부상은옵 빛도 양곡을 찾은 안개 울봉으로 돌고 돌아

내 폭폐한가 물이 두공 싫어 거룡은 잠자고 철새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호 파신 주금색 주파가 여기다 앞발로 벽발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난걸 탕탕 머리 저리

보니 제왕은 칠백리 파왕은 천리 세계라 천리 무상 시비보 구름박 그가멀 해외 소상의 일천리 또나 폐경계라

대왕의 원혼이요. 오래 속아 참신하야 천복만악을 바라보니 안경.

자아 산원 칭칭 치양동 꺾경수 무풍을 앉아파 우런 푸푸 깃꽃만사는 우르르르르 가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

떡 깔살에 몽둥 찍는 굴무르다 그럼 넝출 능수버들이 번당기 몸이 자치다 감대추 가진가 목을 그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칭칭 감겼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군 한 푼이 갈매기 해오리 목포리 원앙세강 산두루미 숨만 떼꽁해서 정제하기 원우들만 소문전에

다리 놓 털어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진 검세 아옥다오 이리 저리 나.

몸을 쳐 시내요 순환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콸콸 열이 열두 골물이 한테로 쏘고차 전방조 지방조 월덕정 우부정 방울이 박극음저 건너 평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느냐.

0: 얼씨구.
1: 자라가.
0: 얼씨구.
1: 운챙개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가 날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자다툼을 하는디 봉황새가 척 난지며
0: 얼씨구.
1: 이내

가지시고 아. 소송 구성 노래 흐를 쭉

초산 석상원동 기업 기업 기업 올라

0: 나?
1: 까마귀 꾸지저 왈. 너는 대구리 크고 털 덥수룩한 놈이 어디로 상주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저 왈. 너는 전신에 흰점 없고 두 눈에 검은창 뿐인 놈이 어디로 상주한단 말이냐? 까마귀 꾸지저 왈. 내 근본 들어라. 이내 큰 본을 들어봐라.

난 비도 동떠 삼구 흥망을 흐르는 열정

내가 아무리 그렇게 못생겼다 할지라도 아이 만자 중에서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여 별주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 뒤 이런 가관이었겄다. 공부하자! 작추!

시오 천자옹여로 꼭끼이며 옥경성관스 피해러든 풍채주공은 사자로다 선배의 깊이 수산장어를 쪼 비료 비표 고미로다

가서 꽃맷돼지며 너를 샀음 승냥이 이라. 한 동물들이 앙금앙금 내

0: 우리가 연년이 회춘하고 노는 노름에 상자 없이는 못 놀겠대.
1: 얼씨구.
0: 금년부터는 상자를 정하고 노는 것이 어떠한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나 쏘. 전네들

아파야 광산 10년 끌어 댔다.

내가 상자를 못 얻었나 팔팔 중덕우리 간다 한다면 장도감도 내 아래요 팔팔 중얼 언제 났소 나 그 수제 들어오고 오소 동쟁 때 지금은 집에 차편 청

멧돼지란 놈이 거시렁 눈썹을 끔쩍하고 나왔더니만은 다은 새를 들어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 같다. 중기 중절 십구년으로 수박아리치 배가야 고국산천 허공.

0: 스승인 신영희 명창은 제자 이준을 두고 뛰어난 기량과 성실함으로 바라는 바를 꼭 이루어냈고 내게는 선생으로서의 보람과 행운을 선물한 제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주은은 국립국악고 졸업 후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국악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동아콩쿠르 학생부 금상과 일반부 금상, 남원 춘향제 일반부 금상과 명창부 대통령상, KBS 국악대경연 판소리 부문 금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한데요. 이주원의 목소리 궁금하시죠? 함께 듣겠습니다. 단가 명기 명창입니다.
1: 명기 명창 풍류량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대호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가 방패 전륙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고 오입쟁이 성쇠도 있고 화려

0: 맹천창만 후유 팔뚝강산 구룡나온다
1: 아? 뭐?
0: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1: 아?
0: 전라도 지리산 동진수를 구경하고
1: 아?
0: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1: 아?
0: 영안도 참으르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광해도 구월산 오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새로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을 구경하니 왕심리 정용이요 회산 대학이 전부

그런 대모세콘이 성장인지 전하온 곰 사방산수가 집중하여 말리 건 곳 만안경이라 수락산 폭포수 나르는 서장대 이화정장준대 비륜대 세검정 백년동 탈뜬경 구경

0: 가보자. 아.
1: 단가 명기명창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주은이었습니다. 이주은은 어느덧 중견 소리꾼이 되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악계의 허리 역할을 하며 정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이주은의 활약을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도들뼈 누리음악에서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은고 즉흥 시나위 듣겠습니다. 검은고의 김영재,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길을 걷거나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접질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또 같은 발목이 꺾이고 또 삐끗하고, 아니 내 발목이

0: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럴 때는 발목이 조금 약해진 상태, 발목 불안전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증은요, 발목이 자주 흔들리거나 디딜 때 불안한 느낌이 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전에 발목을 접질린 뒤에 인대가 느슨해졌거나 균형을 잡아주는 감각과 근육이 제 역할을 잘 못할 때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치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물리치료를 하거나 발목 주변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 또 균형 잡는 연습, 뭐 보조기 착용 같은 방법을 먼저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3개월 이상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도 발목이 계속 삐끗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이어진다면 발목 바깥쪽 인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발목에 가는 부담도 커지고 또 종아리나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면서 발목 움직임이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볍게라도 종아리 스트레칭, 발목 근력 운동을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뒤축이 불안한 신발은 발목을 더 쉽게 삐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을 옮길 때 불안한 느낌이 계속 되지는 않는지, 접질릴 것 같은 느낌은 없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흥부가 가운데 놀보 제비다리를 부러뜨림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날만 새면 밖에 나가 제비 몰기로 일사물제. 하루는 신수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을 들어오니 놀보가 어떻게 반갑든지 소반에다 정화수를 받쳐 처마 밑에 차려놓고 두 손 합장 절을 하며 제비니 모시나이까. 어찌 이리 행차가 더디시어 대간장을 녹이시오. 앞뒤에 다 금줄 치고 부정을 가리면서 한라기들 기다릴제. 여섯 개 낳았는디 마금 바쁜 올보노 주야로 어찌 만졌든지. 다섯 개는 조독이 올라 모두 다 골아버리고 다만 한 개 겨우 가서 날개 공부할제. 제 집에 발 붙이고 날개를 발발 떨면 돌보는 바라보고 떨어집소사 떨어집소사. 손을 싹싹 부벼도 종시 떨어지지 않고 구렁이는 아니오니. 이놈의 구렁이 기다리기가 제비 기다리기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걸. 구렁이는 아니오고 제비는 날개 되니 저건 날려가 버리면 10년 공부허사로다. 에라 내가 구렁이 노릇을 할 밖에 수가 없다. 혀를 널룸널룸 하면서 구렁이 현용을 하고 엉금엉금엉금 엉금엉금 기어이 들어가 제비 새끼 집안에 두 다리 측근 부지르더니 마루에 산뜻 던져놓고 모르는 채 돌아서 뒷짐지고 거닐면서 목소리 크게 내요. 풍월 한 소를 읊는구나. 황성의 허주 벽성거리요. 고목은 진입 창우늘. 앞으로 돌아서며 제 손수 깜짝 놀래 생침 맞는 된 목소리로 여보소 마루라. 놀보게 집 뛰어나오니

0: 여보소, 내 잠시 근이느라 미처 보들 못했더니 아 구렁이가 물어 제비 새끼 떨어져 철각이 되었으니 불쌍해서 못 보겠네. 우리 동여 살려주세요. 흥부는 병태껍질로 싸줬다지만은 나는 더 튼튼한 민어껍질로 싸주리라. 민어껍질과 당파를사로 총선배 닷줄 감듯 칭칭 감어 집에 놓고 행경이나 초풍할까 근두댐 봉석으로 여러 겹을 두리두었구나. 어미 제비 들어와서 그 정상을 살펴보고 참무지정 슬픈 마음 한없이 탄식어노. 무슨 궤변 또 있을까 밤이면 잠 안 자고 주변을 살피면서 두쪽째로 싸서 앉고 낮이면 번갈아서 밥을 부르다 구원한다.
1: 판소리 흑부가 가운데 놀부 제비다리를 부러뜨림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비나리 주술 소리굿 2 듣겠습니다. 연주의 이광수의 여러분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과자 우양 남양 편 거북이 등에 터들을 닦고 누적봉이 비쳤으니 그 부장자가 날짜리 문필봉이

머리를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부연을 달고 천년기와 말년 골패

du Dama, du Dirkalgo. 명주사로 벽을 바라래 잡기 잡시니 원강철리 손별대 무사.

성주님이 무르리오 초가에도 성주님이요 와가에도 성주님 일곱 해는 7년 성주 사

맛살 풀고 가자. 말을 내면 용이 되고 복을 내면 봉이 되고 돼지를 내면 거북이 돼. 소를 내면 누가 되냐? 개를 내면 내 눈배기 청첩살 호박개가 되어 건넌 산천 바르다 보며 건국건병이 되까죠. 만고복력을 청하느라고 크게가 크게가 어리랑 커건컹 다 아직 널 소리로 그려 내 억복이자.

출입을 왕래 홀지라도 도중 액살제 쳐주고 통으로 가시면 채소 소망하고 서로 가시면 만고나

흩어진 재물 무지개 빨로 이어다가 서기 빨로 낚고다가 건구 건면 이대가 중에 춘법으로니 이리래만 사가

꼬북룩을 떨은 치마에 덥석 받아 안방에다 모셔놓고 복주머니를 지우실제 해와 달로 봉을 받고 수복강연수를 놔 무지개 빨로만 꼬북룩을 입술어 담아 아드님도 채워

난 복은 받았거니와 만구액산제 처줄제 삼재팔란 관제우설우한 질병은 잡기 잡신 일책사

로 다량비를 하고 저불백기로 붙잼치고 사실은 일곱 칠성님께 명실로다 튼튼하게 떠들어놓고 저 촛불로 광명 밝히고 저도

1부 마무리 곡 비나리 주술 소리굿 2였습니다. 연주의 이광수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부터 신설한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이사왔죠. 지식과 상식 사이 준비해드립니다. 마라톤에 관한 지식과 상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풍경 소리입니다. 요즘 클래식 음악 공연장 찾는 분들 예전보다 참 많아졌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정부가 클래식 음악 장르만 독립적으로 들여다본 최초의 공적 통계 조사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최근 3년 동안 클래식 공연을 한 번이라도 본 관객 2,000명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두 명의 피아니스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조성진과 임윤찬, 이 두 사람이 클래식 공연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가를 묻는 질문에서 이 두 사람이 절반 넘는 비율로 언급됐으니 말 그대로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게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성진, 임윤찬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도 길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롱테일, 긴 꼬리처럼 이어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유명한 연주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고르게 활동하면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또 다른 스타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관객층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공연장을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간 100만 원 이상 공연에 쓰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니까 뭐 돈도 돈이지만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왜 클래식 공연장을 찾을까요? 바로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가장 많은 답이 현장에서 느끼는 몰입감이었습니다. 집에서 듣는 음악도 좋지만 공연장에서 울리는 소리, 숨죽인 관객들 사이에서 느끼는 긴장감 같은 것들이 공연장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 시장은 몇몇 스타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음악과 연주자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꽤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공연장에 들러서 익숙한 이름의 연주자도 좋고요. 또 처음 보는 이름의 연주자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날의 울림이 오래 마음에 남는 좋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서 피아노 산조 들려드립니다. 피아노 연주의 박경훈입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들으신 희망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친구인데요.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이 곡은 친구의 존재를 대금과 소금의 특성을 살려 표현한 곡인데요.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의 편안함과 그 친구와의 즐거웠던 추억들이 때로는 잔잔한 분위기로 또 때로는 보사노바의 경쾌한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과연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친구를 떠올리실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장 정직한 스포츠,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마라톤계에서 정말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에서 두 시간의 벽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불려왔는데요. 지난달 26일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이 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케냐의 사바스타인 사웨 선수가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라는 경이로운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발로 42.195km를 2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특히 이 선수는요, 후반부를 더 빨리 달리는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네 인생도 초반보다는 후반이 더 빛나야 하고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은 레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마라톤 하면 기원전 490년 고대 그리스 시절 페이디 피데스라는 병사가 약 42km를 달려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리스의 승전보를 전한 후 곧바로 장엄하게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떠올려질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건 후대에 각색된 전설에 가깝습니다. 제1회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과 그 친구가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꾸며낸 것이 지금의 마라톤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42.195km가 됐을까요? 여기엔 재밌는 상식이 숨어 있습니다. 1896년에 열린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40km, 1900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40.26km, 그리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는 40km. 이렇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거리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부터 42.195km로 결정이 되는데요. 당시 원래 길이는 영국 윈저성에서 출발해서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26마일, 41.843km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족들이 결승점을 자신들의 관람석인 로얄 박스 그 아래에 두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디움 구조상 그게 어려웠고요. 대신 로얄 박스의 대각선 쪽으로 들어온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추가돼서 352m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경기가 무척 흥행하게 되면서 1921년 세계 육상연맹에서는 42.19km를 공식 길이로 확정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연주에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들으신 곡은 이어달리기였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였습니다. 흔히 텔레비전에서 그 마라토너들이 설렁설렁 뛰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 마라토너들은 상상외로 빠르게 달립니다. 육상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100m를 전력질주하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달리는 수준입니다.

0: 하지만 마라토너들이 쉽게 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오랜 시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낭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세와 리듬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마라톤은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대략 4kg의 엄청난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소모되는 열량과는 별개로 과다한 체내 수분의 손실로 인해서 고온 증세와 호흡곤란, 탈수 증상으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간마다 물을 공급해주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차와 의료진들도 실시간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인간을 체력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넣는 종목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 마라톤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또 즐겁게 뛴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혼자 외롭게 뛰지 않고 SNS를 통해 함께 모여서 달리고 기록을 인증합니다. 이것을 러닝크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러닝크루끼리 식단, 장비, 영양 섭취까지 정보를 공유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일반인이지만 3시간 이내에 코스를 완주하는 서브3를 목표로 전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라톤은요, 고통의 산물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하나의 멋진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은데요.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라톤은 시상식도 폐막식 때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집니다. 혹독하고 고되지만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벅찬 감동. 마라톤은 순위보다 완주가 더 빛나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나졸 듣겠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임현빈입니다.
1: 그때야 별주부가 토끼를 잡아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께 토끼를 잡아왔다고 아뢰어노니 용왕이 하는 말이 빨리 토끼를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어명을 내려 너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니 가죽옷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또 오줌은 걸음으로 니 벌에 끄덕다니라 이 송아지 보러가자.
1: 아니 내가 송아지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아 가만 있으시나 생각 좀 해보고. 어? 내가 뭐였더라? 어? 오, 내가 방아지요. 알가 되면은 더욱 좋다 요당 행량 절임하로다 여의로우 백금으로 이별을 사갔으니 대왕전 마치거든요 정금상을 하.

0: 승가자 등등 저 노른 곳에 토끼 우리야 저 토끼 내가 두서번 궁굴로 놓은 것이 토끼 꼼짝 못하게 되었겠다.
1: 아이씨오.
2: 좌우나졸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방수미 임현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마라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라톤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종목인 만큼 일반인이 도전할 때는 최소 9개월 이상의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5시간으로 정해진 완주 제한 시간에 쫓기기보다 자신의 심박수를 체크하며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라톤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아무쪼록 흥미로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항해 1부 듣겠습니다. 연주의 윤형욱 외 여러분입니다.

마무리 곡 항해의 일부였습니다. 연주의 윤형욱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앞서 마라톤 이야기하면서 저도 숨이 좀 가빠진 느낌인데요. 자, 오늘도 인생이라는 긴 코스를 묵묵히 달리려고 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마라톤 뛸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옆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담은 주문을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 힘든 감정은 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급하고 뜨거워서 꼭 실수하게 만들죠.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필요한 게 잠깐 멈칫 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화내기 전에 멈칫, 다그치기 전에 멈칫, 멈칫하는 그 짧은 순간에 상대에게서 나와 닮은 모습을 찾아보라고도 하지요. 서툴렀던 과거의 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면 넘치던 화가 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요. 5월 7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원이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음악 창작소 더 율의 연주로 청천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화가 아닐까 싶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든 이제 스스로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으로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 멈춘 사이에 저 사람이 나다. 화가 나는 대상에 대해서 나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모두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한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먼 훗날 언젠가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그러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화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던 걸까?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자, 오늘은 화와 관련돼서 그때 왜 그랬을까 싶었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나서 내뱉고 후회한 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좀 심했네 싶은 말, 이불킥 퍽! 할 때 생각나는 말, 이런 거 사연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나만 그런 거 아니네, 사람들 다 그러네, 이렇게 공감하면서 그 화를 좀 사라지게 만드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홍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있습니다. 너로구나 하시면서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권진원과 투원이 함께 부릅니다. 산들 바람 숲.

권진원과 투원이 함께 부른 산들 바람 숲에 이어서 예쁜 아이들의 노래 하늘 아래 우리 모두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삼승할부지님 굿모닝 인사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디 제가 살고 있는 진해 용원동에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태양이 방긋 인사를 건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서울도 날씨 좋아요. 여러분

코레아의 노래 화를 냈어야 해. 아주 재밌는 노래 들어봤고요. 신나는 락으로 재탄생한 태평가였습니다. 토핑 앤 마스터즈의 노래 태태평평가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은 나도 모르게 화나서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는 부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화와 관련된 여러 사연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아, 수연님, 오늘 거래처에 불편한 일 해야 되는데 마침 창호의 이야기 주제가 화내어 화, 화나도 잘 참고 유하게 넘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유하면 안 돼요. 상대가 그래도 정확하게 지금 수연님 마음이 어떤 건지 수연님 회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해야 되니까 말의 어조는 부드럽대 내용 자체는 그래도 선명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종훈님, 저는요 아직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도 화를 내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냥 허허허허 이렇게 웃음으로 푸는 성격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와 이게 되신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이종훈님, 아 이렇게 또 삶에 대해서 한 수 배우네요. 아, 황성희님, 오 화가 나서 했던 말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너무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와 말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4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기록. 근데요, 왜 화가 났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그 밑줄 긋고 남편, 맞죠? 우와, 43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밥 먹어 이렇게 감정 쏙 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말. 그것도 안 하셨나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남편분이 아주 그냥 마음이 쫄깃쫄깃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문과 까데오가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랑이의 속사정인데요. 이 노래 속에서도 태평가 가락과 가사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이희문과 까데오가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랑이의 속사정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1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나라 코스피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어제 코스피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넘었습니다.
1: 네. 2월 25일에 6,000선 돌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7,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0: 와.
1: 어제 장중 7,400도 넘기고 예. 종가도 7,300 넘기고 끝났는데 와. 이 속도도

0: 굉장히 빠르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작년에 2000대.
1: 뭐 맞아요. 예,
0: 그래서 4천 간다고? 야, 말도 안 돼. 아, 4천?
1: 살면서 5천?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 네. 코스피 주가.
0: 5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5천 찍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또 7천도 돌파를 한 거고 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 26만 전자, 160만 닉스를 기록했고요. 이 반도체 랠리는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해외 리포트들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으로 뭐 내년에는 세계 1위도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예요.
1: 우와.
0: 그 정도고 그 불장에 수혜가 기대되는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입니다.
1: 아 이렇게 막 증권 쪽에 이렇게 막 계속 상승장일 때 불장이라고 하나 보네요.
0: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불탄다의 불은 아니에요 사실.
1: 오 그래요?
0: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 그 소를
1: 물.
0: 뜻하는 그 물인데
1: 시카고 불 쐈을 때 물.
0: 예, 거기서 유래된 거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로서는 뭐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좋은 장일 때 불장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증권주들 강세인 게 미래에셋증권이 급등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키움증권도 급등했습니다. 근데 왜 증권주가 급등하느냐 이런 거는 사람들이 증시로 많이 몰리잖아요.
1: 예.
0: 거래수 수료가 엄청나겠죠. 요럴 예. 때는 그러면은 증권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이 밖에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외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8000피도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전망이 나와요.
1: 내킨 김에 8000까지?
0: 다수의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상단 범위를 7200에서 8600으로 내다보고 뭐 계속 올려서 또 수정하기도 하고요.
1: 예?
0: 다만 단기 과열 우려 등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소로 꼽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조정이 오거나 뭐 눌림이 오거나 늘 그렇거든요. 그냥 그리고 무조건 그냥 쉼 없이 오르기만 하면 그건 또 건강한 상승은 아니라고들 해요.
1: 그렇게요.
0: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 포모 현상입니다.
1: 나만 안 샀어.
0: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예. Fear of Missing Out 그 약자인데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1: 예.
0: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고 요즘처럼 엘리베이터, 카페 어딜 가나 주식 얘기 이렇게 들려오는 때도 없었고
1: 그렇죠.
0: 그리고 증시는 좋은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우울해지는 거 아닌지
1: 아.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주식을 아예 안 하던 분들은 아, 왜 안 샀지? 나도 주식할 걸.
1: 그러네요.
0: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 거는 왜 안 오르지?
1: 주식이 지금 다 오르는 건 아니라면서요.
0: 네. 그래서 나는 왜 이거 샀지? 이 돈으로 삼성 하이닉스 샀으면 됐을 텐데.
1: 네.
0: 이래서 우울하고
1: 오.
0: 하이닉스 가진 분들은 본인이 분명히 벌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나 왜 이거밖에 못 샀지?
1: 아.
0: 나 왜 5주 샀지? 저 옆에 50주 산 사람 나 10배 벌었는데.
1: 곱하기 10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0: 계속 이런 생각인데 그만큼 이게 크게 돈 번 분들의 인증도 많이 있거든요.
1: 예.
0: 전보다는. 근데 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투자자 계좌를 분석해 보면은요. 막상 플러스인 투자자들은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0: 또 이득을 본 사람과 내 계좌. 이게 누가 나 지금 이거 팔아서 얼마 벌었어 라고 말하지만 각자 산 시점도 다르고 서로 전부 그 포트폴리오가 같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뭐 인터넷이나 SNS에나 이만큼 벌었어 이 종목으로 이렇게 벌었어 라고 올리더라도 손실 계좌도 그 사람 또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1: 근데 그건 또 안 보여주는.
0: 네. 크게 이득을 얻은 것만 자랑을 한다든가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는 포모가 심하게 올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충동 매매를 줄이고 사전에 세운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꼭 얘기를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종목에 뭐 어떤 자꾸 이유를 갖다 붙여줘요. 이게 이래서 저래서 오를 수 있고 더 들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요 금액이면 나는 판다.
1: 아. 딱 살 때부터 난 네. 이 정도면 판매할 거야. 이렇게 예. 딱 다짐을 해놓고 그대로 네. 실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0: 기계적으로 그럼 딱 눌러야 된다는 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돼도 한 번의 매수를 끝내기보다는
1: 네.
0: 분할 매수. 예.
1: 오.
0: 분할 매수.
1: 분할 매수.
0: 쪽에서

0: 가진 돈에 채를 썰어가지고
1: 네.
0: 조금씩 조금씩 사고 팔고.
1: 팔 때도 분할 매도
0: 네.
1: 이게 많이 강조되는데, 그리고 이맘때쯤 안그 나올 수밖에 없는 우려가 양극화 우려예요. 버는 사람은 더 벌고 이렇게 뭐 멈춰져 있는 사람은 더 멈춰져 있고,
0: 아, 맞아요.
1: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더 넣을 수 있고, 예,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면은 시장은 언제나 그랬어요. 예, 이돈
0: 그래요?
1: 버는 기회라는 것이
0: 아이고.
1: 세대와 정권을 막론하고 버는 사람이 벌어왔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주식, 뭐 90년대 이전에 주식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뭐 부동산도 그랬고, 이후에 코로나가 왔었고, 그러더니 코인이 왔었고, 그랬죠. 왜 나만 또 코인으로 이렇게 못 벌었나?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운다고 하에도 내가 산 주식이 또 일시적으로라도 떨어질 가능성 언제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부가 답이다라고
0: 네.
1: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1: 예.
0: 자, 다음 소식인데요. 중동 전쟁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아, 주식만 뛰고 소비자 물가는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았을
1: 아, 네.
0: 텐데요. 살펴볼게요.
1: 네, 국가 데이터처가 어제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어요. 원인은 바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때문인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전체 물가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 석유류 상승률이 예전에 러우 전쟁 시작될 때 그때 확 뛰었고, 이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난 거예요.
0: 전쟁의 영향이네요.
1: 네, 휘발유와 경유도 모두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보이면서 연쇄적으로 공업 제품 물가가 올랐어요.
0: 예.
1: 또 유가 상승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 상승률이 치솟았는데, 데이터처는 국내 항공료는 5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수리비, 엔진 오일 교체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나프타 관련 재료 사용하는 세탁 비용도 전월에 비해서 오름폭이 컸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재빠르게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했어요.
0: 맞습니다. 네.
1: 예,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그 상승폭을 일부 완화했다. 그 당시에 이 석유 최고 가격제 참뭐
0: 말이
1: 말도 많고
0: 많았잖아요.
1: 뭐
0: 네.
1: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인플레이션이 진짜 많이 뛰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정부 정책, 뭐 행정 이런 정책에 있어서 속도가 또 되게 중요한 거네요.
1: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는 세금을 투입할 때 과감하게 너 써야 된다, 그러라고 있는 게 세금이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고,
0: 예.
1: 또 다시 이 물가 보면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밥상 물가는 크게 내린 편입니다. 요건
0: 오,
1: 그래도 좀
0: 이건
1: 반가운.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
0: 네.
1: 외식 비용이 2024년 9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고요. 기후 여건으로 무와 당근, 양파, 배추 등 채소류 물가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0: 아하.
1: 정부는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결국 기름값이 잡혀야 물가도 안정될 텐데요.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없어서 못 팔던 두촌쿠, 두바이 쫀득쿠키가 이제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네.
0: 실제로 식품 쪽 유행이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또 빠르게 뜨거워진다라는 추세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두촌쿠가 그렇게 날리더니
0: 예, 못
1: 요즘
0: 구해서 날렸죠.
1: 근데 그 후로 버터떡이 뜨는 것 같더니
0: 오.
1: 다시 또좀 시들해요.
0: 그러니까요. 이제 컵빙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 그 전에도 왜 탕후루 한창 난리였었고, 그또 역사적으로 보면 막 대왕 카스테라,
0: 맞아요.
1: 벌집 요거트.
0: 벌집 요것도 사실 맛있었는데는.
1: 그쵸. 지금 나온 이 이름들 다 맛은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아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아무도 안 찾는다라는 게또 이것도 시기별로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량을 보면 2020년에 크로플은 인기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기간이 163일이 걸렸어요.
0: 우와, 너무
1: 아,
0: 짤래요.
1: 근데 2023년에 3년 뒤에 탕후루는 54일 걸렸고요. 최근에 두쫑쿠는 무려 17일 만에 관심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0: 오, 유행을 하다가 17일 만에 곤두박질치는 네. 뭐 그런 모습이었네요.
1: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니까 식품업계들도 고민이 크고.

0: 그래서 나름의 방책들을 막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식품 제조업체는 SNS 계정을 여러 개 운영을 한대요.
1: 예.
0: 왜 그러냐면 알고리즘 특성이 봤던 것만 계속 보여주고 비슷한 것만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 계정마다 다른 트렌드로 좀 가는 거예요.
1: 왜냐면은
0: 막 고기 먹는 사람은 계속 고기만 보여줄 거고 달콤한 거 뭐 디저트류 혹은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1: 그렇겠네요.
0: 해서 여러 개 계정을 만들어서 트렌드를 다 좀 보겠다라는 것이고 한 외식 업체 직원들은 아예 출근 전에 다른 데 오픈런에 참여를 한대요. 한 맛집, 카페, 빵집 이런 데 직접 발로 뛰면서 트렌드를 몸으로 익힌다는 건데 그만큼 하루라도 늦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뭐 식품업계에서 뭐 성수동 이런 데도 많이 가겠죠.
1: 그렇네요.
0: 예, 문제는 유행 주기와 이 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차입니다. 신제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1: 예.
0: 시제품 테스트하고 마케팅 전략 짜고 해야 되는데 기업이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이에요. 유행은 한 달도 안 돼서 끝나는데
1: 그렇네요.
0: 제품은 석 달 후에 나오는 셈입니다.
1: 디자인 한번 바꾸려고 그래도 막 여러 절차를 통해서
0: 네.
1: 또 결제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오히려 그 공산품으로 뭐 편의점이나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이제 끝물인데?
1: 뒷북인데?
0: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업계가 요즘에 내부 절차를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서별로 따로따로 보고하고 이랬던 걸 이제는 관련 부서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바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좋아 진행시켜 이렇게 뭐 가는 거라고 하는데 확실히 저는 이 유행 속도를 보면서
1: 예.
0: 뭐 그래서 우리 산업이 지금 해외에서 잘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1: 예.
0: 한국 거는 선도한다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영화도 한국에서 빨리 개봉하고 근데 확실히 굉장히 우리가 되게 빠른 민족이다.
1: 빠른 민족이에요. 비행기 타서 내릴 때 보면 고속버스에서 내릴 때 보면 진짜 빨라요.
0: 알아서 짐을 착착착착 다 하죠. 예.
1: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인데요. 만드는 쪽도 이렇게 숨가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전, 전주 12도, 부산, 제주 13도, 강릉 18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19도, 전주, 부산 23도, 대구 27도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북부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는데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 내리고요. 대부분 5mm 안팎으로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대체로 어제보다 조금 덥고 오늘은 충청 이북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이윤아의 노래 떡볶이 타령 듣습니다.

이윤아의 노래 떡볶이 타령 듣고 왔습니다. 방아 타령이 쏙 들어 있는데 방아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볶이를 만든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자,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일단 이 노래 나온 지 20년이 됐어요. 2007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들어도 그냥 신곡 같습니다. 뭐 곡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노래도 정말 잘했고 사운드도 아주 촘촘하니 좋습니다. 아, 토이 6집에 수록된 노래, 유열 씨가 만들고 유나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란 노래입니다. 토이 특유의 섬세한 가사와 멜로디 메이킹이 돋보이는 발라드인데요. 보통 전형적으로 도입 부분은 음이 좀 낮고 읍조리잖아요. 발라드를 예를 들었을 때 전개되는 부분에 이렇게 음이 좀 올라갑니다. 스멀스멀. 그러다가 절정에서 쨔 하면서 이렇게 샤워팅을 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 노래는 안 그래요. 이 노래는 굉장히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막 중간에 전조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노래입니다. 자, 토이가 만들고 유나가 부른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손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2부에 국악인 최혜림 씨 출연하는데요. 그래서 창호도 빨리 나옵니다. 8시 땡 하자마자 퀴즈 시작하니까 채널 고정, 주파수 고정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봬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나서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한고 당도원이 이런 곳 우중이 싸우는 병력이 날이란 대항 반덕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차오한게 뒤섞어 조조진다.
1: 잘 들으셨쥬? 윤진철 명창이 소리한 심청가 가운데 한 대목이었어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가는 대목인데 심청이가 몸을 던진 그 바다 효과음에 가려진 이 바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청해진, 2번 인도양, 3번 인당수, 4번 육각수. 아 진짜 피디님 육각수가 뭐예요? 자꾸 웃기려고 하시는데 진지하게 좀 해주세요. 암튼 힌트 드리면요, 용왕님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바다라는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그냥 느낌으로 다 찍어보세요.
0: 네 오늘 퀴즈는 심청가 속 바다 이름을 맞히시는 건데요,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가 몸을 던진 그 바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청해진, 2번 인도양, 3번 인당수, 4번 육각수입니다. 옛날 옛적에 바다의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바다라고 창호가 힌트를 줬는데요. 보기 중에 바다가 아닌 것도 막 끼어 있고 외국 바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다 제하고 나면 딱 하나 남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립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불나방 스타 소시지 클럽의 석봉아 가사에 정답이 스쳐 지나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3: 석봉

밴드 블라방스타 소세지 클럽. 밴드 이름 참 재밌죠? 석봉아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청호의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심청가 속 바다 이름 맞히기 퀴즈인데요.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가 몸을 던진 바다. 그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청해진, 2번 인도양, 3번 인당수, 4번 육각수. 이렇게 보기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좀 소개해 볼까요?

0: 대체로 다 인당수로 보내주시네요. 2823님 오늘 처음 사연 주셨는데 정답 3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답 보내주셨고 3445님도 정답 3번 어버이날 앞두고 효도 못한 것이 후회돼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을 떠오르는 시간이 또 이렇게 주어지네요. 7444님 3번 인당수 보기에 육각수 나왔을 때빵 터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육각수 팬이었거든요. 오, 육각수 팬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2928님, 정답 3번 인당수입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얼른 수영 배워가지고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다니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배우십시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0515님 사연까지 보겠습니다. 정답 3번 인당수 어버이날 맞이해서 부모님 모시고 광안리 바다 앞입니다. 오 광안리 가셨어요? 아 부모님이 창원의드린 햇살 애청자세요. 광안리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한데요. 인당수는 심청에게 참 무서운 바다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발표 들어 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인당수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0: 어이.
1: 심청이는 진짜 효심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킹왕짱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치. 근데 신봉사는 딸이 자기 때문에 바다에 몸을 던져서 정말 정말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
1: 지도 알아요.
0: 아.
1: 근데 우째 뺑덕어망 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0: 그리유.
1: 암튼 이제 엄청 멋진 최예림 누나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51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7217님께는 유산균 선물, 7542님 티골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0515 범장기지 떡, 7217 유산균, 7542 티골드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하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오늘 정답 맞춰주신 7444님 선물은 못 드렸고 육각수 팬이라고 하셔가지고 육각수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흥보가 기가 막혀 들려드리겠습니다.

육각수 밴드의 노래 흥보가 기가 막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국악인 최혜림 씨 나와주셨는데요.

0: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또 저희 덩덕궁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아,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기서도 보이는 라디오가 지금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예림 씨 만나볼게요. 조천하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판소리의 뿌리 위에 자기만의 이야기를 얹어서 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온 분이죠. 국악계의 예민엠, 국악여전사, 국악인 최예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예림이에요.
0: 왜 갑자기 컨셉을 그걸로 가시나요?
1: 제가 또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잠겨서 좀 더 섹시한 목소리로 인사를 와우. 드렸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최예림 씨를 네. 예민엠 네. 이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그때 풍류대장 때였죠.
1: 그렇죠.
0: 예,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네. 그것을 이제 최예림 씨 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는데요. 이 별명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1: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었죠.
0: 아, 그래요?
1: 네. 뭔가 그 별명이 생긴다라는 게 저에게 관심을 그만큼 주시는 거니까.
0: 맞아요.
1: 네, 감사하더라고요.
0: 일단 별명이 생긴 거가 일단 네. 좋았다. 네. 근데

0: 아,
1: 근데 좀 너무 센 별명이잖아요.
0: 그쵸.
1: 그것도 괜찮아요. 받아낼게,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0: 약간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자체가
1: 네.
0: 뭔가 굉장히 강한
1: 오, 강했어요.
0: 이미지였고,
1: 특히 2절
0: 네,
1: 가사. 오,
0: 매국하며 먹고
1: 셌어요.
0: 살기 힘들고 이런 정말 힙합이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했습니다.
1: 우와. 평소에도 힙합 음악을 막 듣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았다라든가 이런 거 해봐야겠다 해서 좀 경연 중에 서칭을 했다든가.
0: 사실은 이제 저는 힙합을 또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1: 오.
0: 중고등학교 때도 이미 힙합을 많이 들었었고, 네.
1: 그래요?
0: 그제첫 여행이 미국이었는데 스눕더그를 너무 좋아해서
1: 예.
0: 그냥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첫
1: 진짜요?
0: 여행으로. 네.
1: 우와,
0: 그 정도로.
1: 우리 뭔가 선입견인 것 같아요. 국악 하시는 분은 국악만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0: 아,
1: 거.
0: 네, 그쵸.
1: 우와,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건 본인은 대만족이시고
0: 그럼요.
1: 별명도 얻었고,
0: 네.
1: 네, 내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을 내 소리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발표해봤고,
0: 네.
1: 그게 또 TV로
0: 네.
1: 나왔고.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0: 주변 반응은 사실 우리도 음악을 하면서 힘들었다라든지, 그 연극이나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DM이 많이 왔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음악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계속 그 포기하지 않고
1: 예.
0: 하겠다라는.
1: 사실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이 알 만한 뭐 국악인이라든지 연주인 소리 그 밑을 바치는 정말 소리 없이 열심히 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0: 네,
1: 많잖아요.
0: 또 훨씬 더
1: 와.
0: 많으시죠.
1: 그분들한테 응원의 곡이었겠네요.
0: 네.
1: 와. 좋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해가지고
0: 네.
1: 어때요? 국악 여전사, 걸크러쉬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데
0: 네.
1: 평소의 성격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0: 평소에는 좀 방구석
1: 아,
0: 여포여가지고
1: 그래요?
0: 집에서 그 브런치 혼자 만들어 먹고 고양이랑 뒹굴뒹굴 많이 하고
1: 오.
0: 집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집에 거의 있는 시간이 많고요.
1: 예.
0: 근데 이제 무대에 섰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1: 본인도
0: 모르겠는데 저도
1: 놀라는.
0: 좀, 예.
1: 아, 그러죠.
0: 네.
1: 우와.
0: 그러니까 뭔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1: 아,
0: 그러니까 왜
1: 그래요?
0: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바퀴벌레나게 좀 벌레 보면 우와 무서워 우와! 이렇게 하는 그런
1: 아,
0: 느낌
1: 나도
0: 있잖아요.
1: 모르게 손바닥을 내리쳐가지고.
0: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 무대의 제 모습과 일상생활의 제 모습은 완전 다른 것
1: 와,
0: 같아요.
1: 어떤 게 최혜림 씨의 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속에 담고 있는 진짜 본 모습이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거일 수도 있고,
0: 맞아요.
1: 평상시에 그렇게 뒹굴뒹굴 고양이랑 노는 게본 모습인데 무대 위에서 뭔가 다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결국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들어볼 텐데요. 최혜림 씨의 국악 여전사 이미지, 그 루즈 유어셀프하고도 세계관이 맞닿아 있는 느낌인데 어떤 곡인가요?
0: 아, 이 곡은 이제 제 2024년에 이제 낸 싱글 앨범입니다.
1: 예.
0: 딥블루 어야라차라고, 깊은 바닷속에 그 항해하는 나의 모습이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 오.
0: 직접 가사를 썼고 멜로디도
1: 작곡도 같이 하셨던데요. 좋습니다. 최혜림의 딥블루 어열아차 듣고 오겠습니다.

파도를 넘어 망망대는 무덕한 구독한 항해 바로가 멀다 뻔들거린 멀어 신화 속 보이는 뻔

0: 최림의 딥블루 어여라차 듣고 왔습니다. 와, 이곡 가지고는 왜 음악 전문 채널이잖아요. 엠넷이나 막 그런데. 그럼 아이돌들하고 같이 뭐 무대 해도 될것 같은데요?
1: 네, 그 저의 바람입니다.
0: 와, 실제로 아이돌 분들 무대 피처링으로 또 함께 한 적이
1: 네,
0: 있죠.
1: 맞습니다.
0: 오.
1: 제가 그 에미넴 이후로 섭외를 받아서 그 RBW 회사에서 그 워너스 아이돌
0: 보너스,
1: 분들하고 제가
0: 아하.
1: 피처링도 했고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0: 그러네요. 창이라는 짧은 곡인데, 뮤직비디오 진짜 멋있네요. 우와. 자, 그런데 이제 최혜림 씨 프로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처음부터 판소리 하신 건 아니대요.
1: 맞아요. 원래 전공은 가야금 병찬이에요.
0: 우와.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소리를 하시다가 또 가야금 연주를 좀 하시다가 또 소리를 하고 그런 다채로운 무대를 만드시던데요.
1: 아, 그쵸.
0: 네.
1: 가야금 병창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소리디딤 가야금 병창 팀도 했고
0: 네.
1: 또 국악밴드 소름이라는 팀의
0: 맞아요.
1: 보컬도 활동을 했고
0: 했고.
1: 또 이제 퓨전 국악 팀으로 또 시즌 오브 소울이라는 그또 다른 퓨전 국악 팀으로도 활동을 했고
0: 오, 시즌 오브 소울.
1: 소울.
0: 오, 멋진데요. 오. 전공을 그러면 어느 순간 가야금 병창에서 판소리로 바꾸신 거네요?
1: 가야금 병창을 하면서도 좀 판소리에 대한 그 갈증이 항상 늘 있었어서 뒤늦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국립창극단에 계셨던 그 김금미
0: 예.
1: 선생님께 이제 사사를 받아가지고
0: 오.
1: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를 다듬고 있어요.
0: 와,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소리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가수들은 데뷔하면 그 다음에 뭐더 배운다던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요즘은 많지만 드문데, 국악 쪽은 거의 하시던데요.
1: 아무래도 그 소리의 힘이 안 하면 계속 녹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그게 가야금 병창 하다가 판소리로 옮겨간다는 것이 우리 대중음악 듣는 뭐 청취자분들한테 대중음악 관점에서 설명을 하자면 어쿠스틱 기타 치면서 노래하다가 뭐 다른 장르로 가는 그 정도일까요?
1: 그렇죠. 좀 완전 장르가 다르긴 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달라서 굉장히 처음에는

0: 저는 이제 가야금 위에 노래를 하는 그 가야금 병창 전공자였더라면
1: 예.
0: 판소리는 그
1: 오로지,
0: 고수 북에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음을 잡는 것도 굉장히
1: 아,
0: 어려웠었고,
1: 맞네요.
0: 예, 발을 띄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또
1: 우와.
0: 서서 노래를 그
1: 해야
0: 판소리를
1: 되고.
0: 해야 하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숙제였죠.
1: 익숙했던 그, 뭐, 자리나,
0: 네네.
1: 뭐, 소리 내는 법,
0: 네.
1: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되니까 그 순간이
0: 네.
1: 되게 힘드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곡 작업에도 거의 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딥블루 어야라차,
0: 네.
1: 이런 거를, 힙합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런 소리들이 창작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좀 써온 그게 있어요.
1: 예.
0: 그래서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항상 좀 일기를 쓴다거나 하는데, 그때 이야기들이 어떤 음악을 딱 들었을 때
1: 네.
0: 이런 장르의 음악이랑 내가 그때 썼던 일기가 만나면
1: 와.
0: 어떤 곡이 나올까라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확 펼치면서 그 작곡가를 이제 만나가지고 나
1: 만나가지고.
0: 이런 장르의 내 목소리에 내 이야기를 담고 싶다 해서
1: 오.
0: 이제 작업을 같이 하죠.
1: 아주 구체성을 가진 오더, 그걸 이제 작곡가한테 전하고,
0: 네.
1: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목소리의
0: 재료들이나
1: 부분은 예림 씨가 맡고, 악기의 부분은 그분이 이제 해서 하나의 곡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가사 먼저 쓰는 케이스네요.
0: 네.
1: 우와.
0: 가사랑 이제 레퍼런스들을 이제 좀 제가 그 소스들을 모아가지고 작곡가분들한테 위촉을 하죠.
1: 좋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 중에서 7444님, 정말 카리스마 있고 음악도 굉장히 멋집니다. 예림님, 다른 방송에서 부른 라이브 영상 보고 왔는데 대단한 분이세요. 라고
0: 오,
1: 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박하사탕님도 에너지가 예사롭지 않으세요. 와, 눈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듭니다. 라고 하셨고요. 비둘님도, 우와, 최예림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더 많이 만나고 싶어요. 새음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0: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만나고 싶어요.
1: 새음반 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지금
1: 오,
0: 준비하고
1: 언제쯤
0: 있어요.
1: 만나요?
0: 제가 5월부터 이제 녹음이 들어가고요.
1: 음흠.
0: 이제 6월 달에 촬영도 진행을 하려고 해서 좀
1: 오.
0: 급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1: 우와, 5월에 녹음 끝내고
0: 네,
1: 6월에
0: 바로
1: 촬영하고.
0: 네, 촬영이 들어가고.
1: 이야, 바쁜 일정이네요.
0: 네.
1: 앞서서 소개해드린 744님이 배우이신 줄 알았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미인이신 것 같아요.
0: 어머, 감사합니다.
1: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영감을 어떤 데서 많이 받아요? 일단 내가 쓴 글에도 영감을 받지만 또 영감을 주는 뭐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뭐 여행 갔다가 많잖아요.
0: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그 영감을 받는 부분이 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한데, 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1: 부모님,
0: 부모님께
1: 가족들.
0: 영감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1: 우와.
0: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도, 그러니까 사연이 있긴 한데 제가
1: 예.
0: 아버지께서 이제 8살에 눈을 다치셔서
1: 예.
0: 시각
1: 아,
0: 장애인이시고, 또 이제
1: 그러셔요.
0: 제 어머니께서는 2019년에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1: 그랬군요.
0: 네네. 그때 그
1: 아이고.
0: 감정과 그때의 나의 그 아픔과 슬픔들이 고스란히 이제 일기장에 담겨 있어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이겠지만 나이에 비해서 빨리
0: 조금
1: 겪으셨네요.
0: 빨리 겪었죠.
1: 그런 남다른 경험을 음악으로 녹여내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이십니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무대에서는 장르를 크게 가리지 않는 편인 것 같은데요. 뭐 여기까지 난 선이 있다. 난 그래도 이건 안할 거야. 요즘 국악하시는 분들, 판소리 하시는 분들 막 여러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하니까요.
0: 네.
1: 그런 자신만의 선이 있나요?
0: 그 선을 지켰었던 때가 그때 국악밴드 소름을 했을
1: 소름 했을
0: 때였어요. 네.
1: 때.
0: 그래서 나는 이건 절대 하지 않.
1: 여기까지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정하고 난 이거야 하고 쭉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0: 해보고 네. 다 해보고 남겨가지고 네. 요게 내 거였구나 하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요. 지금 최혜림 씨가 서 있는 위치는 다 해보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우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혜림이라는 이름 자체가 장르인 음악을 이제 하게 되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오. 빅피처.
0: 빠밤. 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새야새야인데 네. 우리가 아는 그 새야새야인 네. 건가요?
1: 맞습니다.
0: 오, 익숙한 미녀인데요.
1: 네, 그렇죠. 굉장히 익숙하고 또 편곡이 된 그 곡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1: 근데 저는 그 새야새야의 그 가사가 주는 의미가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 한과 그 얼이 있잖아요. 네. 슬픔이 있고.
0: 맞아. 동학 농민운동하고도 네, 그렇죠. 또 연결이 되고.
1: 에, 에, 에. 그래서 제가 선율을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아나스타샤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0: 예.
1: 그 OST 중에 Once Upon a December라는 음악이 노래가 있어요.
0: 있어요. 어.
1: 그 선율이랑 새야새야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0: 아, 그렇게 이렇게 네. 매칭을 잘 하시는군요.
1: 네네네. 그래서 아, 이 음악의 조금의 그 한 부분을 새야새야랑 한번 그 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송유담 작곡가한테 그 곡을 이제 의뢰를 했죠.
0: 그래서 송유담 작곡가가 처음에 딱 가지고 왔을 때 뭐라던가, 아우 이거 뭐?
1: 네, 그렇죠. 처음에 이게 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는지는 해보고 한번 판단하자.
0: 오, 추진력 있다.
1: 밀고 가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버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0: 그게 어렵죠.
1: 그래도 딱 음악이 나왔습니다.
0: 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1: 네.
0: 최혜림 씨가 만든 그리고 부른 새야새야 듣고 오겠습니다.

0: 최림의 새야새야 듣고 왔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최림 씨 파이팅!
1: 파이팅!
0: 좋습니다. 5월에 곡 작업 마무리하고 6월에 또 촬영도 하시고 7월에는 뭐 공연하시던데요.
1: 그럼요. 네, 빠바밤. 네.
0: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라인업에 최혜림 씨가 있습니다.
1: 부부.
0: 와, 저도 진짜 기대돼요. 저도 여기 페스티벌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양고 추파랑 같이
1: 네. 네.
0: 공연하시던데요. 와,
1: 맞습니다.
0: 이런 조합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1: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동양구주파와 함께 하게 돼서
0: 예.
1: 너무 기뻐요.
0: 처음 제안받았을 때
1: 네.
0: 어땠어요?
1: 사실은 너무 좋은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너무요?
1: 네.
0: 왜요? 뭐가 걱정돼요?
1: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고 막
0: 아,
1: 강하고 예, 하다
0: 강하죠.
1: 보니까
0: 강하고 신비롭고.
1: 네. 그 강함과 또제 목소리가 굉장히 그 저음에 또 강한 톤이 있다 보니까
0: 맞아요.
1: 서로 이렇게 튕겨나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 걱정을 엄청 했었는데
0: 네.
1: 합주를 들어갔거든요, 지금.
0: 예.
1: 너무 이게 또촥 이렇게
0: 바로
1: 또,
0: 맞아요.
1: 네, 또잘 맞고
0: 야,
1: 있더라고요.
0: 강대강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저희도 이렇게 매칭을 함께 하면서 어떤 그림이 될까? 이게 비빔밥인데 잘 비벼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비벼지는군요. 참기름 착 발라가지고.
1: 맞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비벼지고 있습니다.
0: 공연 제목이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인데요.
1: 네.
0: 오, 이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어떤 공연으로 채워질지 궁금한데요.
1: 궁금하시죠?
0: 궁금해요.
1: 안 알려주지.
0: 아우,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뭐 키워드라도 실마리라도 주고 가셔야죠.
1: 네, 그 악어떼는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그 동요.
0: 네.
1: 정글 숲을
0: 숲을
1: 지나서
0: 지나서
1: 가자.
0: 가자.
1: 맞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0: 악어떼!
1: 네, 맞아요.
0: 그거잖아요.
1: 그 모티브를 그 주제로 잡았고 단순히 이제 무서운 악어떼 이야기는 아니고요.
0: 네.
1: 그 살아남기 위해서 단단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0: 오.
1: 겉으로는 좀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여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비추어서 뭔가 위로와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이야기들로 풀어나가려고 겉은 좀 무섭고 악어의 그런
0: 단단해
1: 네, 단단해
0: 보이지만,
1: 보이고 하지만 그 속안에는 그 제가 집에서 고양이와 누워 있는 그 저의 촉촉한 겉바속촉
0: 와, 겉바속촉
1: 촉에 딱
0: 딱이다.
1: 그런 느낌의
0: 나중에 공연 소개할 때 겉바속촉으로
1: 네.
0: 속촉으로 얘기하면
1: 네.
0: 그냥 다 해결이 될것
1: 네,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와, 아니 악어들의 이제 떼라고 하니까 저도 더불어 생각나는 게 해달 있잖아요. 굉장히 귀여운 애들이잖아요.
1: 네.
0: 걔네들이 잘때 서로 다른 해달하고 손잡고 이렇게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함께 떼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생존한다라는
1: 네.
0: 메시지.
1: 오.
0: 악어떼도 악어떼지만 해달 떼들도 참 귀여운 모습으로 산다라는
1: 네.
0: 거. 중요한 건 함께 한다라는
1: 맞아요,
0: 거잖아요.
1: 맞아요.
0: 동양고주파와 최혜림이 함께 한다라는
1: 맞습니다.
0: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으로 접어드는데 네. 올해 계획이 어떤지 일단 5, 6, 7월은 계획이 뭔지 우리가 네. 알아보려는데요. 네. 하반기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도 그,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네. 이야기도 좋고.
1: 8, 9월에 그 김준수 씨 국악인 그 또 우리 아이돌 국악계 와, 아이돌
0: 국악계 원탑이죠.
1: 네, 네, 네. 네. 우리 준수 씨와 함께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네. 살롬의 창극을 오. 8, 9월에 이제 투어를 돕니다.
0: 우와. 네. 그래서 바쁘시겠네요.
1: 네. 또 그거를 이제 8, 9월에 준비를
0: 여름에 휴가 가실 겨를은 없겠다.
1: 네. 다 끝나고
0: 네. 좀 선선한 바람 네. 불 때
1: 네. 어. 비수기 때
0: 아 맞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꽃이 지네 함께 들을 텐데요. 이 노래는 네.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 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이 자리라면 여기 터가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1: 맞습니다.
0: 터가 좋아요?
1: 네, 터가 좋고요. 네. 그 제가 3년 전에 그 햇살 음악 공방을 여기 코너에서 했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작곡 발표를 하는
0: 그 얘기 듣고 진짜 국악인 분들 대단하다고 네, 생각했던 네. 게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소리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곡을 만든다고
1: 해서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곡들이 지금 많이 제가 공연에 쓰임도 있고 그때 만들어진 곡이 바로 지금 들으실 꽃이 지네라는 곡입니다.
0: 이야 네 좋습니다.
1: 딱 5월에 만든
0: 햇살도 한몫했습니다. 이 노래 만들어지는데 자 꽃이 지네 들으면서 국악인 최혜림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보내드리면서 음악 듣습니다. 최혜림의 꽃이 지네인데요.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송암 스님은 범음을 전수하는 범패 스님이다. 19살 때인 1933년 머리를 깎고 입산. 당시 봉은사 범패 스님 가운데 노장이었던 이월하 스님에게 범패를 배우기 시작한 후 55년 동안 범패 계승을 위해 수도 생활을 해왔다. 요즘도 매일 범패 공양을 올린다는 송암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범패란 천상의 소리인 범음을 곡조에 실어 진리의 말씀을 노래한다는 뜻이지요. 밖으로 모든 외연을 끊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소리이며 또 불보살께 올리는 음성 공양입니다. 그 옛날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신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어요. 1988년 9월 7일 경향신문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된 영산제의 예능 보유자 송암 스님은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꼽히는 범패가 오늘날까지 전승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현재 그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목소리 음성이 참 이쁘시고 잘하시고 아이고 뭐 그 어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예. 가지개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2차 가지 묘공고 그런 거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소리에서 쫙 올라가셨는데 너무 올리신 거야. 거기서 기침이 나셔야지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으니까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기 스님들은 여럿이 있지만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소리를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 음이 너무 고청이니까 송암 스님 댁에 그 스님이 늘 이제 주석하시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은 스님이 뭐 항상 그냥 이게 염주 굴리시면서 하시는 게 소리야. 이 도량을 돌면서도 계속 입으로 소리를 하고 다니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범패라는 게 그때는 희귀했었거든. 그냥 이거 이제 다니시면은 저 스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린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봤거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다 일러 주신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 녹음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게 릴 탭 이런 거 두 개 감기는 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사셨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녹음을 넣어가지고 상주공공 석장. 각배 둘, 영산 지금 다섯 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팔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너희 이거 배우기 어려워도 이거 잘 배워놓으면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지나면 너희들 자가용 갖고 와서 너희들 모셔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손상 안 되게 해서 후학들에게 전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외국인 최초 판소리 완창 공연 마포로르 소리의 길을 걷다가 5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마포로르는 30이 넘는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긴 시간 수련해온 소리꾼들과의 간극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외국인 최초 학사 졸업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어온 끝에 이제 인생의 목표였던 완창 무대에 서게 된 건데요.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소리, 직접 마주한다면 더욱 깊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이 도전을 가까이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 그 사이를 이어온 시간과 음악, 그 특별한 이야기를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5 사제 동행이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적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휘는 이동훈이 맡고요. 아쟁의 김영길, 김혜리, 판소리 최수정과 이치현, 지명인, 대금, 김상현과 최종윤, 피리, 김성준, 이재준 등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고 사회는 송현민이 맡아 공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끄는데요. 아쟁 이중협주곡 시절풍류,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 그리고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비롯해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제동행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 안에서 탄생하는 예술, 즉흥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찾아옵니다. 제26회 서울국제즉흥춤축제 개막공연 더 문진수 점선면대 정중동이 5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열립니다. 서울국제즉흥춤축제는요, 즉흥이라는 예술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국제교류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축제입니다. 먼저 오후 6시 남산국악당 야외마당에선 5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국제협업즉흥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 공연에선 전통춤과 연희의 명인 문진수가 무대에 오릅니다. 점선면대 정중동은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의 예술 세계에서 출발해 점과 선, 면의 이미지를 우리 춤과 연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키다리, 버나, 상모, 탈춤, 허튼춤 등 다양한 전통 연희가 즉흥과 만나면서 전통 예술을 새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리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 특별한 판소리 공연이 마련됩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5마당 전통계승 공연 소리의 매기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요, 송재영의 춘향가, 김일구의 적벽가, 이난초의 수군가, 김선희의 흥보가, 주은숙의 심청가까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가 이어지며 전통 판소리의 본질과 예술성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전주 대사습청 야외 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엊그제가 입하였고요. 이제 보름 후 21일이면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

엊그제가 입하였고요. 이제 보름 후 21일이면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소만절기가 다가옵니다. 소만절기가 되면 산책길에 날벌레들이 제법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요즘이 산책하기 딱 좋은 무렵이니까요. 그 좋은 무렵,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부지런히 산책하고 계시겠죠? 저는 지난 4월부터 틈이 날 때마다 걸으려는 노력 꾸준히 해왔는데요. 이젠 하루 일과 중에 걷는 습관을 꼭 포함시켜 놓아서 일상화시켰습니다. 무언가를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실행에 옮긴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마음의 산책길 말고 실제 두 발이 움직이는 산책의 습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 오늘 산책길 첫 음악으로 보호자 들려드립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